0: 지금 너무 이 긴장인지 흥분인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하나 둘 셋 연경과 팬들 파이팅!

네 번째 무대는 조선과 현대를 넘나들며 오늘날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국악을 만드는 팀, 조선 버전입니다.

0: 이름은 이름부터 참 재미있어요. 네. 개호주 밴드라고 합니다.
1: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네.
2: 우연히 들른 펍에서 초기 로큰롤 장르인 로커빌리를 알게 됐다는 개호주 밴드. 경기 잡가인 장기타령에 블루스와 컨트리 리듬이 어우러진 로커빌리를 접목해 흥겨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을 의미하는 이사이 팀인데요. 경기 민요 개성 남봉가 속 박연폭포의 절경을 감돌아든다에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참가번호 9번 비랑은 말의 울음소리는 해금으로 힘찬 말발굽 소리는 타악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0: 참가번호 10번 적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조금 떨리는데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마지막입니다.
3: 잘 즐겁게.
2: 틀려도 좋아요. 진짜. 재밌게. 예. 신나고.
3: 그렇지, 마지막.
2: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4: 파이팅.
5: 마지막 무대는 느낌과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뜻을 가진 팀. 적감의 비나리입니다. 전통 비나리를 전자음악으로 재구성했는데요.

0: 때문에
1: 네. 올해도 실험적인 무대가 돋보였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0: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2: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각 팀마다 각기 다른 맛과 먹과 또 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3: 우리 K-POP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음악에 나아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한 10팀은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장려상 4팀과 동상, 은상 각 두 팀에 대한 시상이 끝나고
0: 수상하게 됐습니다.
4: 한번 들어볼까요?
1: 이제 금상 한 팀과 대상 한 팀의 시상만 남았는데요. 대통령상 승격 이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첫 대상의 주인공은 어떤 팀일까요?
0: 남은 아직 호명이 되지 않은 두 팀.
4: 두 팀.
0: 개호주 밴드와 적감 이 두 팀인데요.
4: 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참가번호 5번 개호주 밴드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4: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5: 결국에는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 되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뜨거운 그게 무언가가 네. 있습니다.
6: 올해는 뭔가 기획팀까지 꾸려서 나온 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 장르와 상관없이 뭐 전자음악이라든지 뭐 보컬 중심의 곡도 있지만 뭐 장르의 경계가 없는 그런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을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다면은 되게 다양한 장르와 여러 가지 창작 방향이 많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전통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며 풍성하게 꽃피는 창작 국악. 대한민국 대표 창작국악 축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함께합니다.
7: 네, 영광스러운 첫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개호주 밴드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사회를 보면서 현장에서 개호주 밴드의 신명나는 음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개호주 밴드, 이름의 뜻 궁금하시죠? 개호주는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앞으로 강한 에너지를 지닌 호랑이로 성장하겠다 이런 포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호주 밴드를 비롯해 올해 본선 경연대회에 오른 하모예, 삐에로, 염경관, 조선 버전, 이사이, 포짓, 판도라, 비랑, 적감까지 정말 열정을 다한 무대에 박수를 보내고요. 비록 본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54팀의 지원자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성장을 이어온 우리 창작국악이 앞으로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함께 더 큰 꿈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된 지 100년째 되는 해인데요. 당시 영화에서 불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지역과 형태, 시대에 따라 다양한데요. 이번에 시대에 따라 우리 정서를 대변한 아리랑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서울 관악 아트홀에서 열린 음악공장 노을량의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세대별 아리랑인 만큼 출연자 역시 삼형제 노래팀 준찬솔,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경기민요소리꾼 송지연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각 세대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가사에 지역의 향토 아리랑 선율을 더해 색다른 아리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정서로 풀어낸 세대별 아리랑 지금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아리랑 아리랑
8: 아라리요 다섯 세대가 풀어내는 아리랑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시대를 건너온 아리랑이 새로운 우리 가락으로 전 세대가 아리랑으로 하나 되는 무대

0: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 아트홀에서 다양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는데요.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고 즐기는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입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 국악그룹 음악공장 노을양이 전 세대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었는데요.
1: 네, 이번 공연은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라는 공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리랑은 아주 큰 그릇 같거든요. 여러 세대 애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꼭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아리랑을 들어봤으면 해서 음원을 만들었는데 공연화되었고 이번 연도에는 그 세대에 맞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직접 노래하는 그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추가해서 좀 판을 넓힌 공연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진행을 맡게 된 배우 황석정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0: 오늘 무대를 이끌어갈 사회자는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배우 황석정인데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으로 우리 소리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높다고 합니다.
2: 한국 전통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대별 아리랑이라고 해서 이런 공연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아리랑이 그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난 언제
0: 세대별 아리랑 첫 무대는 어린이 아리랑인데요. 삼형제 노래팀인 준찬 소리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상상을 담은 어른이 대명과 열두띠 동물과 십이지신 이야기를 흥겹게 풀어낸 열두띠 동물로 아이들의 순수함을 표현했는데

0: 엄마가 늙어지면 슬플 것 같다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뭔가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잘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 날좀 보소. 나를 좀 보소.
2: 어른과 아이 사이, 청소년 아리랑을 만나볼까요?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세 명의 청년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혼란스러웠던 사춘기의 기억을 담아낸 안녕 어른과 미량 아리랑을 바탕으로 밝은 응원을 전하는 노래 Look at me가 청소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 많이 벌어 죽을 때 싸가냐 골쭉골쭉 내 지갑 알바에 붙어라 열심히 할게요.

0: 우선 그 세대가 원하는 얘기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가 제일 주목이 돼서 알바야 붙어라 열심히 할게 이런 말들이 저희 딸의 그 말, 그 마음과 같아서 되게 그런 가사를 쓰면서 공감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1: 이번 무대는 음악공장 노을양이 부르는 청년 아리랑입니다.
2: 아줏거리 동백아 열지
1: 강원도 아리랑에서 출발한 팝 발라드 아줏가리 동백아로 사랑을 노래하고 나를 위한 아리랑으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번 무대는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이 중년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젊음은 떠나가지만 인생의 봄날은 매 순간 찾아온다는 노래 봄날을 불렀습니다.

0: 돋보기가 또 나의 친구가 되고 병원이 익숙해지는 때가 되었다 이런 곡의 가사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와닿았고
1: 12곡에 우리가 어디쯤에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게 하고 그런 곡에서 마지막 끝머리에 있을지라도 그 이 순간을 봄날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 세대별 아리랑은 이렇게 중년의 마음을 담고 어르신 아리랑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 무대는 어르신 아리랑 경기민요 소리꾼 송재현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다정함을 노래한 다정도 병이랍니다로 인생의 황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0: 어린 날의 나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좋은 세상을 같이 걸어 어떤 아리랑 고개를 걸어갈까 어떤 봄날을 같이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1: 각 세대별로 느껴지는 어떤 애환과 또 고민과 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사에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고요.
2: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아리랑은 어떤 곡이셨어요?
3: 어린이의 노래로 시작해 어르신의 노래로 마무리된 무대 세대를 넘어 아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4: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우리의 일생을 담은 노래로 재탄생됐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은 2018년 결성한 국악그룹으로 여러 섬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섬 아리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지난 2022년부터는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아리랑을 세대별로 즐겨 듣는 대중음악 스타일로 만들어 세대별 아리랑을 공연해 왔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의 대표 민소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대별로 담아내고자 세대별 아리랑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아리랑의 형태는 수십 가지여도 하나의 이름으로 전승된 것처럼 오늘 불린 노래들도 아리랑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불리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독보적인 가창력과 넘치는 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리꾼이자 가수죠. 2020년 트로트 싱글 사랑부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힌 가수 신승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에서는 최근 신곡 연연을 발표한 신승태를 만나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네,
4: 저희 문화인 공감은 처음 오셨잖아요.
5: 네, 처음 왔습니다.
4: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5: 아, 우리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 소리꾼 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입니다.
4: 네, 아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5: 예.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시네요. 실물로.
4: 키도 작아요.
5: 네. 아니, 근데 키보다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좋으시네요. 비율이.
4: 승태 씨야말로 이렇게 화면에서는 굉장히 권장하고.
5: 그렇고 약간 너부대대 스타일.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세요.
4: 그래 우리.
5: 손해보잖아요.
4: 그러니까.
5: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4: 왜요?
5: TV 안 나와야 되는 건데 TV 나와가지고 이렇게
4: TV 안 나왔으면 승태 씨 그 끼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5: 어디로서라도 풀겠죠. 어디서라도.
4: 이야 아니 진짜 요즘은 인기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5: 네.
4: 국악 방송에서 사랑하는 분. 진짜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지난 5월 30일에 콘서트를 열어서 네, 팬분들을 맞아요. 만났었고 요즘 그러면 방송 출연하시고
5: 네.
4: 또
5: 아, 봄부터 네. 한 6월, 7월 초까지는 행사가 또 많잖아요. 우리 행사철. 가수들 또 행사철이니까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네. 여러분들 만나면서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한 2주 전에
4: 네.
5: 2주 전에 제가 신곡 발매를 했습니다.
4: 그러니까요.
5: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공격적인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인 공간까지 나와서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제 신곡 나왔습니다. 하러
4: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네요.
5: 아,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4: 아니 제가 왜 국악방송에 사랑하는 남자라고 했냐면 우리 소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2014 소리를 배웁시다. 배웁시다에 네. 출연해서 또 멋진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럼 그때 이제 소리를 배웁시다에서는 김지선 씨하고 같이 뭐 진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5: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티칭 선생님으로 간 거고 김지선 누나가 다 이제 진행을 해주셨죠.
4: 그때는 어떠셨어요?
5: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이 소리를 뭔가 이제 전문가의 이 소리라기보다 어쨌든 다른 장르에 뭐 가수 다른 장르 가수분들도 오셨고 뭐 개그맨분들도 오시고 네.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이제 따라 배우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렵게 우리가 하는 식임새를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 뺄 건 빼고 그냥 정말 신나게 어떻게 우리 소리가 이제 이 청자들에게
4: 네.
5: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4: 네, 근데 많이들 또, 좋아해 주셨죠?
5: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그걸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서 저 이거 연습했어요. 이러면서 어디서 막 행사 갔는데 만나가지고 저 그거 소리 배보고 노들강변 배워서 저 이제 부를 줄 알아요. 이런 이야,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그램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4: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속초의 아들이네요.
5: 네. 고향이 속초입니다.
4: 강원도 속초시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고 속초 너무 좋잖아요.
5: 좋아하세요? 속초.
4: 너무 좋아하죠. 아이 낳고는 더 자주 갑니다.
5: 아이가 있었어요?
4: 아이가 둘이나? 고마워요. 속초의 자랑을 좀 해준다면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5: 속초는 맞아요. 너무 유명한 도시고 네. 모두 우리나라의 뭔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세요? 휴가지가 어디세요? 하면 속초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산도 좋고 산이 너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또 바다도 건강에 너무 좋다고
4: 산도
5: 하잖아요.
4: 있고 바다도 있고
5: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고 좋아. 그리고 석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살았는데 그 아바이 마을 석호가 이렇게 석호 아시죠? 이제 호수인데 이게 바닷물이
4: 가두는 듯이 네. 돌이.
5: 무슨 현상이에요? 그게 침전이에요? 퇴적이
4: 갑자기 침전으로 보면
5: 근데 두 개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석호가 두 개가 있는 도시는 유일무이래요.
4: 네. 근데 거기는 안 가봤어요.
5: 근데 아바이 마을은 안 가보셨어요? 배 타고 이제
4: 안 들어가. 가봤어요. 맨날 뭐 리조트만 갔죠 뭐. 그리고 이거 타고 이거 뭐죠? 속초아이인가?
5: 속초아이. 네. 거기서 속초아이에서 이쪽으로 직진을 이렇게 조금 하시면 바로 이제 그 동네입니다. 아바이 마을이라고 이 배 끌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거든요.
4: 거기 살았었어요? 네.
5: 배 타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동네에 있었는데 네. 중고등학교는 없어서 배 타고 다녔습니다.
4: 정말요? 이야. 아니 우리 신승태 씨 하면은 또 경연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경연대회 하면 MBN의 현역가왕 2를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탑4에 맞아요. 오르면서 정말 신승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는데 우리 국악인들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경연대회 프로그램 많이 나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진짜 국악 대중화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앞서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기도 하고 역시 진짜 끼가 많구나 느꼈어요.
5: 아니 뭐 저는 그냥 뭔가 해보고 싶다 마음이 들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나 요거
4: 밀어붙여.
5: 네,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4: 안 되면 제가. 말고 약간 이런. 네, 그렇죠. 끈하네요.
5: 안 되면 많은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으면은 그냥 막 하죠. 근데 이제 국악인들이 많이 이제 그 전향은 아닌데 네. 전향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국악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소리꾼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우리 소리도 계속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

0: 무슨 약간 송가인 씨가 사실 첫 스타트를 그렇죠. 끊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거 같고. 그리고 준수도 역시, 네. 김준수 씨도 역시 송가인 씨랑 친하고 하니까 이제 해봐라. 왜냐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저 해볼까요? 가인, 송가인 씨한테 누나 저 어떡할까요? 그런 고민 상담 많이 하고 가. 근데 해봐라. 근데 왜냐면 이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너의 영역이 확장이 있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나갔죠. 그리고 뭔가 저의 뭐 음악적인 뭐 영역의 확장 뭐 이런 막 거대한 그런 꿈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트로트를 좋아했고 할머니랑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실향민 마을인데 아바이 마을.
1: 네.
0: 그래서 피난 오신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다 거의 대부분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 모이시는 거예요. 저희 방앗간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 공부 10원짜리 이제 주시는 거예요. 미나투.
1: 네네.
0: 하시고 노시고. 근데 이제 뭐 멤버가 다 안 모이는 날이 있잖아요. 네. 뭐 한 뭐 6명 있어야 되는데 아 오늘 한 4명밖에 안 된다. 그럼 좀 기다리고 하시다가 뭐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또 많이 안 오시니까 뭐 저희 집에서 고구마도 쪄 드시고 뭐 지짐도 드시고 하면서 노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날 하시는 노래가 그때 이제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돈돌라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어떤 거요? 들려봐주세요.
0: 돈돌라리 돈돌라리니 날라리요 모래 강변에 돈돌라리요 이런 거를 부르시면서 약간 이북을 그리는
1: 네,
0: 고향을 그리는
1: 그게 그럼 할머니한테 지금 배운 걸 아직까지 네. 기억하고
0: 그러니까 그래. 배웠다기보다 그냥 계속 그런 노래가 들리니까 그냥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흘러간 트로트 옛날 가요들 네. 또 그런 것도 많이 부르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제가 귀에 있고
1: 네.
0: 뭐 몸에 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나는 나중에 막 가수가 될 거야 난 저런 노래 불러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1: 네.
0: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 경기 소리를 보고 그 매력에 빠져서
1: 네.
0: 경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노래니까 약간 그 트로트 가수의 어떤 꿈이 약간 뒤에 이제 조금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막 하는 걸 보고 맞다 나 트로트 하고 싶었지 나도 해볼까 이랬는데 송가인 씨가 너 잘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왔냐 빨리 해봐라
1: 두 분이 친구예요?
0: 저희 동갑 친구 저희 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도전한 건 현역가요 아니고 트로트 전국체전이라고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네네. 거기서도 4위를 해가지고 계속 사위만 하는 지금 그 자칭 제가 국민사위라고
1: 네. 그러니까 네, 국민사위 진짜 사위도 돼야 되겠네 네
0: 돼야 됩니다 지금
1: 네. 야 진짜 뭐 경기민요는 물론 발라드 트로트 댄스까지 진짜 춤도 잘 추더라고요 네, 장르를 넘나드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신곡 연연을 네. 발표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애절한 노래던데요. 또?
0: 맞아요.
1: 아니 이렇게 끼쟁이가 갑자기 슬픈 노래를 또.
0: 전 사실 목에 네. 그런 슬픈 노래가 더 잘 맞아요.
1: 아,
0: 제
1: 그래요?
0: 목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게 더 뭔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더 뭔가 감정이 더 뭔가 편안해요.
1: 어떤 곡이에요?
0: 막 이렇게 연연이라는 곡인데 정경천 선생님 정짜르트
1: 네.
0: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정짜르트 선생님이 이제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몰랐는데 저를 이제 어떻게 연락을 닿아가지고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노래를 막 들려주세요. 너한테 어울리는 노래들 몇 개 뽑아가지고 해놨어. 그래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막 들려주시다가 진짜 빠른 노래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연연이라는 곡을 딱 들려주시면서 이건 너가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써놨는데 아무도 안 들려줬어. 이 노래 목에 어울리는 가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내가 너 노래를 듣고 이거 너가 불렀으면 좋겠다. 너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1: 다르다.
0: 그래서 딱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 노래가 대박 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마음에 탁 왔어요.
0: 그래서 탁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할게요.
1: 네.
0: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녹음하게 됐어요. 이 연연이라는.
1: 아니 정차르트 정경천 작곡가님
0: 네, 네.
1: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곡들 현철의 봉선화 연주,
0: 네.
1: 진성의 안동역에서 네. 너무 좋은 노래들 또 유재석 씨 유산슬 이걸로 아마 많은 분들께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이름을 알려주셨을 텐데 합정역 5번 줄
0: 네.
1: 이런 노래를 또 편곡하시고 아 근데 여름 하니까 정말 신곡 그러니까 신나는 그런 댄스곡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끄는 노래는 따로 있었구나.
0: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랑뿔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현역강 그 결승전에서 그 신곡 미션으로 받은 증거라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신나고 통통 튀는 노래들인데 트롯은 나온 지 10년까지는 신곡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1: 아,
0: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약간 지금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사랑뿌리 너무 소문이 났어요. 예심에서 금지가 됐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1: 그런 곡들이 있어요.
0: 사랑뿌리 그만 불러라.
1: 대회를 나갈 때는 선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0: 그러니까 그 노래를
1: 입소문을 탄 거지. 맞아요. 부르면 많이 본선에 또.
0: 맞아요. 지금 입소문을 타서 다 사랑부를 부르시나 봐요. 그래서 사람이 금지가 될 정도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신곡이고 더 해야 되고 빠른 노래들은 이제 두 개나 있고 그거를 막 이제 띄워야 되는 입장인데
1: 네.
0: 아 이럴 때 아,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1: 이미지 변신.
0: 예, 연연이라는 곡 하나 했습니다.
1: 한 번.
0: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랑풀이랑 요 증거가 뜨면은 같이 따라서
1: 예, 그렇죠.
0: 예, 예. 오죠. 연연.
1: 우리 한번 들어봐야죠.
0: 연연이요?
1: 네.
0: 같이 조금 불러볼까요?
1: 네.
0: 아 기억해서 아픈가 아파서 그리 기억하는가. 메어 있는 아픈 기억아 제발 나를 놓아줘. 이런 노래입니다.
1: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면 연연하죠. 못 놓죠. 예.
0: 그 제목은 연연하지 않고 예. 난 모든 것을 버리고 후루룩 떠나겠다. 내 곡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홍보할 때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루룩 버리고 떠나겠다. 하지만 이 노래 좀 연연해 주십시오. 저는 좀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히트곡에 네. 히트 시켜주세요.
1: 아, 정말 귀에 딱 꽂히네요. 너무 좋습니다.
0: 그첫 소절부터 아 이렇게 시작해서
1: 그러니까.
0: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살살 불렀는데 여러분 음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1: 맞아요.
0: 아, 조금 들어봐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1: 진짜 좋더라고요. 예. 아니 그리고 신승대 씨에게 가요계 단짝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0: 예. 예.
1: 지난 6월 KBS 브루의 명곡 예. 트로트 절친 가왕전 1부에서 소리꾼 김준수 예. 씨하고 담배가게 아가씨.
0: 맞아요.
1: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은 노래인데. 예.
0: 너무 좋죠.
1: 이걸 불러서 우승을.
0: 우승했습니다. 예. 아, 김준수랑 같이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고
1: 예.
0: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국악인들이 어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1: 그렇죠. 있죠. 예. 예.
0: 뭐 많은 장르에 이제 다 장르 가수들과 함께 하면서 아 우리 국악의 힘이 어떤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막 근데 준수랑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 잘 통해요. 어제도 너무 늦게 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통화를 했어요.
1: 새벽에요?
0: 네. 한 1시, 2시쯤에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1: 어머 남자들도 그렇게 통화해요?
0: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뭐 힘들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준수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1: 팬 네,
0: 팬 콘서트. 콘서트였어요. 팬 콘서트.
1: 팬 콘서트. 네, 콘서트를. 맞아, 거기 출연하셨다고.
0: 네, 제가 이제 또 가가지고 의리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고맙다고 이제 전화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점점 뭔가 음악으로 옛날에는 별로 이제 알긴 아는 사이인데 인사만 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1: 네네.
0: 국악하던 시절에는
1: 네네.
0: 좀 이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면서 안녕 준수 뭐 요 정도의 이제 관계였는데 요즘은 너무 같이 같은 장르를 또 하고 있잖아요. 또 국악에 있다가 또 같이 여기 대중음악에 네. 와서 또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너무 친해졌고 뭐 아만 하면 하고 알아듣는 그런 사이가
1: 진짜
0: 돼가지고
1: 진짜 단짝이네요.
0: 네. 돼가지고 너무 좋죠. 네. 그런 친구가 생겼다는 게.
1: 그래서 또 김준수의 아지트도
0: 네.
1: 갔다 오셨더라고요.
0: 갔다 왔어요,
1: 우리 준수 씨 얼마 전에 또 왔다 갔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네. 김준수 씨가 첫 MC, 단독
0: 맞아요.
1: MC를 맡은 김준수의 아지트. 아, 또 의리를 지키러
0: 다녀왔습니다.
1: 서로 한 번씩.
0: 김준수가 또 그게 되자마자
1: 네.
0: 자기가 이제 그게 이제 그 발탁이 되자마자 MC로
1: 네.
0: 저한테 바로 저 그거 하기로 했는데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언제 갈까? 첫 번째 오라는 거였어. 그날 시간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김준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
1: 그래서 저한테도 막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국악인도 아닌데 예술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0: 나가세요 한번.
1: 가서 뭐 해요 저는?
0: 이거 인터뷰하세요. 뭐라도 하면 되죠.
1: 아니 안 그래도 준수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인들 만나면 이제 우리 아지트 나와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나와주세요 한다고.
0: 그래서 계속 나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근데 나 회사에도 물어보고 아 빨리빨리 물어보라고 회사에 물어보 된다고 무조건 막 이러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국악방송에서 제가
1: 네.
0: 거기서는 또 아, 이제 트롯 가수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0: 노래인데, 아, 이 노래를 어떻게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아, 이 도세 도세란 말이 너무 재밌다. 계속 도세 도세가 나와요. 예, 네,
1: 후크요소처럼.
0: 그래서, 아, 이 도세가 탑을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1: 너 돌았어? 약간 이런
0: 예,
1: 거할 때.
0: 요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줄을 우리가 살짝 놓고 잠깐 돌아보면은 너무 좋은 세상 아니냐.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은 곳 아니냐, 지금.
1: 네네.
0: 막 뭐가 우리가 쥐고 막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냐. 잠깐 나사 하나 빼보자. 그러고 한번 돌아보자.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편곡해서
1: 오.
0: 정말 도세 도세 인생,
1: 인기 많겠다.
0: 그런 게 이제 만들어 본 노래고.
1: 알겠습니다.
0: 예, 여러 가지. 그런 접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요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마이바이.
1: 아마 이제 뭐 대중들에게는
0: 네.
1: 좀 트로트 가수로서 신승태 씨가 많이 익숙해서
0: 네.
1: 소리하는 신승태 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놓치지 마시고 7월
0: 네.
1: 31일 밤, 금요일 밤 10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예, 어.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0: 하고 있습니다,
1: 계세요.
0: 매주.
1: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야, 근데 라디오는 또 라디오가 가진 매력이
0: 너무
1: 있잖아요.
0: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2년 지금 넘었거든요. 3년을 향해
1: 벌써.
0: 달려가고 있는데,
1: 네네.
0: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조금, 아, 힘이 붙였어요. 혼자 2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1: 그렇지.
0: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고, 하면서 이제 뭔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노래로 만나는 저희들은 가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아니라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그냥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막 하게 되고,
1: 그렇죠.
0: 제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이랑 막 나누게 되고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1: 진짜
0: 그냥
1: 가족 같은 분위기죠.
0: 안방에서 같이
1: 청취자들.
0: 떠드는 것
1: 맞아,
0: 같아요.
1: 맞아.
0: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1: 네.
0: 마시면서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래 계속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1: 네.
0: 요럴 때 제가 뭘 할지도 알고,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그래서
1: 그러니까요.
0: 중간에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1: 빨리 자르래요.
0: 목탁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피디님이 목탁 소리가 있어요. 뭐 떡떡떡떡 그러면,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 아,
0: 이렇게.
1: 진짜. 알아서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길어지면은 다 거기 댓글에 목탁.
1: 저희도 분량이라는 게 있고, 이게 편성 시간이
0: 네,
1: 있는데,
0: 지금 너무
1: 승태 씨 너무
0: 지나갔나요?
1: 많이 얘기해서 내가 목탁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0: 목탁 좀
1: 예. 아, 근데
0: 쳐주세요.
1: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웠어요. 예, 처음 만난 사이 같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뭐 계획이나 목표나, 올해 이제 마지막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0: 하반기는 이제 연연이라는 신곡이 나왔으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1: 네.
0: 연연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1: 네.
0: 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콘서트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아무 계획이 없지만 콘서트도 하고 싶고, 아, 그리고 그,입니다. 너무,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신승태, 앞으로도 음악, 또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문화인 공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1: 말이 끝나질 않아. 탄탄한 소리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국악,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소리꾼이자 가수인 신승태. 오는 7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더 진솔한 모습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궁금한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신곡 연연으로 돌아온 가수 신승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0: 저 너무
1: 고맙습니다.
0: 즐겁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0: 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K유산협약 가입 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부산 백스코 1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보존, 관리 방향을 논의, 의결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 여부가 결정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7월 26일 백스코에서 굿 보러 가자 부산을 개최하는데요. 하나의 무대, 한국예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국립부산국악원의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 우리소리 바라지의 시나위, 동네학춤보존회의 동네학춤 등 120여 명의 명인과 예인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남사당놀이,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종목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와 방문객들에게 국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6일 굿보러 가자 부산 공연에 앞서 7월 25일 오후 6시 부산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길놀이, 줄타기 등 전통 연희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들과 신명나는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가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대활려 얼어 죽은 농 사기야 칼에 맞은 건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동양 고주파의 음악은 굉장히 빠르고 파워풀하고
1: 무채색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하얀색이도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를 섞어도 되게 저희는 어울릴 수 있는 밴드예요.
2: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자체부터 이미 실험적인 뭔가 재미난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번 공연은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홍대 클럽 공연이고요. 클럽 공연을 되게 오랜만에 해서 되게 신날 것 같고 그냥 공간적인 그리고 그 홍대라는 네이밍과 친구들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요.
3: 저는 좀 음악에서 베이스 음역대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반음계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줄이 되게 많아졌죠. 지금은 56현 정도 돼요.

연금이라는 악기를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되게 화려하면서 소리가 좀 처연했어요. 그 좀 슬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두 캐릭터를 다 가진 연금이라는 악기에 끌렸고,

제가 타악기 전공을 했거든요. 국악 타악기를 전공을 해서. 제 곡은 다 국악 장단을 중심으로 이제 곡이 형성이 되고 음계도 대부분은 이제 국악에서 많이 쓰는 음계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양금이란 악기가 있고 저로서는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장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컬도 없는 음악이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모든 게 다 새로웠는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0: 되게 사이킹에서도 되게 공격적으로 제가 되게 받았어요.
1: 포스트락 같은 경우도 그 악기 일부가 이제 전통 악기라는 게 좀 많이 생각했고요.
2: 가까이서 공연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고, 빨리 코로나 끝나고 관객들이랑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쁘다.
1: 와.

0: 엄마, 그거 암?
1: 또 뭐?
0: 나 6학년 몇 반인지 암?
2: 4반이잖아.
0: 아닌데? 2반인데?
1: 그럼
0: 남자도 HPV 감염되면 암에 걸릴 수 있는 거 암?
1: 아,
3: 6학년이라 씩씩하네.
1: 아들 그거 암?
0: 뭐?
1: 12살은 HPV 예방접종 무료임.
2: 대박.

0: 안녕하세요. 이 아름다운 봄날 영재 아누메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영재 아누메가 300회가 되는 날입니다. 영재 아누메 3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즐기실 준비 제대로 하고 오셨죠? 좋습니다. 저는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서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판소리를 사랑하는 김민준입니다. 자,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한음에는 크라운 에테가 주관하는 모여라 하는 영재들과 하는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우리 전통음악의 매력까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악 국악을 이끌어갈 큰 나무가 되기 위해 열심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연 그냥 보지 마시고 함께 웃고 박수치고 마음껏 즐겨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관객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한 팀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 국악을 신나게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렇지, 바로 쥐임새이지요.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쥐임새를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헐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헐씨구
1: 좋다.
0: 이야, 완벽합니다. 취임새는 어디서 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마음이 가는 대로 이야, 잘한다, 멋지다 하고 싶은 순간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크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무대를 더욱 신나게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300회 특집 영재 한음에 힘차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대입니다. 소리를 비추는 아이들 친구들이 준비한 수제천입니다. 수제천은 원래 이름이 정읍입니다. 옛날에는 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음악이었지요. 지금은 가사가 없이 관악합조로 연주하는 멋진 곡입니다. 이 곡은 선율 중심의 연음 형식의 곡입니다. 박자보다는 연주자들의 호흡이 정말 중요하지요. 서로 마음을 맞춰야 완성되는 음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그럼 소리를 비추는 아이들 친구들의 수제천 궁중의 목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헐씨구!

와, 정말 고운 연주였습니다. 소리를 비추는 아이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무대입니다. 하늘빛 가야금병 창단 친구들이 준비한 무대 강원도 아리랑 꽃이 피었네 복숭아꽃 봄노래입니다. 가야금병창은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까지 부르는 멋진 음악이지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을 한 번에 이어서 들려드리는데요. 강원도의 신나는 강원도 아리랑부터 마음 설레는 꽃이 피었네 그리고 봄 향기 가득한 복숭아꽃과 봄노래까지 준비했답니다. 여러분!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부터는 마음으로 함께 즐기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하늘빛 가야금병 창단 친구들의 달달한 무대 여러분도 마음으로 느끼시면 즐기시겠습니다. 얼씨구!

이야, 정말 멋졌습니다. 하늘빛 가야금병 창단 친구들 너무 잘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무대입니다.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이 준비한 벚꽃춤인데요. 벚꽃 들어보셨나요? 농합북보다 조금 작고 소고보다는 큰 북이지요. 맞습니다.

움켜쥐고 돌리고 차올리면서 춤까지 춘다지요. 오늘 친구들은 투박한 마당에 힘찬 동작들을 무대 위에서 멋지고 신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에너지가 팡팡 터지니까 여러분도 마음껏 즐기시고 응원해주세요. 자, 광명청소년예술단 친구들의 벚꽃춤 힘차고 신나게 시작합니다. 헐, 쉐고!

이야, 완전 멋졌죠? 정말 신나고 힘찬 무대였습니다.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무대입니다. 이야, 오늘 완전 귀여운 친구들이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 친구들이 흥보가 중 화초장부터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까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준비했답니다. 놀보가 부자가 되는 흥보집을 찾아가서 은금보화가 가득한 화초장을 흥보에게 얻지요. 놀보는 집에 오는 길에 화초장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중얼중얼 외우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상상이 되시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놀부가 집에 돌아와서는 제비를 잡겠다며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장면까지 유쾌하게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어린이 소리단 소리소원 친구들 준비한 흥보가 중 화초장과 제비 흐리러 나가는 이야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 쉐고!

0: 여러분, 저희가 예를 들 손을 올렸다 내리면 쉬고 침새를 넣어주시고요.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좋다 침새를 넣어주세요. 부채를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얼씨구!
0: 부채를 안 든 손을 올렸다 내리면
1: 좋다!
0: 감사합니다.
2: 놀부가 부자가 된 흥부집을 찾아가서
3: 야, 흥부야, 저 목에 있는 거 저것이 무엇이냐?
4: 예, 저것은 형님께 들려는 은근보화가 다 묶은 화초장이옵니다.
3: 화초장?
5: 이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린

0: 놀부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들어가며 저는 아는 듯이 묻었다.
1: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거 이것이 무엇인가?
2: 아이고, 그거 화초장 아니야.
1: 밤장 맞은 놈의 옆에가 화초장은 또 어떻게 안디야?
2: 아이고, 우리 친정서 그런지 그것 보고 화초장이나 합시다.
3: 이놈이 화초장을 내려놓기가 글쎄라. 제비를 무리로 가다.

이야, 정말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이번 무대는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이 준비한 강령 탈춘극 꽃보다 미할 영감 할미 거 누가 날 찾나입니다. 국가무형유산 제34호 강령 탈춤 제7과장 미할 영감 할미를 재연

0: 연출하고 재미있게 각색한 무대이지요. 하이미와 영감이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펼치는 엉덩이 춤과 과장될 정도로 맛깔스러운 대사, 그리고 슬프고 애절한 소리를 경쾌하게 승화시킨 거 누가 날 찾나 연희극입니다. 또한 관객 여러분의 흥을 돋우며 파랑 호랑이와 한판 놀아보는 장면도 있으니 함께 웃고 즐기며 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우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령 탈춘극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감상할 준비 되셨죠?
1: 네.
0: 더 크게 되셨죠?
1: 네.
0: 헐 쉬고

0: 떨어질 땐 큰왕 사탕이 최고지.
1: 아니 영감이 뭘 먹는 것이요? 나도 좀 줍소.
0: 아이 깜짝이야, 아무것도 안 먹었소.
1: 아이보시오.
0: 거기서 청승 떨지 말고 이리로 와봅소.
1: 흥, 알겠소. 그러나 그러나
0: 할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1: 여러분,
2: 네,

0: 괜찮소?
1: 괜찮소, 괜찮아. 영감 넣어서 소개해봅소.
0: 알겠소. 여러분!
1: 네!
0: 나는 귀염둥이 호호 할아버지요! 내가 잘하는 게 있소.
1: 그게 참말이오?
0: 참말이지요. 아,

0: 영재한음의 300회를 축하하기 위해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소.
1: 신통방통한 물건?
0: 이것은 죽방울이라는 물건이요. 잘 보시오. 악상반 부탁하오.

0: 재주를 보여주는 삶에게 큰 박수 부탁드려.
1: 영감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복을 전하는 강령이도 데리고 왔어.
2: 그게 참말이오?
1: 참말이지요, 강령아.

0: 좋다.
1: 얼쑤.
0: 좋다.
1: 얼쑤.
0: 좋다.
1: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신이 나서.

송을 큰

0: 정말 재밌고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할미와 영감 그리고 파랑 호랑이와 함께한 엉덩이 춤과 유쾌한 대사가 관객 여러분의 흥을 확 올려주었죠? 네. 오늘 무대 함께 즐겨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큰 박수로 예음 전통연희단 친구들을 격려해주세요.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무대입니다. 재밌었죠? 재밌었으니까 한 번 더 박수! 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춤빛 무용단과 소리 소은 친구들이 준비한 우리들의 꿈입니다. 이 작품은 아이들의 꿈이 담긴 흥부의 박 세 개를 하나씩 터뜨리며 각자가 이루고 싶은 꿈을 춤과 노래로 표현한 무대입니다. 첫째 박은 모두가 건강하고 부자 되길 바라는 꿈이지요. 둘째 박은 우리 문화와 국악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길 바라는 꿈이며 셋째 박은 우리의 꿈을 키워주는 영재 한음회가 대박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주 좋은 꿈이죠? 그리고 끝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예. 오늘 공연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공연이 더욱 빛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비록 공연은 끝났지만 아이들의 꿈과 열정, 전통의 멋과 즐거움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민준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큰 박수로 춤빛 무용단과 소리 소은 친구들을 맞이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의 꿈 함께 즐겁게 감상하시겠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1: 네.
0: 더 크게 좋으세요?
1: 네.
0: 헐 쉬고

0: 300회
1: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쌀이 하나 소복 버고 또 한 개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더 눈에 띄게
2: 이런 정책 소통 했습니다!
1: 확실하게 알고 당신의 계셨어요? 시야에 닿을 때까지
3: 그래서 어떤 소통 혁신 사례를 선택하시겠어요?
1: 당신의 공감이 정책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최애 소통을 응원해주세요.

그냥 서울 사신 양반이라 희생을 이어니 흡사에도 다리 없이 작신을 가르쳐라. 이리야 참 폭발을 찌개 떼우 곡성이 일어나며

곳에 다녀 조학 학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학원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그게 정나 너무 많은 허여보지요. 수의 찾아 백원신이 유학 대접이다 착실이여.

저희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두 번째 달과 함께했던 어사출두를 들려드렸는데요. 이 음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달의 어떤 음악적인 색채와 그리고 우리의 전통 소리가 만나서 더욱더 시너지를 냈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악인들이 또 전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바로 이런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음악의 전통 위에서 자신만의 실험적이고 또 개성이 넘치는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는 국악 실험실입니다. 그 첫 번째 게스트는요, 마음속 솔직한 이야기를 해학 쪽으로 노래하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디로 새로운 음악 스타일을 만드는 힙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삼산 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르겠어.

0: 음악도 식은 게 맛있더라. 너무 뜨거우면 입이 뜨거우니까. 아 나는 음악도 식은 게 재밌더라. 너무 진지하면 귀가 뜨거우니까. 아, 세상은 또 그렇더라. 뜨겁지 않게 살려면 또 만만한 일 아니더라.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진짜 안 되더라. 되게 어렵더라. 입에 풀칠하면서 음악 한다고 뭐라도 만들어내는 게 별 재미는 없더라. 이런 음악 누가 듣나 생각해보면 어지럽더라.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생각해보자.
0: 그럼 어떡해, 굶어 죽어?
1: 아니 아니 그냥 빌어보자.
0: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빌어. 그냥 빌어, 막 빌어. 손 모고 입 모고 그냥
1: 빌어보자.

0: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사는 게 뭔지 진짜 모르겠어. 연봉이 어쩌고, 부동산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대중화 어쩌고. 이건 무슨 장단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한이야, 흥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음계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선법이야?
1: 모르겠어.
0: 이건 무슨 조성이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누가 듣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1: 모르겠어.
0: 이런 음악 왜 만드는 거야? 모르겠어.
2: 네, 익숙하면서도 독특하고 또 매력적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감이 가는 가사와 노래였습니다. 이 삼산의 모르겠어 만나봤고요. 삼산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삼산 씨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삼산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아까 음악도 정말로 너무 독특하고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삼산이 됐을까, 이름이? 이 이름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3: 네.
2: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리학자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네. 그 무속 선생님들이 저한테 오며 가며 본명을 쓰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하셨었는데.
2: 아, 진짜요? 본명이 뭔데요?
3: 네. 저는 이혜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근데 뭔가 저랑 안 맞는 기운이었나 봐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하셔서 아, 언젠가는 다른 이름을 써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참고했던 게 옛날 높은 사람들, 높은 벼슬자리 올라간 사람들이 다 고향에서 호를 가져오면 네. 되게 잘 되더라고요.
2: 아.
3: 그래서 제가 삼산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삼산을 가져왔습니다.
2: 아, 그래서 삼산의 이름을 가지고 어쨌든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되게 뭔가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삼산이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음악의 스타일은 정말로 뭔가 되게 독특하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솔직한 마음을 담아 쓰는 그 가사까지 너무너무 뭔가 또 대중음악 쪽에서 비교를 하자면 장기하 선배님 같은 그런 느낌이 났는데 본인은 어떻게 그런 약간 좀 그런 걸 겨냥했나요? 아니면은 그걸 좀 생각했나요? 아니면은
3: 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삼산이란 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서
2: 네.
3: 그땐 제가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노래라고는 이렇게 야야야야야야야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2: 그러니까,
3: 네, 그때는 제가 막 에일리 선생님처럼 파워보컬처럼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읊조리듯이 했는데 이제 장기하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장르가 약간 있었잖아요.
2: 네.
3: 그런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국악계 장기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2: 실제적으로 그런 말 들을 것 같아.
3: 네, 많이 들었었어요.
2: 저도 딱 듣고 나서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삼선 씨의 제목도 그렇고 노래 안에서 펼쳐지는 가사의 내용도 그렇고 제목들이 참 독특하면서 신기하기도 해요. 모르겠어? 알겠어요?
3: 네, 그것도 있었어요.
2: 그리고 지긋지긋.
3: 네.
2: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아 모를 것 같은데 아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3: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를 쓰고 제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싱어송라이터 활동을 하면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라서 알게 된 것들을 모아서 쓴 게 또 이제 알겠어요라는 곡이었어요.
2: 참 가사를 직관적으로
3: 네.
2: 그냥 정말 톡톡톡 알아듣기 쉽게 참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음악으로서 표현을 하니까
3: 네.
2: 듣는 사람들도 되게 편하게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이 될 것 같아서 또 다음 곡도 너무 궁금해요.
3: 네.
2: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제목도 되게 또 지긋지긋이에요.
3: 맞아요.
2: 또
3: 네.
2: 뭐가 또 지긋지긋해서 또 지긋지긋으로 쉬었어요.
3: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집이 진짜 논 한가운데 있을 정도로 진짜 시골인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게 아 무조건 도시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 네.
3: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2: 네.
3: 근데 꿈꾸던 이제 서울에 딱 왔는데 아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도시 안에서의 그 지긋지긋함이 또 있는 거예요.
2: 아,
3: 그래서
2: 아 여유가 없고
3: 네 그래서 여기도 나름의 지긋지긋함이 있네 이러면서
2: 전쟁터지 전쟁터
3: 맞아요.
2: 이런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3: 맞아요. 제가 맨날 하는 게 제 고향은 지루한 천국이고 여기 서울은 재밌는 지옥이라고 그러거든요. 맨날.
2: 그렇다면 이제 정말로 이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엄청
3: 네.
2: 기대가 돼요.
3: 네.
2: 삼산 씨의 지긋지긋 함께 들어보고 또 삼산 씨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네, 아, 이곡 지긋지긋.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것도
1: 네.
0: 자신의 감성으로 정말
1: 네.
0: 솔직하게 녹여낸 가사에 지긋지긋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삼산 씨는 정말 오랫동안 또 공부해온 이 국악과 또 자신만의 감성이 담긴 이 솔직한 가사로 독특하고 또 새로운 장르의 창작 국악을 만들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 판소리 흥부가 중 돈타령을 바탕으로 만든 곡도 있다고요?
1: 오, 맞아요. 그 제가 돈에 대한 노래를 막 쓰고 싶어서 이것저것 서치하다가 흥부가에 딱 있더라고요. 그 얼씨구나 절씨구야
0: 그쵸?
1: 돈 봐라 돈 봐라 이걸 제가 조금 따와가지고
0: 네.
1: 저는 약간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진짜 못난 돈 이래가지고 빌어 겨우 갚는 돈 벌고도 손에 한 푼도 못쥘돈 치사해서 꼭 갚고 푼돈 쫓아가면 되려 도망치는 돈
0: 아예.
1: 이래가지고
0: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데.
1: 나름의 돈타령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네.
0: 그러니까 예, 전통을 가지고 또이 시대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표현하는 돈타령.
1: 네.
0: 삼산 씨에게는 국악이란
1: 네.
0: 건 어떤 걸까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먹고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먹으면 너무 익숙해서 맛있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엔 제가 막 국악이 어렵게 느껴졌었을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배울 때 국악을 어렵게
0: 그렇죠,
1: 배우잖아요,
0: 그렇죠.
1: 보통은. 그래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크고 나서 약간 제가 좀 자유로워진 다음에 국악이란 걸딱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맛있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먹었던. 그래서 지금은 되게 정겹고 그립고 되게 약간 손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0: 네.
1: 지금은 제가 한국인이니까 제 안에 있는 음악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안해요. 결국에 예를 들어 제가 국악 김치찌개라고 했잖아요.
0: 네.
1: 김치가 맛있으면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찌개에 스팸도 넣고 참치도 넣고 돼지고기 별거 다 넣잖아요. 근데 결국엔 김치라는 맛이 진짜 짱세고 진짜 맛있으면 그게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아,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김치 피자 탕수육이라고 아세요?
0: 알죠.
1: 군피탕이라고 또 진짜
0: 알지.
1: 맛있잖아요.
0: 대학 다닐 때도 많이 시켜 먹었죠, 김치탕.
1: 근데 저는 국악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냥 뭐랑 다 비벼도 그냥 맛있으면 저는 그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0: 네.
1: 다음부터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신경 크게 쓰지 않기로 했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본인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1: 네.
0: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1: 네. 네,
0: 하겠다.
1: 맞아요.
0: 그거 정말로 멋진 것 같아요.

0: 그 앞으로도 진짜 어떤 음악 또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은지 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1: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음악이 어떤 방향일지 저는 사실 전혀 알 수 없고 그냥 순간순간에 제가 재밌어 하는 것들을 계속 음악으로 엮어낼 예정입니다.
0: 네, 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요즘 네. 산딸기 레터라는 것을 하고 네. 계신다면서요?
1: 네, 왜냐면 이게 산딸기가 뭔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제 팬 선생님 이름이에요.
0: 팬 선생님 이름?
1: 네, 팬 선생님들의 이름. 그 산딸기. 왜냐면 제가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그 신호 온 것처럼 갑자기 머릿속에 딸기가 딱 떠올라서 네. 왜냐면 제가 삼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붙이면 삼산 딸기 해가지고 엄청
0: 어디 지역의 딸기 이름?
1: 네,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산딸기라고 이제 팬 선생님들을 부르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두 번씩 3이 들어간 날짜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러니까 팬 서비스 같은 건가?
1: 네, 그냥 그 제 근황들을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0: 오, 근데 그 팬들에게 전하는 음악, 그 다음 무대에서 만나볼 것 같긴 한데 네. 이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처음 보여주실 거라고요?
1: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0: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너무
1: 그렇죠?
0: 잘했다.
1: 그렇죠. 제가 일부러 아껴놨다가 여기서 하려고 여기서 딱 했어요.
0: 와, 너무너무 네. 고마운데. 그럼 이거는 무조건 팬분들께서 안 볼 수가 없겠다.
1: 맞아요. 무조건 찾아보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여러분들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최초로 방송되는 산딸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딱 터뜨려버리고 싶은 그 사랑을. 당신의 마음이 미워. 어쩔 때는 싫어. 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하잖아. 나보다 빛나는 걸 바라보잖아. 그 눈을 쏙 빼서 삼켜버릴래. 그 마음을 쏙 빼서 먹어버릴래. 그냥 난 당신의

0: 예 삼산아, 네가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사랑을 빠져나간 것이 사랑이었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이다.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 개의 달을 얻는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느냐? 그 사...

그건 아주 맛있는 맛, 그건 되게 향기로운 향, 그건 뭐지 다채롭게 막 다 상관없어 다만 당신의 사랑이 갖고 싶어. 당신의 말랑말랑한 그 사랑 탁 터트.

네, 오늘은 김준수의 아지트가 국악 실험실이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다양한 실험과 또 음악적 도전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실험실의 두 번째 게스트는요, 상자루입니다. 상자루는 상자와 자루를 합친 말인데요. 상자는 이 틀을 지닌 전통 음악이고 또 자루는 틀이 없이 유연한 음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상자루는 전통의 틀 안에서 자유롭고 또 실험적인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힙한 국악의 선두주자 상자루를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네, 상자루 타령 감상해봤습니다. 상자루의 권여창, 남성훈, 조성윤 씨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전 사실 상자루 팀을 알고 있지만 너무나 멋진 음악을 하고 있는 팀이라는 건 전 너무나 알고 있고, 앞서 들렸던 어떤 상자루 타령, 어찌 보면은 음악 스타일이 약간 신화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이 만들어진 어떤 사연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그때는 바야흐로.
0: 바야흐로까지?
2: 그 당시에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네.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이제 각자 그 아까 연주했던 그 네. 악기들을 들고 그 8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0: 네.
2: 그때 이제 만들었던 곡이 그 상자루 타령이라는
0: 네.
2: 곡인데요.
0: 네.
2: 이제 거의 저녁 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효창 씨가 네. 이제 다시 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세 명이 뭔가 그동안 또 다른 각자 다른 곳에서 이제 경험을 하고 막 그랬으니 전통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뭔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 생각의 지점들을 맞춰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창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연금술사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연금술사. 네,
2: 그 책을 보고 영감을 이제 얻어서 우리도 그런 깨달음의 길이라 불리는 네.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면 어떨까?
0: 아, 깨달음까지?
2: 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걸었지만 사실 깨달음 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0: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상자루 팀이 2014년도에 만들어졌죠?
2: 네, 2014년 11월 11일에
0: 만들어졌어요. 빼빼로 돼 있대.
2: 네.
0: 그럼 이렇게 셋이 뭉치게 됐을 때에 어떻게 팀을 결성하게 됐는지?
3: 저희 세 명이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대학교도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2014년 11월 11일에 기숙사에 셋 다 살고 있었는데
0: 네.
3: 대학교 기숙사에서 여기 성현 씨가 네. 이제 굉장히 그 파워 뭐라 그러죠? 아, J 파워 J입니다.
0: 아.
3: 그래가지고 노트에다가 뭐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 차에는 뭘 하고 뭐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플랜을 쫙 적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하자. 약간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이제 여기 성훈 씨랑 저한테 기숙사에 모아놓고 이제 네. 전달을 한 거죠.
0: 네.
3: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그룹처럼 네. 시작을 하자 이랬다가 막상 하다 보니까 뭔가 곡이 점점 막 만들어지고 쌓이게 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활동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입니다.
0: 그러면 어쨌든 그 세 분의 평상시에 이 팀이 막 생각하기 전에도 세 분이 친했어요?
3: 사실
0: 뭐야 바로 대답이 안 나오네.
3: 왜냐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를 떠올려봤는데
0: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3: 아 그렇죠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친해서라기보다도 그냥 얘가 학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가 학교에 오래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했고.
0: 아, 글쎄요. 네. 우선 한번 얘기해 주세요.
4: 네, 그 얘기한 것처럼
0: 네.
4: 일단은 저도 생각했을 때 네. 뭔가를 시작한다면 오래갈 사이가 돼야 되는데
0: 네.
4: 음악적으로 오래가야지 일단 중요하다. 음악적으로 오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0: 네.
4: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친한 것보다는
0: 네.
4: 약간 음악 덕후 같은 사람들을 일단 모아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4: 이 둘을
0: 조건.
4: 이제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이어야 된다. 혹시 모를 연애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진짜 제일 많네. 네.
3: 와, 뭐 학교에 채점을 한 거죠.
4: 열심이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로 학교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는, 연습을 혼자서라도 하는 애들을 일단 먼저 또 찾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와, 그럼 거의 뭐 거의 교수님이 있네.
4: 그렇죠.
0: 이거 교수님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약간
3: 그렇죠.
0: 본인들을 지켜본 거 아니에요?
3: 네, 채점을 다 당한 거.
0: 기분이 어떠셨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3: 처음에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저도 혼자서 무언가를 막 되게 오랜 시간 학교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뭔가 남들하고 공유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랑 비슷한 어떤 좀 이 음악을 되게 오타쿠적으로
0: 네.
3: 딱히 취미도 없고 셋 다 뭐
0: 네.
3: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3: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0: 네.
3: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네, 재밌었죠.
0: 또 상자루의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4: 다음으로는 지신RV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상자류의 지신RV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방금 이 고관에서 이제 이거 썼던 고깔이라고 하죠.
1: 네네, 네, 맞습니다.
0: 고깔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쓰고 이제 하셨는데 연주하실 때 이거 쓰면서 되게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2: 사실 익숙해지기까지 좀 걸렸는데 네. 저희가 또 이 고깔이라는 걸 쓰고 뭐 경북 스윙이라는 곡이라던가 네. 이 지신알비 방금 들려드린 이런 곡들 계속 연주를 엄청 여러 회차를 했어요. 네. 뭐 한 500번 넘게 연주했을까요? 1000번 했을까요? 뭐
1: 네. 네.
2: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쓰나 안 쓰나 막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0: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2: 네, 이제 익숙해져서
0: 저 한번 써봐도 될까요? 어,
2: 그럼요. 네.
0: 어, 이거 보기만 한 건데 내가 직접
2: 네, 준수님이 갓쓴 모습은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3: 고깔을
2: 네. 아, 역시 얼굴이 작으니까
0: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피감도 크고 무게감까지 있어요.
2: 네, 실제로 좀 묵직합니다. 네.
0: 어, 그러니까 이걸 진짜 편하게 쓰고 너무 그러니까 연주하기가 되게 마냥 편하지만 않겠다. 네.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2: 네, 너무 오랜 회차? 네, 많은 회차 연주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네. 오히려 안 쓰고 하면은 오늘 왜 이렇게 가볍지? 이런 생각이 아,
0: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제 이어오시다가 얼마 전에 다소 충격적인 제목의 공연을 선보이셨다고 해요. 국악 종말론이라고.
2: 네. 여기 국악 방송 스튜디오에서 네. 이 국악 종말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네, 염려도 많이 되는데
0: 괜찮아요. 저희 아지트에서는 어떤 얘기도
2: 아지트니까.
0: 아, 그럼 아지트인데.
2: 네. 국악 종말론 공연을 이제 네, 공연 제목입니다. 국악 종말론.
0: 그러니까요. 네.
2: 네. 저희가 이제 벌써 11년째 이제 상자루라는 이름으로 창작 활동을 해 나가면서
0: 네.
2: 국악이라는 것이 네. 저희끼리 뭐 이렇게 특히 전공을 한 사람들 혹은 여기에 뭔가 이 업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국악이라는 걸 굳이 뭐라고 막 정의하지 않아도 사실 그냥 여기 업계에 속한 사람들이 을에 알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0: 네.
2: 근데 뭐랄까요? 그 대중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이 국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 내가 쓰고 있는 이 국악이라는 용어하고 그 대중분들이 쓰는 용어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진짜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했던 막 어떤 민속촌에 가면 막 볼 수 있었고 막 이런 그런 국악들은 어떻게 보면 내 시대에서의 국악이지만 또 과거

0: 의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의 국악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내 입장에서의 국악은 이제 지금 막 사라지고 있는 거고 또 미래 세대의 국악은 또 다를 거고 그래서 무엇이든 사실 어떤 것이든 세상에 뭐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점점 종말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국악의 종말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또 그걸 찾아보고 어떤 변화의 진화의 과정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한번 멈춰서서 한번 바라보고 싶다 네.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국악 종말론 공연을 만들어서 했었습니다 최근에.
1: 그런데 이 공연을 이제 선보일 때 되게 독특한 방법으로 선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렇게 직접 장소를 바꿔가면서도 한다면서요?
0: 네네 이머시브 형태를 갖춘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천장이 뚫려 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 전통 음악에서도 가장 오래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주술적인 형태의 그런 연주들을 옥상에서 하고 또 관객들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갤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갤러리에서 어떤 작가적인 그런 음악들 저희가 작곡해낸 그런 음악들을 또 들려드리고 2층은 또 클럽 같이 생긴 공간이었어서 거기서는 또 전자음악과 상자별 음악이 결합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1층은 또 살롱 바 형태여서 거기서는 또 상자루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어떤 집시 재즈라던가 막 이런 형태의 그런 공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1: 어쩌면 한 장소에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색깔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공연이 이어지는 건데
0: 네네.
1: 앞으로의 상주의 음악은 어떤 음악을 계속 더 선보이고 싶고 어떻게 나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포부와 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사실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앞에 들려드렸던 상자루 타령, 뭐 지신 알브이 이런 음악들은 정말로 이렇게 상자라는 그 틀, 전통 음악의 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해보자라는 거였다면 이 국악 종말론이라는 것을 하면서 저희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새로운 국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정의들을 우리끼리 새롭게 이제 다시 써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해온 어떤 그런 것들 공부해온 것들을 그 상자로 여겼다면 딱딱한 지금은 이제 뭐 이 환경에서 지금의 생태계에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상자가 돼야겠다라고 좀 그렇게 개념을 가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연주자분들과 또 젊은 소리꾼 지금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국악을 하면서 아무래도 각자의 고민과 또 풀어내고 싶은 음악의 방향들이 다 다를 기대도 하고 무엇이 정답이고 맞고 틀리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원천은 우리 전통의 뿌리에서 나온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 전통의 학습은 늘 게을리하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나의 그냥 숙제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풀어내는 이런 팀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과감 없이 지금의 이 국악이라는 것들을 또 미래의 전통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 아지트 안에서 이런 귀한 분들을 모셔서 자세히 가까이 들어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진짜 너무 이 행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상자루 같은 경우는 나 어렸을 때 봤던 해리포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해리포터가 자루를 타고 막 날아다니잖아요.
2: 빛자루.
1: 그니까 자루. 그 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마법을 부리면서 상자루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진짜 상자루의 그 지금 팀의 말씀처럼 어떤 틀 안에서 갇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국악을 좀 더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면서 너무나 응원합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국악 종말론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0: 네, 국악 종말론에서 네, 차피드 국악이라는 곡을 만들었었는데요.
1: 네.
0: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신서사이저를 바탕으로 이제 전자음악 바탕으로 이제 국악의 여러 가지 소스들 뭐 장구 소리라든가 뭐 가야금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한번 거쳐서 그것들을 잘게 다져놨다라고 네. 해서 차피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마구 이렇게 다져서 사실 이게 국악일까 아닐까 이렇게 다져놓으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서 네. 만든 곡입니다.
1: 그럼 앞에서 들었던 음악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상자루의 차피드 국악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세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실험실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국악이 힙하고 다채롭고 너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악입니다. 가장 트렌디하고 또 가장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의 현대의 어울림이 만들어낸 이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한계를 두지 않는 과감한 음악적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은 현재 진흥형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실험과 이 도전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김준수의 아지트도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젊은 국악인들이 함께한 오늘의 아지트는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하지만 다음에 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찾아오십시오. 김준수의 아지트. 그렇다면 그만 더 질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불 마시죠.
4: 칼 마시죠.
5: 아니, 맛은 손맛이죠.
6: 손 보고 가세.
7: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하기, 다혈하기, 세척 소독하기.
8: 식중독 예방수칙은 안전을 지킵니다.

대련님과 춘향이가 정이 담뿍 들어 사랑가로 업고 논이 난디.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얘야, 내가 널 나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드냐. 그저 내 양팔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요 남원의 사또였던 이몽룡의 부친께서 뜻밖의 승진하여 이몽룡 또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구나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춘향에게 생 이별을 고하는 뒤 이에 춘향아 우리 잠시 헤어지지만 내 다시 돌아와 너 만날 테니 너 걱정 말고 기다려라 춘향은 퍼버리고 앉아 울음을 울지 그때여 방자는 한양으로 갈 말을 이끌고 도련님 앞에 대령하니 타고 말은 가자고 내 굽을 치는 뒤 춘향은 꼭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구나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저희는 국악 놀이입니다.
1: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보

이쁘다.

주인득평하야. 토끼의 가안이야기 된다 기로 폐주부가양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온 인디 수정문 박성 나서서 산천 경계를 살피며 나오던 것이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현입니다.
0: 어느새 좀 뭐랄까요, 햇살이 좀 더 짙어지고 좀 시원한 바람이 왔으면 하는 그런 날씨예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어떻습니까? 다은 씨만의 그 더위 탈출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1: 더위 탈출이요? 네. 더위 탈출하면 아무래도 음식이죠.
0: 음식으로 어떤 걸로?
1: 아니면 마시는 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시원한 살얼음이 동동 띄워진
0: 술이요?
1: 식혜.
0: 막걸리 같은 동동주 같은 거 드시려는 거.
1: 동동 띄워진 식혜.
0: 식혜를 참 좋아하시죠.
1: 저희 집 냉장고에 항상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종 씨는요?
0: 저는 오히려 이열치열입니다.
1: 이열치열.
0: 저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치열하게 불과 싸우면서 요리를 해서 맛있게 가족들한테 대접해 줄 때.
1: 어떤
0: 그때
1: 요리요?
0: 전 여름을 이깁니다. 닭곰탕 같은 거.
1: 아, 닭곰탕.
0: 뜨끈하게 오히려 먹는 게 더위에 좋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요, 이런 시원한 음식도 좋지만 사실 신나는 음악 한 곡만 들어도 잠시 더위를 잊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무대가 수군가로 꾸며졌습니다.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덕분에 더위도 한결 가신 것 같아요.

0: 같아요.
1: 네. 그러고 보면 우리 음악 중에는요, 여름의 풍경과 정취를 담은 곡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요, 여름의 설렘과 또 계절의 정취를 담아서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네,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시원한 여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무대 함께 만나볼까요?

0: 네, 흥겨운 신민요를 듣다 보니까 더위도 잠시 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네. 새 친구는 어때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어요?
1: 저는 지난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네. 바다 위를 지나가는 하늘자전거를 탔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 되었지만
0: 무서워요.
1: 근데 아빠와 언니랑 서로 응원하면서 타다 보니 금방 도착해 있었어요. 스릴도 넘치고 다 타고 나서는 정말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0: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이 있는 친구는?
2: 근데요. 네. 네. 저는 여름에 베트남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네. 그때 야시장에서 베트남 전통 부채를 샀는데 갑자기 국악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3: 아, 국악 본능이.
0: 부채를 보자마자. 그렇지, 그렇지.
2: 그래가지고 네. 길을 걸어가면서 부채를 척 펼치고 춘향전 판소리 그걸 따라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잘한다 하면서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여행 오신 한국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계셨어요.
3: 그때 보여줬던 판소리 그게 뭔지 궁금해요. 살짝 이 자리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2: 네. 예, 방자야. 저 건너농님 속에 울긋 불고 돌아가라 거는 것이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요.
3: 잘한다.
0: 베트남에서. 와 그거는 정말 인상적이었겠네요.
3: 근데 이제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즐겨 먹는 음식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2: 저희는 뜨끈하고 든든한 삼계탕을 즐겨 먹어요.
0: 그래요?
3: 삼계탕을?
0: 예, 얘기해봐요. 그래서
2: 여름에는 더우니까 기운이 빠지잖아요. 삼계탕 국물과 닭다리도 뜯으면 가야금도 더 힘있게 뜯을 수 있어요.
0: 삼계탕 먹고 가야금을 힘있게 뜯는다. 정말 진정한 국악인인데 그런데도 조금 더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힘들어요?
1: 야외 공연할 때는 한복에 속치마까지 입어서 정말 더워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이 될 때가 많아서 힘들어요.
3: 또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때도 왠지 연습을 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하루만 딱 쉬고 연습을 쉬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요?
4: 저는 미국에 꼭 가고 싶어요. 그곳에 제가 정말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0: 거기 계시구나.
4: 특히 할아버지는 한국말을 전혀 못하시는 미국 분이신데도 제 공연 영상을 보시고 무척 좋아하세요. 그래서 언젠가 가야금을 들고 가서 직접 연주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3: 그리고 또 오늘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친구인가요?
2: 아 저는 인천국제공항 사장님께 정말 저희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0: 왜요?
2: 공항에서 태권도나 어가행렬 같은 멋진 문화 공연도 보고 재즈 버스킹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같은 가야금 병창 어린이 국악단 공연도 보면 초청해 주시면 진짜 대박 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0: 그러네. 인천공항의 직원 여러분 사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 공연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3: 좀 해주세요.
0: 예. 자 그리고 우리 새 친구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4: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소문의 낙원 챌린지를 준비했어요.
3: 그럼 한번 해주세요.
0: 예, 예, 예.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미 뭐 여기가 낙원입니다.
1: 아유,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예, 정말 낭만이 네. 살아있는 이 새 친구 여름 더위를 잊게 해준 것 같습니다. 잘 봤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국악인으로 성장하길 기원하겠습니다.
1: 자, 이번에도 무더위를 잊게 해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꼬모양의 낙원은 우리의 두 번째 학교.

추억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예전에 옥상에서 다 같이 먹던 수박이 정말 맛있었었는데요. 여름만 되면 같이 옥상에서 먹던 수박이 떠올라요. 하지만 여름엔 두꺼운 의상이 많아서 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처럼 흐르는데요. 그럴 때 다 같이 시원한 물을 나눠 마시고

0: 가지면 금세 즐거워진답니다. 연습하느라 힘들 때마다 서로 다독여주고 응원해주는 저희 리틀레인 무용반 최구입니다.
1: 사랑으로 똘똘 뭉친 저희가 오늘의 무대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창작 무용이 얼마나 멋있고 근사한지 보여드릴게요.
0: 오늘 무사히 무대를 마치고 저희는 수박 주스 먹으러 갈 거예요.

0: 야, 정말 제목처럼 푸른 여름의 풍경이 그대로 떠오르는 무대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여름이 가진 싱그러움과 에너지를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표현해낸 무대였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답게 무대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자,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여름의 풍경과 이야기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여름 바람처럼 시원한 울림이 느껴지는 정가 무대였습니다. 소희 친구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국악을 접했었는데요.
2: 네.
1: 그때 머리에서 국악이 떠나질 않아서 맨날 흥얼거리고 다녔던 걸 네. 엄마 친구분이 들으셨는데요.
0: 예.
1: 엄마 친구분께서 네. 저한테 국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정가를 배우게 돼서 3년 정도만 살게 되었어요.
2: 아, 한국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정가를 배우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1: 네.
2: 아, 진짜 이건 뭐 정가를 만날 운명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미국으로 돌아간 지금도 계속해서 정가를 배우고 있는 상태예요?
1: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정가를 배울 수 없지만
0: 네.
1: 그래도 한국에 방학 때마다 틈틈이 오면서 수업을 듣고 엄마와 평소에는 연습을 계속해서 아직도 정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0: 예,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봐요.
1: 네.
0: 와, 정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른 친구인데 한국은 지금 꽤 덥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여름에 좀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1: 한국은 좀 더 더운데 피부는 덜 탄 것 같고요.
2: 네.
1: 제가 사는 아틀란타 조지아주는 덜 덥지만 피부가 금방 타요.
0: 아, 그래요?
1: 거기에다가 한국에는 장마철이 있잖아요.
0: 예.
1: 미국에는 장마철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0: 아, heavy rain?
1: 네.
0: yeah. I know.
2: 그래요.
0: Yeah.
2: 자, 오랜만에 또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도 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1: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이 기회로 정가를 더욱더 알리고 싶습니다.
0: 알려야죠.
2: 아, 그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정가를 불러본다던가 정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1: 제가 미국에서 열리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초대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가 공연을 했었어요. 환호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0: 아, 진짜 또 미국에서 하면 또 엄청난 인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면 미국 친구들한테 인사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로?
1: 네.
0: 네.
1: Hi guys, it's me, Soy. If you're out there watching this, I hope you can still encourage me and watch me grow.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2: 친구들도 아마 이렇게 가사를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렇게 음악으로 좀 하나 되고 마음을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2: 소희 친구는 한국에 오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1: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 친구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0: 예.
1: 그래서 교복 입은 모습도 너무 보고 싶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친구들하고 한국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건 뭐 있어요?
1: 저는 마라탕이랑 떡볶이를 한국에서 많이 먹었어서 친구들이랑 또 같이 먹고 싶습니다.
2: 오랜만에 온 만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또 친구들과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갔으면 좋겠어요.
0: 네.
2: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처럼 우리 음악의 매력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1: 네.
0: 네, 이번에는 흥겨운 미녀 가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수리초등학교 4학년 성민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제가 이 무더위를 날려버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바로 바로

저는 7살 때부터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걸 제 눈으로 보니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담임선생님과 제가 아주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래를 통해 저를 세상에 알리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노래 들어볼래?

0: 네, 여름의 흥이 물씬 네.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와, 보니까 뱃노래의 시원한 가락 그리고 미량아리랑의 흥겨운 장단이 어우러지니까 절로 어깨가 막 들썩들썩하네요.
1: 그렇습니다. 특히나 민요는요, 그 지역의 풍경과 또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다 보니까 듣다 보면 마치 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우종씨, 예. 오늘 무대를 보니까 네. 시원한 바다나 아니면 산으로 네.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0: 아유, 진짜 바다 좋아하시잖아요.
1: 아, 그렇죠.
0: 저는 산을 좋아하고요.
1: 아, 어떻게 네. 올해는 따로 가나요?
0: 부부가 반대입니다. 산바다 고르기가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1: 매년 그렇습니다. 숙제예요.
0: 한번 고민해보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또 어떤 소리로 여름의 정취를 들려줄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피리와 사랑에 빠진 남자 강치남입니다. 저는 중1 때부터 피리를 시작했는데요.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악기라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어요. 요즘 날이 참 덥죠? 저는 땀이 많은 편인데 더운 날 피리를 연습하다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에 어울리는 곡을 준비했어요. 장중한 흐름으로 시작해서 빠르고 흥겨운 장단으로 활기를 더해줄 연주인데요. 에어컨을 끄셔도 될 만큼 시원한 연주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강치남 기억해주세요.

0: 아우, 필이 한 대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1: 네.
0: 이렇게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뭐랄까 여름에 불어오는 시원한 그런 바람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시원한 물소리나 바람 소리처럼 듣기만 해도 더위를 잊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필이 선율도 그런 여름의 풍경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선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네, 오늘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에서는요 흥겨운 민요부터 또 깊 깊은 울림의 기악곡까지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신봉사 맹덕인이 잃고 황성길을 올라갈 때 날이 차차 밝아진 이 주

허리 꼭.

거기

온유월 삼복 성염이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잡수 차 전방저 지방저 월턱저 구부저 방울이 버금저 건너 병풍석에다 마주 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

0: 합시다.
1: 예.
0: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더듬 내려가서 의복을 헐헐 벗어놓고 물에다 붕덩 들안드며 에이 시원하고 장이 좋다 물안 주.

왕이 좋다. 삼

0: 네, 변재은 친구가 들려준 시원한 창법의 심청가 잘 들었습니다. 아, 정말 판소리를 너무 잘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저는 판소리를 유튜브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요. 처음엔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강렬했어요. 네. 그 뒤로 계속 찾아 듣다가 국악중학교 정기 공연인 소리샘 예술제를 보러 갔는데 네. 그때 아 나는 꼭 판소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는 안무랑 뒤에 악기분들이랑 그렇지, 다 같이 그렇지. 하는 게 예.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아, 막 소름 끼쳤구나.
2: 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진짜 네. 들으면 들을수록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연하다 보면 또 잊지 못할 순간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떤 부분이 기억이 나요?
1: 저는 첫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2: 첫 대회?
1: 무대에 올라갔을 때 첫 소절을 불렀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었던 거예요.
0: 어떻게? 네.
1: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네. 눈앞이 이제 딱 새하얘졌는데 끝까지 소리를 불렀어요. 네. 중간에 스태프분이 올라오셔서 무대를 끝까지 마치긴 했지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 그래서 울면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네. 아빠께서 올라오시더니 저한테 재은아 다시 한복으로 갈아입어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우수상을 받은 거였어요.
0: 아 진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네. 끝까지 해서 우수상을 야 진짜 대단한 대단하다. 열정과 그리고 실력도 있는 거죠. 네. 예, 그 정도만 들어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2: 오늘 또 그리고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인데요. 재현 친구는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1: 저는 여름 하면 여름 산 공부가 가장 생각이 먼저 나요.
2: 공부? 산 공부?
1: 산 공부는 산에서 선생님과 언니들과 2주 동안 소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한 번은 폐활량을 늘린다고 계곡에 가서 잠수 대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0: 필요하죠 필요하죠
1: 제가 잠수를 할 때 언니들이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언니들은 역시 대단하구나 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알고 보니까 저만 잠수만 하고 있고 언니들은
0: 중간에?
1: 위에 있다가
0: 한번 나왔어요?
1: 제가 올라올 때쯤에 맞춰서 다시 잠수를 한 거였어요
0: 아하 속았네
1: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0: 지금 생각해도 화가 네. 많이 나죠.
1: 아니 재밌고 네.
0: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재은 친구 정말 누구보다 판소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정말 대단한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여름이 오는 소리 특집으로 함께한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 친구들의 시원한 가락과 흥겨운 장단 속에서 여름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우리 음악에는요. 계절의 풍경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0: 다은 씨, 이 노래 들어볼래 함께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과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0: 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소리, 남도민요, 경기민요, 가야금 병창 등 국악계 대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직접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국악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꼭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변재은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곡 함께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서울중앙지검 허승진 검사가 있나요?
1: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전화를 끊고 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세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검찰 수사관이 확인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될 땐 무조건 센터.

근래 우리 조선 가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견식이란 참으로 한심할 만큼 부족하다.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의 가무를 모르고서야 어찌 조선 정치를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자기가 성장한 그곳의 정초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제 것을 제 것으로 지니지 못하는 것이 조선 사람인가 싶다. 조선의 고유한 고전 가무가 그 자취를 감추려 드는 반면 향토적 기분을 잃은 외국의 새뜻한 노래와 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가? 춤추고 노래 부르는 우리들은 기생광대나 할 일이요. 보통 행세 계급에서 이 부문에 들어가면 망신인 동시에 그 문벌을 더럽힌다며 빗발치듯 하는 사방의 비웃음과 천대를 받으며 오늘날까지 걸어온 것이 조선 예술의 험한 길이다. 가장 고독하고 불우한 처지에서 성장해온 것이 조선의 노래와 춤, 즉 이 땅의 예술이다. 우리가 이제 조선의 고전 노래와 춤의 묵은 화폭을 펼쳐볼 때 가장 통속적이면서도 고상한 예술인 것을 새삼스러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묵은 조선의 진무한 장막을 걷어 제친 후 새로운 향기를 담뿍이 싣고 찾아오는 기쁨과 희망이 신춘과 함께 빛나는 소식이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경기 춤 연구회 서울 춤 연구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묵은 조선의 새 향기. 이 공연의 사회를 맡은 저는 공연 평론을 하고 있는 윤중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이죠. 1874년은 우리나라 춤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그런 날이다, 또 그런 해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성준 선생님께서 탄생하셨고요. 바로 한성준 선생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 경기춤 연구회에서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한성준 선생님께서는 춤을 통해서 왕이 되고 싶고 신선이 되고 싶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민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판타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많은 춤을 창작한 분입니다. 첫자리 신선무, 그 어린 소녀가 선녀가 돼서 멋지게 춤을 췄는데요. 한성준 선생님 춤 공연에서도 김이쁜은 이런 이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소녀가 춤을 췄고 두 마리의 학, 두루미와 함께 신선이 등장을 했는데요. 물론 신선은 윤종현님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려볼까요? 자, 이제 두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승무와 바라춤입니다. 승무는 뭐 너무나 유명한 춤이고요. 이런 승무를 대중화라는 표현이 어떨까요? 대중화하는데 크게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한성준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승무는 원래 벚꽃을 가지고 이제 춤을 추게 되는데 벚꽃이 불교에서 상징적인 것으로 바라로 바꿔서 춤을 췄는데 한성준이 만든 그 바라춤이 인기를 끌어서 뭐 벚꽃 승무, 바라 승무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한성준 선생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승무, 바라무 함께 만나보겠는데요. 그냥 박수보다는 환호와 함성의 박수를 주시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성준 선생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춤을 만들었습니다. 한성준 명문은 우리나라의 춤은 100가지 이상이 있고 그걸 내가 다 무대에서 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가지를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요? 그 선생님의 창작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급성이고요. 하나는 지역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평무, 태평춤이라고 하는 이 춤을 본인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왕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춤이었죠. 그래서 왕의 춤을 비롯해서 영의정의 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면 뱃사공의 춤까지 모든 사람, 모든 직업에는 춤이 있고 춤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역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겁니다. 전라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서울이 달라서 특히 이렇게 서울에서는 서울 특유의 그런 굿이라든가 이런 것을 춤을 만들고자 애를 썼는데 이렇게 서울 경기 연구회, 춤 연구회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근거 있는 상상력으로 옛날의 문헌이라든가 또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춤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을 다시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흥분하게 됐죠? 네. 아, 여러분도 흥분 안 합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급제무입니다. 과거 급제하고 관련되는데요. 예전에는 3일 휴가. 그래서 급제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가 신이 난 겁니다. 사흘 동안 진탕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는데 그런 모든 경비를 과거 급제한 사람이 다 돼서 아주 신나게 노는 그런 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재현하는 그런 춤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입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문화는 흐르고 문화로 사람과 국가는 연결되고 문화로 함께 성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또한 한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산업 연계를 지원하고 해외 문화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를 매개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그 현장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함께합니다.

0: 돌아오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
0: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화려
3: 멀어죽은 운동 사기야 가래 맞은 건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저희는 국악놀이입니다.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1: 놀아.

이쁘다.

당신의 국내 여행 어떤 기억으로 남았나요? 친절했던 곳엔 아낌없는 칭찬을, 조금 아쉬웠던 곳엔 애정어린 참견을 남겨주세요. 유쾌한 참견으로 만들어가는 친절하고 깨끗한 여행. 지금 바로 QR을 스캔하고 유쾌한 참견쟁이가 되어보세요.

저한테는 이게 청호 이거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후학들을 많이 양성시켜가지고 훌륭한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날까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6살 때부터 지금 83세니까 60년이 넘었죠.

이것도 기고 이것도 춘향목이 여기 이것도 춘향목이고 이 춘향목이 이거 이제 송진기가 있어가지고 오래가고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춘향목 선호한 거예요. 이 나이테가 이 전면 쪽으로 나와야 돼요. 이쪽에는 저 이거 이런 쪽은 연면이거든요. 연면이 전면으로 나오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배우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상님들의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고, 이게 하나하나 디자인 같은

0: 또 거기에 다 어떤 실용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톱질을 잘못해가지고 사이가
1: 그런 것은 쇠기 치면 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조개 딱 조여놓고 쇠기 치면 된다. 네. 걱정할 거 없어. 네. 이만해도 잘했어. 좀 털 나오고 있지 않니? 이거 보고 눈곱 졌다 그래. 응? 이거를 다듬어주면 돼. 오삼촌이 수덕사에 스님으로 계셨었어요. 그 오삼촌 배라 가끔 갔죠. 근데 그 저희 법당문을 보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좋더라고요. 야, 이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목재만 서 있는 것만 봐도, 세우는 것만 봐도 나도 저거를 목재를 달아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다가 공장에서 입문해가지고 시작했죠.

0: 직진이라는 것은 너무 얕게 파면 안 되고 굿살 팔 때 약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람 혀마냥 이렇게 파줘야 돼요. 오목하게. 그 우리나라 창호가 저희 완자창, 꽃살창 이런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아름답다라고 자부합니다.
1: 그때 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빽 돌아가지고 그죠?
0: 응? 오빠가 봄 갔다면서? 이거는 확 핀 연꽃과의 피어오르는 연꽃입니다. 네. 아름답죠? 네. 매우 아름답죠.
1: 잘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몽우리.
0: 네, 그 피어오르는 거고 이건 확 핀 거고.
1: 네.
0: 네.
1: 그러니까 이건 목단이고.
0: 목단에.
1: 제가 미나리 그리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는데 선생님 작품은 너무 매끄러우면서 세심한 것 같아요.

작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 참 부출지야 자기 혼자만이 고집해가 말라니까 외롭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작품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청호를 해서 후학을 많이 양성해야 된다라고 미천년이 가도 이제 맥이 끊어지는 맞는 방향으로 맥을 잇고 싶은 심정입니다.

형의 전통을 벗어나지 말아라. 전통을 벗어나 버리면요, 붓을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요,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붓 만들기 태어났고 나의 인호일학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0: 들어가십시다.
1: 우리 필장님 요 붓이 좀 마음에 드네요.
2: 이 붓은 염소틀하고 소틀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놨어요.
1: 아, 그러시군요.
2: 그러니까 쓰기가 참 좋을 겁니다.
1: 예. 아유, 저는 이 분만, 우리 필장님 분만 잡으면 제가 글씨가 춤을 추는 거예요.
2: 그래요. 한번 써보십시다.
1: 네. 네. 작가는 뭐 붓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글씨나 그림을 보면은 거기에 맞는 것을 꼭 맞춤식으로 이렇게 손에 딱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필장님이 춘천에 계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죠.

0: 그러니 이거를 벗기니까 또 내 손이 지금 형태 자국이 많잖아요. 이거 이거를 기술별 때 그러면 다 나가 버리죠. 새것 때는 안 날카로운데 이건 손금법은 더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어렸을 때는 되게 몰랐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다치고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존경스러웠고 또 일을 배우고 지금 이수하면서 또 다시 더 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0: 전통 기법으로 붓을 만들다 보니까 털 거르기고 또 붓을 한 자리 만들려면 100여 차례 손질 과정을 거칩니다. 앞을 반드시 맞춰야 뒤를 잘라가지고 붓을 만들고 털을 갖다 섞어요. 섞는 과정에서 기름기를 빼야 되고 쌀게 태운 채로 뿌려서 다리미로 기름기를 빼앗고 작업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님도 하신 말씀이 그래요. 털인데 꼭 요지같이로 빳빳하게 서는 거예요. 내 손에 오면 내가 느낌에 남다르게 나는 모든 털들이 좋았고 작업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러셔요. 붓 만들기에는 강원도 추운 지방 털이 좋은데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 같아요.

0: 이거는 다 뺀.
1: 굿은 그냥 우리 가족의 그냥 일부구나, 가족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족보에 써서 뭐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이 기법이, 기술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가족이고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의 기술이고 어떻게 보면 또 후대의 기법을 내려주는 좀 가족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0: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지금 왔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전통의 방법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더 이상 바랄 건 없죠.

3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0: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나 오존인데 다들 성층권 오존은 많이 들어봤어도 나는 잘 모르지. 하늘 높이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꼭 필요한 오존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내가 많으면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차갑거나 호흡이 불편할 수 있어.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내가 높은 날은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불청객 오존, 에어코리아에서 농도와 예 경보 발령 상황을 확인해

0: 안녕하셨는지요? 국악과 알까기의 콜라보. 네? 국악이날 지정님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도 알까로 왔습니다.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오늘도 어김없이 국악인과 시청자들이 알까기로 어우러져 한바탕 웃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일찍이 알봉 대사께서는 팔공산에서 수도하면서 알까기는 반드시 8알 이하로 해라. 왜냐면은 10대 안막의 규모는 너무 정신없지 않습니까? 8알 이하로 해라. 좋습니다. 국악의 날 지적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 소개하겠습니다. 대국장. 네. 긴장감이 싹 돌아요.
1: 네. 먼저 백도를 잡은 하동근 5단입니다.
0: 네. 신이죠. 네. 하동근 5단은 원래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담배 회사 근로자였습니다.
1: 진짜요?
0: 네. 그러다가 K본부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가수의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지만 담배 만드는 회사에서 1년 동안 한우 팔지 않고 일해야 정규직이 될 수 있기에 전국 노래자랑 연말 왕중왕 전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규직이 돼야 되니까.
1: 그러다가 이제 또 문득 내일은 미스터트롯 소식을 듣게 되어 무작정 도전했는데요. 기세는 좋았으나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0: 그런데 하동근 5단이 워낙에 사교성이 좋아요. 이 1라운드 탈락이었지만 말이죠. 같이 탈락한 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타 강사인 수학 강사인 정승재를 사귀게 되는데 이 양반이 자기가 본 이런 꿈 대신 이뤄라 하면서 하동근을 후원하기 시작합니다.
1: 진짜요?
0: 그리고 하동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같이 탈락한 고만고만한 친구들을 모아서 뭐 너트북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입상한 듯한 느낌을 줬던 거지요.
1: 하동근 5단은 또 들었다 놨다, 쥐었다 폈다 창법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2: 사랑했어 떠나야 하는 그 사람.
0: 그러다가 하동근 가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0: 합니다. 네. 이 국악방송의 소리를 배웁시다. 대단했던 프로지요.
1: 네, 네. 맞아요.
0: 이 고정 출연했는데 이 뻥을 좀 보태가지고 네. 연습을 1000번 이상 하고 1004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상하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2: 준비되죠? 물결같이 흩어진다 장비의 호통 소리
1: 그렇죠
2: 올라뜬다
0: 노래고 앞에 장소 없지요 네. 하동근 5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3: 전국노래자랑 왕주왕전은 못 갔지만 알까기 왕주왕전은 꼭 가겠습니다 화이팅
0: 네. 네. 크게 자신감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본인이 간다니까 네. 진짜 갈지 안 갈지 네. 지켜보고 우린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지요 네. 네.
1: 자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흑돌 고영렬 5단입니다
0: 광주 출신의 피아노 병창으로 유명한 고영렬 5단입니다 네. 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기에 피아노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피아노 평창은 그의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고영렬 5단은 준비된 음악 천재. 네. 이 국악의 클래식과 팝, 재즈, 월드, 뮤직까지 여러 장르와 협업을 하며 국악의 다양성과 대중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1: 제가 엄마가 된다면
0: 그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엄마 얘기를 하고 된다면
1: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아니, 곧 아니 그럼 안 되지. 곧 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0: 제가 엄마 어떻게 얘기했어요? 곧 된답니다. 곧 엄마가 되는데. 아니,
1: 하여튼 네. 제가 엄마가 된다면 네. 네 아이들에게 이제 국악과 양악을 다 가르쳐야겠어요.
0: 와.
1: 그래야 이렇게 고영렬 5단처럼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1: 네, 크로스오버를 할 수 있으니까요.
0: 아 오버 알았다 오버. 네. 솔로 가지요. 네. 네. 이런 거는 자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알았다 오버. 네. 이 고영렬 판소리는 중저음의 깊고 부드러운 음색에 정교하고 섬세한 기교로 오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춘향전의 사랑가를 이렇게 부르는 사람 처음 봤다. 어떤 식으로 부르는지 잠깐 한 소절만.
4: 한 소절만?
1: 네. 말해도 됩니다.
0: 눈치 보지 말고.
4: 피아노를 치면서 네. 네, 이제 피아노 코드를 짚으면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0: 거기까지.
1: 와. 와.
0: 내공이
1: 네. 진짜 뭔가 달라요.
0: 왜? 네, 네. 진짜 뭐가 업고 노는 사람이 네. 때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구나. 네.
1: 너무 기대돼요. 진짜
0: 피아노... 이것이 바로 네. 젊은 소리꾼 고영렬이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1: 네, 떠오르는 소리꾼 고영렬 5단, 팬텀싱어 3, 풍류대장, 부루의 명곡 등 다수의 방송에서 국악의 다양한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고영렬 5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4: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 크지?
4: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국악인의 긍지를 갖고 자세히 임하겠습니다.
3: 아니 이렇게 크지?
0: 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지 뭔지는 뭐 아직
1: 뭐 이제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있죠.
0: 분분합니다만은 네. 네. 고영렬 5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감사할 따름이지요.
1: 네. 네? 근데 적톤으로 말씀하시니까 진짜 같아요, 되게.
4: 알까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입니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몇 달 올려놓고 연습, 네. 연습인 거지요. 네. 네. 이게 이제 꽥을 방지하고, 예, 연습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네. 강약 조절. 네.
1: 와! 오, 저러는데요?
0: 연습.
1: 오.
0: 네, 그렇습니다. 와, 저런 정도. 오늘 대구, 오늘 알까기 공부하는 시내들 네. 공부할 체류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없어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장은 서로 정중하게 인사 예의를 갖추고 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례. 자, 보석해 주시죠. 보석은 자유입니다. 한동근 오단 말이죠?
1: 네. 100. 마지막 노를 어떻게 놓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0: 네. 아, 그런 식으로.
1: 고영렬 5단도 엄청 신중하게 놓고
0: 고영렬
1: 있어요.
0: 고영렬 5단은 왼손 오른손 각을 보는 거지요.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시즌 2 고영렬 5단과 하동곤 5단의 1차전 흑도를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왼손 답법으로 먼저. 왼손잡인가요?
1: 양손잡인가요?
0: 그걸 첫수로? 와! 성공! 와! 멋진 수입니다.
1: 네.
0: 이야, 상당히 먼 거리에.
1: 네, 처음부터 깔끔하게.
0: 예. 망연자실. 네. 이거 뭐야? 한동근 오단 당황하고 네. 있습니다만 당황할 필요 없어요. 이제 쳤습니다.
1: 네.
0: 반격에 나섰어. 장군봉구로 하면 됩니다.
1: 네.
0: 그 쳐들어온 특공대 무시하고 네. 내갈 길로.
1: 네.
0: 저 뭐. 넉 점, 석 점을 향해서 네. 저 같으면 공격을 할 텐데 말이죠. 네. 근데 공격할, 네. 그거로? 네, 좋습니다. 가능해요. 과연 성립이 될지?
5: 네.
1: 네. 아쉽게. 네,
0: 주가 나왔습니다.
1: 그 사이로 지나갔네요.
0: 두 대국자, 고영렬 5단은 성공을 했고, 하동근 5단은 첫 수가 꽤고로 끝났습니다.
1: 네, 근데 뭐 아직 네, 좀 슬퍼하기는 이릅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초반 첫 수 끝난 상태에서 두 점 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 맞네요.
0: 네. 자, 또 손을 푸는 고영렬 5단.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1: 이야,
0: 자신 있습니다, 플레이에.
1: 우와.
0: 자,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와! 사석작전 놀개타법입니다.
1: 네.
0: 네. 네. 미칠 거 없다.
1: 네, 같이 떨어졌지만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앞서고 있어요.
0: 앞서고 있지요. 네. 잘 풀리고 있어요.
1: 네.
0: 자, 이렇게 되면은 벌써 네, 자리를 줬습니다. 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스피드는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저렇게 빨리 꽥이 나왔네요. 꽥수가 나왔습니다.
1: 안타깝습니다. 네.
0: 꽥만 지금 두 번. 꽥꽥.
1: 네. 오리.
0: 오리 꽥꽥.
1: 네. 네.
0: 자, 네. 고영렬 5단 대단합니다. 오른손은 왼손 자유자재.
1: 네. 양손잡이가 유리할 것 같아요.
0: 아유. 매우 유리하지요. 이게 각도가 문제인데.
1: 네.
0: 야.
1: 근데 또 이 네. 시계까지. 네. 시계가 아니네요.
0: 시계가 아닙니다.
1: 팔찌를
0: 네.
1: 불렀어요.
0: 안과에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는 시계라고 안 하지요. 네.
1: 팔찌를 불렀습니다.
0: 네. 자. 네. 거리와 상관없습니다. 거리가 장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냥 공격을 하네요. 그거로 저 같으면 중앙에 있는 한 점으로 할 텐데 그 멀리서 그래도
1: 고영렬 5단이 네. 좀 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많아요.
0: 네,
1: 네 결혼을 발표했어요.
0: 결혼 발표?
1: 네.
0: 예. 야, 그래서 신나서 그런 건가요?
1: 네, 지금 아주 기분이 좋죠.
0: 네, 너무 좋죠.
1: 네.
0: 했는데 오늘 알까기 그래서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소리꾼 고영렬과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1: 네.
0: 야, 하다하다 결혼도 이제 크로스오버로 장르를 넘나들며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거기서 태어나는 이세는 당연히 예쁠 거고 국악과 양악을 네? 양쪽 체력 다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너무 부러워요.
0: 예.
1: 네. 와. 여유가 넘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지금.
0: 갑자기 초라해진 하동근 5단.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1: 네. 침착하게.
0: 그러나 뭔가 이제 손이 풀릴 때가 됐어요? 이게 너무 힘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뭐 살살 해도 충분히 날아가는데 힘이 드니까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근데 또 모릅니다.
0: 누가 멀리 날아가나 게임이 아니거든요.
1: 네. 네.

0: 경기는 역전.
1: 맞아요.
0: 자, 네. 네. 본인이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가진 자의 여유죠. 그 멀리서.
1: 너무 깔끔해요. 와.
0: 저 멀리서. 와. 눈 깜짝할 사이에.
1: 진짜. 네?

0: 야, 현재까지는
1: 네.
0: 압도적인데요? 고영렬 5단.
1: 네, 하동근 5단은 뭔가 풀었습니다.
0: 적수가 안 됩니다. 의욕만 앞서고 있어요, 지금. 네.
1: 자, 일단 하동근
0: 다른 대로 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왕 끝나는 거 또 2차전이 있으니까 그래요. 뭔가 한 수는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전을 대비해서
1: 네.
0: 이렇게 원세에게 지는 것보다는
1: 네.
0: 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은 붑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네네네.
0: 처첩이 부러지는 것보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수가 있다. 네. 보여주고 말이죠.
1: 사실 한 알만 남았을 때 도망다니는 분들도 많은데 네. 멋있게 남자답게 그렇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날렸어요.
0: 뒤로 빼진 않겠다. 아직까지 네. 주더라도.
1: 이 하동근 5단은요, 네. 또 신곡을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0: 홍진영, 아시죠? 사랑의 네. 배터리. 네. 잘 알죠. 우리 예전에 알까기도 같이 해설하고 있었죠.
1: 네, 맞아요.
0: 네, 네.
1: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 노래의 주인공 아시죠?
0: 홍진영 씨. 노래 잘 아시는데요. 홍진영 씨가
1: 네.
0: 네, 위기의식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홍진영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0: 네.
1: 복세편사를 받아서 불렀다고 해요. 복세편살.
0: 네, 그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잖아요.
1: 아세요?
0: 복이면 이제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1: 맞아요.
0: 네, 그때 노래 제목이 좀 복잡하지 않나요?
1: 안 복잡합니다. 복세편살. 이게 신조어예요. 네.
0: 나는 복잡하게 느끼는데 왜 안 복잡하다고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1: 안 복잡합니다.
0: 그 안 복잡한 거로
1: 지금
0: 하고.
1: 아마 하동근 5단의 머리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0: 아, 네. 그래요? 네. 복잡하군요. 네, 복잡합니다. 네. 자, 어쨌든 자 여기서 끝날 것인지 보통, 예, 그렇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끝내겠다. 오른손으로, 그것도 괜찮네요. 오른손이 더 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사석작전으로 그냥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고영렬 5단이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1: 네, 이렇게 되면 고영렬 5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고영렬 5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0: 국악의 날 최종 기념 알까기 명절 시즌 2 2차전 시작합니다.
1: 자,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돌을 잡은 고영렬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자, 역시 흑선이죠, 흑선. 네. 네. 손을 지금 풀고 있는데 저 손 보세요. 아주 복손이에요, 도톰한 네. 게. 네. 어떻게 저렇게 손이 토시토시해 이렇게. 네. 복손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 네.
0: 알도 잘까 하는. 네, 자, 이번에 2차전은 어떻게 첫수를 보여줄지? 이런 정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1: 네, 나쁘지 않았어요.
0: 이렇게 하는데 자, 아름 너에게 넘어긴다.
1: 네.
0: 어떻게 처리를 할래?
1: 네.
0: 그런 겁니다. 자, 만회를 해야 돼요. 하는 건 5단
1: 네.
0: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네? 그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가위바위보로 하나요?
1: 네. 네.
0: 자, 이제 본인이 긴장되니까 긴장을 풀 의미에서 자,

0: 담배 회사 그 정규직을 네. 되기 위해서 예? 결선에도 불참했던 네. 하동원 5단
1: 네? 진짜 알까기 왕중왕전 가나요?
0: 네. 오 좋아요. 네. 저 약간은 당황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용여로 다닙니다.
1: 네.
0: 네. 자, 그렇게. 그거 좋아요. 와!
1: 와!
0: 깔끔합니다.
1: 진짜 깔끔해요.
0: 네. 군더더기 하나 없는 깔끔한 와. 멋진 수였습니다.
1: 네.
0: 와. 자, 그래? 이제 나도.
1: 네.
0: 손이 풀렸어.
1: 네.
0: 하동근 5단입니다.
1: 네. 2차전은 네. 또 하동근 5단이 이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과연. 아, 저. 네!
1: 네! 같이. 네. 네.
0: 눈기 탑보.
1: 네.
0: 네.
1: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똑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득과실이 없는.
1: 네. 네. 이 하동근 5단에게는요. 네. 그 짭 GD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0: 이제 그러니까 GD라고 있잖아요.
1: 네.
0: 네? 이게 스타 GD.
1: 네.
0: 패션의 아이콘 이상한 옷 색깔
1: 네.
0: GD하고 비슷한
1: 오늘 디자인. 오늘 되게 화려해요.
0: 네, 네.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잘 입는다 해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동근 5단이 이제 나타나면은 네. 오 GD 아니네 짭이네
1: 네.
0: 해서 짭 GD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도 뭐 옷을 잘 입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듣는 네. 거지.
1: 오늘도 아주 귀여워요,
0: 네.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반면 고영렬 5단은 상위는 100,
1: 네.
0: 하위는
1: 바둑알. 네, 네 알까기에 맞춰서
0: 컨셉이 자세가 된 거예요.
1: 아~
0: 네. 준비된 고영렬 5단.
1: 네.
0: 왼손 오른손 자유자재. 와! 이번에는 서로
1: 네.
0: 네.
1: 알 수 없어요.
0: 너무 몸살이지 않고
1: 네.
0: 시원시원하게 네. 까고 있습니다.
1: 네. 똑같아요.
0: 최종
1: 지금.
0: 결과는
1: 네.
0: 두고 보자 이거죠.
1: 네.
0: 네. 그래. 지금 막상막합니다.
1: 네, 진짜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1차전과는 사뭇 다른 하동근 5단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1: 네.
0: 네. 초보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1: 초보를 하면 뭐가 네. 잘 되나 봐요.
0: 네. 저런 시간에 집중을 해서 까먹습니다. 별짓을 다 하는. 저는 이제 골퍼들이
1: 네.
0: 바람 방향 보려고
1: 네.
0: 네. 하는 제스처인데 자, 과연! 와! 와! 구사일생 살았어요!
1: 와!
0: 되는 날입니다!
1: 와!
0: 이렇게 좀 역전!
1: 네, 미워보세요.
0: 보단 지금 한점 앞서고 있습니다.
1: 아.
0: 이야.
1: 와.
0: 대단합니다.

0: 당황하고 있는 고영열 5단. 네. 나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아, 저게 매너죠.
1: 네, 멋있어요.
0: 상당히 멋진 플레이 박수 쳐주고 말이죠. 네. 네. 그러나, 나 고영열이야. 어? 아! 그게 살았으면 네. 상당히 유리했을 텐데.
1: 맞아요.
0: 그래도 몰라요. 네. 이건 뭐 한 점 차이니까. 네. 이거 끝나봐야 합니다. 네. 알까기 모릅니다. 네. 이번 대국에서 네. 하동훈 5단이 승리한다면 결승전까지 가는 것이고
1: 네.
0: 고영열 5단이 승리하면 이것으로 경기는 끝납니다.
1: 네.
0: 지금
1: 자리를
0: 전국에서 네. 이 두 대국자의 팬들 열심히
1: 뭐가 네. 보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0: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엄한 짓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본인의 이제 루틴이죠. 네. 나는 또 이렇게 한다.
1: 네. 네. 네, 고영열 5단은요, 판소리를 최신 유행가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와! 와!
0: 네, 이 텐디기 나왔나요? 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예.
1: 오! 이 꿈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멋있게 두 알이.
0: 오! 와! 탄수비 또 역전, 대역전!
1: 네, 네. 와.
0: 네. 이 고영열 5단 네. 뭐 아까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판소리나 네. 민요가 마치 대중음악 유행가처럼
1: 네.
0: 널리 네. 불리워지는 날이 바로 국악의 저변이 확대된 날이겠지요.
1: 네, 유행가가 네. 히트곡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0: 그렇습니다. 다시 역전을 당하고 있는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타동군 5단입니다.
1: 네.
0: 또 이상한 또 포즈를 취하겠지요. 그냥 가나요 이번에는?
1: 아. 집중하고
0: 집중해
1: 있어요.
0: 집중해야 됩니다. 네. 1타 2득.
1: 아. 아, 아주 아까워요. 네.
0: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네. 안 좋은 상황 네.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1: 네. 아, 네. 이렇게 되면
0: 공개타법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건 유리할 때 했어야 되는데
1: 네. 이렇게 되면 아, 지금은 이제 고영열 5단이 좀 유리한 상황인데요.
0: 네.
1: 아, 네. 근데 또 이 하동근 5단을 본 복만대 감독은요.
0: 네.
1: 하동근 5단에게 배우가 될 상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0: 그런데 그 봉 감독님, 복만대 감독님은 에로 영화 하시는 분 아닌가요?
1: 많이 보셨나 봐요.
0: 네, 몇 편 본 걸로 하고. 네. 자, 하동근 5단이 했던 이 영화 배우로 데뷔한 날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기 들어갑니다.
1: 네.
0: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부수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1: 네.
0: 대신 아차 하면 또 뒤집힐 수도
1: 네,
0: 있어요.
1: 맞아요.
0: 과연 이게 저 같으면은 글쎄. 아! 글쎄. 역작전 성공했습니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0: 와. 자, 이렇게 해서 2차전 고영열 5단의 승리로 오늘의 최종 챔피언은 고영열 5단이 차지했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엄청 잘하시네요.
1: 아유, 아닙니다. 아, 잘했어요. 진짜
2: 어, 잘했는데 잘했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3: 운이 좋았습니다.
0: 너무 잘하시니까 깔끔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2: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잘까지 인정하셨고.
3: 예, 알까기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놀이인 만큼 국왕인의 금지를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또 잘 해주셨는데 운이 너무 좋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아,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제가 절대 강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깔끔하게 인정해드리고 축하드립니다.
0: 아, 너무 잘했어요.
1: 네. 자, 두 분 다 수고하셨고 멋진 대국이었어요.
2: 네, 맞아요. 근데 멋있었어요.
1: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미용인전 시즌2!
2: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대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0: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3: 멀어죽은 운동 사기야 가래 맞은 건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와!

0: 살사 배알이 얻는디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질 못하리다.
1: 이 앞만 그런데도 이 심정 풀치가야 화 문진 남기 앉아 까까 또락또락 그 이어는

속으로 소절과 물을 유인하고 이 소리 깡깡 나면 세상인 가디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올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 또 있느냐 공동묘지나 찾아허가

0: 돌아오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 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3: 얼어 죽은 동사기야 가래 맞은 동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주강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에이! 실컷 올빵 놀아봅시다. 자, 허이!
1: 헤이! 어쩔 시고 오! 헤이야 어쩔 시고 오! 헤이야 너도 나도 오! 헤이야!
2: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3: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근데 지금 오고 있어? 연달아 오네, 연달아 온다. 자, 마이크 채울게요.
1: 왜 이래요? 걱정하지 말자.
2: 9시부터 찍기로 했잖아.
0: 아닙니다, 4시입니다.
3: 1번이야, 1번?
0: 1번입니다.
3: 늙은 애들이 일찍 와. 안녕하세요. 성태? 성태 아니다. 서령이?
1: 왔어, 왔어. 야, 너 이게 뭐 이사 가냐 또? 뭐 엄청 큰 것도 들고 왔네. 얘 준비 안 됐을 것 같은데. 야, 야, 한 카트 먹네. 야, 한 카트 먹네. 한 카트 먹어. 나도 지금 갑자기 바로 들어오더라고. 야, 한 카트 먹네. 한 카트 먹었어.
4: 삼촌 오늘 뭐 싸우셨어요?
1: 오늘? 아, 가서 또 공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 이거 뭐야. 뭉치가 있네, 진짜. 와, 멋있다.
4: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1: 삼촌!
4: 울리죠?
1: 노래 부를 목소리가 알 건데.
4: 삼국 삼촌!
1: 야, 그거는 카메라도 없어요. 좀 와서 해.
5: 제 준비물.
4: 어? 삼촌 뭐 박스를 들고 오시는데? 또 철저히 준비를 해오셨네요.
1: 아니야, 저거는 내가 볼 때 철저히 좀 준비보다는 택배로 받은 그대로 들고 오는 거다.
4: 택배요?
1: 네. 저희가 오늘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6: 여행 도시락들을 하나씩 싸갖고 본인이 생각하는 여행 도시락.
1: 도시락을 진짜로? 집에서?
7: 내가 그냥 햇반을 꼭 싸온다네요.
1: 야, 이 정도면 집안 잔치를 나갔다.
8: 그게 아니라 우리가 4명인데, 형.
1: 아니, 4명인데 1인분, 1인분, 1인분, 1인분을 싸와서 4인분을 나눠 먹는 거지.
8: 맨날 무슨 햇반 우리한테 밥 타령하더니 이거 자기 것만 밥만 싸왔네.
1: 밥만 싸왔다. 이제 예산은 밥이다.
8: 밥만
1: 싸왔다.
8: 저도... 쟤는 뭐 또 국만 싸왔네. 저도... 쟤는 뭐 또 국만 싸왔네.
1: 이거 100% 고국이라니까.
4: 아니, 고국 아니에요.
1: 뭐야 저... 이거?
4: 제가 마끼아또를 싸왔어요.
8: 뭐?
4: 마끼아또.
8: 왜 저래?
4: 아, 왜 저러다니요?
1: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예.
4: 맛있어요?
1: 아~
4: 맛있죠?
1: 아, 좋네.
4: 제가 실은 이번에 사랑은 마끼아또를 발매를 하고 두 자매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1: 우리도 앨범 하나 내자. 사랑은 보온병. 사랑은 보온병.
8: 좋네. 사랑은 보험.
1: 사랑은 보험.
8: 사랑은 보험법. 금방 식지 않아요.
1: 사랑은 보관하세요.
8: 사랑이 오래 갑니다.
4: 이게 무슨 노래예요? 제가 진정한 노래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 아니에요.
1: 아니, 봐봐. 제목이 사랑은
4: 마끼아또. 사랑은 마끼아또야. 달달하게

0: 신곡도 신곡인데 한 명이 안 왔어. 네.
1: 왔다. 지금 뭐 택시 타고 왔다. 얘. 택시를 몰고 왔으면 웃기다. 얘. 택시를 몰고 왔으면 웃기다.
2: 안녕하세요. 어, 다 저기 계시네. 어머, 늦었어. 좋은 아침이에요.
1: 레미야.
3: 언니, 안녕하세요.
0: 너 뭐 안 사왔어, 레미는?
2: 아, 저 사왔죠. 저는 여행 갈 때 그냥 이렇게 사서 패키지 된 거를 갖고 다녀요. 아,
0: 그러면 너가 조금 더 정성이 없어 보인다.
2: 맞아.
0: 너 거 먼저 까보자.
2: 뭐. 그래요? 저는 요즘에 운동을 많이 해서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것들 많이 먹거든요. 이게 닭가슴살.
1: 왜 저래?
2: 사과, 계란. 터키 스타일 도시락을 또 준비했죠. 바로 빵.
1: 이건 도시락이 아니지. 이건 여행 어디 가서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2: 아니 근데 본인의 각자의 여행 도시락을 갖고 오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3: 그렇죠.
2: 이거 제 스타일인데?
0: 아 오케이. 요게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도시락 스타일인 거지.
2: 제 스타일이에요.
0: 자 그러면 이제 제 거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초를 갔다 왔거든요. 관광시장 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4: 한창 이거 눅눅한 거 아니에요?
0: 아니.
2: 오빠 이것도 사온 거잖아요.
0: 아니 근데 편의점하고는 다르잖아.
2: 아니 이것도 열어서 도시락 안에 넣어요.
0: 자 그러면 우리 서령이 거 한번 보자. 서령이 거. 서령이 거.
2: 우와.
1: 싸왔네.
4: 보여드려야 돼요. 자 이거는.
1: 우와.
0: 안 판다. 이건 안 판다.
4: 새벽에 쌌어요.
1: 솔직하게 얘기해봐. 매니저님 만들어 주지.
4: 제가 만든 겁니다, 맞죠? 네, 레시피 보고.
2: 너무 이뻐서 먹기 아까운 것 같은데.
1: 그래.
0: 와, 맛있네. 너무 좋다 여기가. 와. 야, 근데 난 저게 좀 기대됩니다 지금.
1: 이거 우리 엄마가 싸주셨어요.
4: 어머.
2: 와. 우와. 와.
0: 우와.
4: 와 대박.
1: 쌈장이 된장.
0: 저기 이래마 미안한데 빵 뒤로 조금 빼푸자. 자리 차지 마 이안에.
1: 쌈장 물에 먹기 전에 회가 좀 있으니까.
0: 그래. 자 깔자. 그거를 가운데로 깔자.
1: 회 많이 써왔죠.
2: 와 맞네요 진짜.
0: 회 맞네.
1: 이게 있잖아요. 저거예요. 새꼬시.
0: 요거는 어머니가 만든 장이 같아.
1: 예. 이거 너무 맛있죠. 잘 섞으세요.
0: 와, 별미다. 여기서 이렇게 자연 속에.
2: 맛있겠다.
1: 많이 드세요. 이건 이제 초고추장하고 이제 참기름. 여기다가 이제 비비는 거야. 회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물.
2: 와, 뭐예요?
1: 물에 국물. 이.
2: 피크닉이네. 너무 좋아요. 아.
0: 야, 이. 대한민국의 뭐 음식 프로그램 말고 오프닝에 해먹는 거는 거의 최초 아닌가?
2: 소주 댕기는 맛. 먹자마자 소주 먹고 싶었어. 소주?
0: 야 근데 양념이 기가 막히다. 양념이
1: 진짜 맛있대.
0: 너무 시지도 않고 딱 진짜 적당하네. 근데 너희 집 우리 어디 온지는 아나?
1: 옥계.
0: 요 동네가 어디냐고?
1: 옥계 아니야?
0: 옥계?
2: 영동.
1: 충북 영동.
0: 충북 영동.
2: 충북 영동.

0: 난 진짜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가 있는 줄 몰랐어.
1: 가보자.
0: 가까이 가서 한번 저 진짜 폭포를 한번 봅시다.
1: 우와 우와 아니 저 내려오네 저 위에 물이.
0: 와 절경이다 절경.

0: 진짜. 이런 걸 절경이라는 거다.
1: 아, 저기 물 얼마나 시원할까요?
0: 우와!
2: 예쁘다.
1: 가까이 오니까 더 멋있다.
3: 그러니까요, 내려오니까 더 멋있네.
0: 와, 너무 이쁘다.
4: 어깨 퍽, 퍽 흘러가는 무어른 범사정으로 감돌아든다. 얼어라 엄마디여나 내 사랑아.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이제 촬영 중이어서 막 들어오시다. 아. 장난입니다. 누구십니까? 들어오세요.
5: 아 예.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로 나가는 게 웃겼다. 나 예. 나는 농담을 했는데 아 근데 누구신데 이렇게 갑자기? 아,
5: 저는 여기 영동 지역에 난계 구학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관장직을 맡고 있는 이행구라고 합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폭포가 너무 이뻐요. 이게 뭐 보물 이런 걸로 지정 안 돼 있는 거죠?
5: 네, 보물로 그러니까... 지정이 안 돼 있어요.
0: 아, 너무 이쁜데 이게 설명 조금만.
5: 근데 이 폭포에는 사실 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를 비교한다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폭포도 이제 양의 폭포가 있고 음의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위 틈 안쪽으로 떨어지는 폭포를 음의 폭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폭포는 음기가 세다는 이유가 왜 음기가 세냐면 어머니들이 아기 낳는 형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계라는 해서 음의 폭포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폭포입니다. 박연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네. 여기에 올라와서 대금을 부신 분이거든요. 박연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대금을 부었던 곳이고 또 시인 이런 분들도 많이 와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많이 쓰셔가지고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난계 자체를 사실은 잘 몰라요.
5: 박연 선생님 호가 난계라고 그럽니다. 네. 박연 선생님은 사실 이제 국악에 대해서는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음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국악을 하려면. 그러니까 서양 음계는 도레미파 솔라시다 음률이 있고 네. 우리는 이제 황태지만 하는데 그런 음률부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악기를 제작하고 그래서 국악에 모두 악보를 편찬하고 그래서 국악에다 기초서부터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이 난게 박연 선생님.

0: 영동은 이제 박연 선생님이 예. 사실 후회들이잖아.
1: 이 동네 분들이 그러면 다 이 판소리라 뭐 국악 이런 거 자체 원래 잘하시나요?
0: 쑥대머리 쑥대머리 귀신형 청마국방에 찬자리에
1: 너무 길면 다 못 나가요. 우리 방송 거지 밥 먹는 건데 우리 방송 거지 밥 먹는 것도 우리 밥 먹는 것도 다 잘렸어. 이걸 뭐 판소리 길단 말이야. 이거 안 끊으면 싶은가. 아 판소리 길어.
0: 이 장소를 내가
2: 못 보게 빨개지셨는데.
3: 아 안 한댔는데.
0: 야. 아니 왜 자꾸 소리나 하면 옆에 박두셔야지 그만하시라고 그래.
1: 아니. 아 근데 선생님이 따지면 일반인인데 요 정도 국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그 전문 쪽에 계시긴 했지만
3: 야, 국악 자체가 여기 엄청난 곳이네요, 영동이.
0: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25년에 세계 국악 엑스포를 영동에서 개최를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2: 여기서?
0: 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은 국악 엑스포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봐서도 한적이 없어요. 영동에서 이제 박연 선생님 모태로 해서 2025년에 국악 엑스포,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를 하는
1: 거예요. 지금 여기 영동 자체가 국악의 뭐 메카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희가 가서 뭐 구경할 거나 뭐 보고 배울 거나 막 이럴 곳이 있나요?
0: 있습니다. 오~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게 있어요.
4: 깜짝 놀랄 만한 게 있나요? 네.
0: 아 이런 게 영동에 있어? 과연? 이 정도의 제가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2: 기다려봐. 가보시죠.
1: 갈까요? 갈까요? 한번 가서 예. 한번 보죠.
2: 갈까요?
1: 예.
2: 예, 예, 예. 오케이.
1: 쏙! 대머리
4: 잘한다! 잘한다! 아니 음정이 정확하네. 아,
1: 괜찮았어?
0: 똑같대요. 그냥 쏙!
1: 앞치다 형님 말 맞네 이놈 또.

0: 뭐야? 이거 높네요.
1: 우와, 저거 뭐야?
2: 우와!
3: 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 와!
2: 뭐야, 저기, 저거?
4: 저기 있는 게 이제 북입니다.
3: 북이에요, 저게?
2: 북?
4: 예.

0: 와, 지금 세계에서 대박. 가장 큰 북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건가요?
1: 야, 그렇죠. 나, 우와.
0: 대박.
2: 기니스에 들어갔대요.
1: 우와, 소름돋아. 우와.
2: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나중에 책에서 보면은, 아, 나 이거 실제로 왔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이거 뭐 큰 북인데, 왜 천고예요?
3: 하늘에 네. 울림을 표한다.
0: 와.
3: 하늘에 울림을 우리가 고한다. 이게 북의 울림이 치면은 4km 정도의 울림이 간다.
1: 그럼 북이 크면 클수록 울림도 더 멀리 가요?
3: 아무래도 그러겠죠, 조금은.
2: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3: 궁금하죠?
2: 할 수 있어요?
3: 체험비를 받습니다.
1: 체험비? 아.
3: 체험비. 그래서 세 번을 치니까 네. 한 번에 1,000원씩 해가지고 3,000원을 받고 체험을 치게 합니다. 네.
4: 그럼 가위가위보 짜서 한 사람 몰아내게 그래. 합시다.
2: 그래요. 네.
4: 그럼 선생님까지 가위가위보해서 혹시나 선생님 지면 선생님이 또 다 내는 걸로.
5: 가위바위보.
1: 승재야.
6: 잠시만.
5: 왜요?
1: 예.
5: 가, 나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는데. 가, 가위바위보.
6: 아, 진짜?
5: 선생님 이기실 거예요?
4: 오른손 들고
5: 네. 사랑의 22살인 선생님 이기실 거예요? 이거 이길 거래요?
4: 자, 오른손 들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 뭐 어떻게 해?
6: 매니저님! 매니저님! 빨리 오셔야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4: 15,000원
6: 있으세요? 15,000원.
4: 15,000원. 선생님, 5,000원 잔돈 주셔야죠.
1: 자, 이제 올라갑시다.
6: 우와.
1: 와.
5: 와, 근데 진짜 크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소가죽이에요?
1: 아, 이렇게 큰 소가죽이 있다고요?
3: 이 한쪽에 9마리. 저 뒤쪽으로 해서 9마리. 그래서 총 18마리가 지금 양쪽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가 보면 그 가운데에 한 조각, 테두리를 여덟 조각, 그래가지고 9마리가 붙어있는 겁니다. 요쪽 부분이 다 이 이음새예요.
6: 아~ 예,
4: 선생님 일단 입금부터 좀 받아주세요, 입금부터.
3: 아, 그,
6: 네, 입금부터 예.
3: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치실 때는 항상 한번 올렸다가 치르는 거야.
2: 근데 세게 치면 우리 귀가 안 아프겠어요, 지금? 여기 있어도?
3: 아, 괜찮습니다.
1: 저 북 가까이 있는 감독님도 괜찮나요?
3: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1: 아, 저 사람. 감독님, 내가 살렸어요. 기억해요. 내가 살렸다. 북 바로 옆에 있었다.
6: 계속 피가 나실 것 같아.
3: 최대한 크게. 작게.
1: 우와!
3: 작게.
1: 우와!
3: 지금 이게 다 울림이 있거든요.
2: 바닥까지
6: 우와.
3: 그렇죠, 울리죠?
6: 울리죠. 온몸에 전율이.
5: 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우와.
4: 그 뭐야, 그.
6: 심장이 울려요.
4: 5.1 채널 그 있잖아. 우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5: 우와.
3: 맞죠? 예, 그래서 한번 누가 실험 한번 보자.
6: 잘할 수 있을까?
4: 자, 서령이 우리 카메라 쪽 보고 소원 딱 빌고.
6: 소원이요?
4: 어.
6: 제가 발매한 사랑은 맡기야 또 잘 되길 바라겠고요, 먼저. 네, 그리고 우리 함께한 우리 멤버분들도 이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와.
2: 오, 사살해도 진짜 소리가 좋아.
6: 오, 귀가 아파.

0: 양산국의 무궁화 발전을 빕니다. 나만 잘 되면 돼!
1: 대박난다, 대박난다!
2: 재밌네! 또 해도 돼요?
0: 저는 근데 이걸 쳐보니까 사실 뭐 소원도 소원이지만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저의 근심 걱정이 잠시 사라지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이 와서 조금 이렇게 걱정을 덜고 가는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예.
3: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셨다니까 예, 예. 너무 기쁩니다.
4: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부터. 네, 네. 저 선생님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3: 제가 직접 만든 거라.
4: 누가 만드셨어요?
3: 우리 저 제작 전에 타악기의 장인이신 이석재라는 장인분이 계세요.
0: 그 형님 만들었어요?
3: 예예예. 예, 예.
4: 알잖아, 형 알아요? 친하잖아.
0: 형 요새 술 많이 드시나요?
3: 가끔 합니다.
0: 석재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3: 지금 제작촌에 있습니다.
0: 있어요?
3: 예, 제작촌에 있습니다.
0: 네, 왔다고 했는데도 거기 있어요?
3: 그래요?
0: 석재 형님 우리 한번 보고 싶죠? 이 큰 북을 만드신 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동이 확실히 국악의 고장인가 봐.
5: 삼촌, 여기서 문제 가야금 몇 줄이게요?
0: 가야금은 6줄이지.
6: 12줄.
0: 저기 뭐 타악기 제작 과정도 막 적혀 있는데?
5: 만드나 보다.
4: 만들어나 봐.
5: 고양이도 있어요.
7: 미얌.
5: 냐옹.
0: 타악기 공방.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근데 저희가 지금 치고 왔거든요, 선생님.
1: 그래서 지금도 저 위에서 북을 치면 여기까지 들려요.
0: 한 30분 전에 저희가 쳤는데
1: 그때는 일하라 못 들었어요.
2: 소리에 대한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1: 악기들이라고 하면 악기가 두 개가 있는데 얘보단 얘 소리가 좋아 라고 비교가 되겠죠. 근데 저만한 게 두 개가 있어야지. 그래서 처음에 만들고 꽝 시연했을 때 동네 어른들이 치지 말라. 우리 집 다 무너진다고.
0: 저희도 아까 그랬어요.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듣자마자.
2: 그럼 이거를 지금 뭘 만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1: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의 풍물들이 있어요. 가도다, 우도다, 뭐 우따라다 이렇게 있는데 그때 쓰여지는 풍물파에서 쓰여지는 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0: 풍물북.
1: 네, 맞습니다.
2: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들어오면서 봤는데 뭐 체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1: 저쪽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악기를 만들 수 있는 틀이 있어요.
2: 그럼 그것도 이게 네 사람이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이 배워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다 다릅니까?
1: 아, 그것은 이제 마음이 고운 사람은 소리가 이쁠 건데 이게 좀 저기 하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건 뭐
2: 벌써 내게 안 날 것 같은데
3: 네. 날 것 같아요.
1: 이따 한번 메워서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쁜지 소리가 나쁜지.
4: 이제 장구를 만들어 볼 건데요.
2: 네. 이거는 뭐 무슨 장구예요?
5: 자, 잠시만요. 제일 잘 만드신 분께 저희가 상품이 있어요. 특전.
2: 아이, 그 맨날 안 좋더라고. 이제 기대도 안 해.
5: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0: 해야죠.
4: 자, 시작하겠습니다.
0: 지금 하기 없어요? 따라하기 없어요?
4: 네,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러다 저도 같이 심나는데요.
1: 어?
2: 예의가 없네 저기 친구.
3: 이거 있잖아 이거 못 봐 이거? 이거 있잖아.
2: 아 얘를 안다고 봐.
3: 이거 있잖아 따뜻해. 이거.
4: 아. 언제 알지 이거? 아.
3: 이거 이름 뭐더라 이거?
1: 뭐야?
3: 나이스.
0: 어, 좀 못 봤다.
1: 아, 진짜 3초. 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어, 부러지는 거 아니야?
0: 완성입니다.
2: 아, 진짜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하면 어떡해. 아, 진짜.
1: 어, 왜 반전이 됐어, 이거? 이거 다 반, 이거 이상해. 왜 이렇게 수학 시험 같아?

0: 저는 이게 정자잖아요. 뭐죠, 근데?
1: 양상국 잘한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양상국이 잘하고 있다.
2: 아, 이거 남의 거야, 그 참나.
3: 아, 죄송해요.
2: 아, 예, 죄송합니다. 반해서 죄송합니다.
3: 반해지 않기요.
4: 오. 오. 4, 3, 2, 아,
5: 안 해.
4: 1. 네, 그만. 자, 자기가 만든 악기 한번 보여주세요.
2: 자, 그럼 오늘 4등.
6: 4등.
2: 4등 누구입니까? 그냥 딱 집어 주십시오. 예, 4등. 아, 네. 여기.
3: 찔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5: 왜 이거?
6: 형태도 예. 안 돼 있고 줄도 안 껴져 있고. 아,
2: 많이 부족하죠.
6: 네. 3등은 저기 저쪽.
3: 저요? 저요? 오빠 아니고 저요?
6: 맞습니다. 3등입니다. 기본 형태는 갖췄지만 이제 여기 조이계를 안 끼셨습니다. 네. 아. 자, 1등은

0: 이적 선생님이십니다. 이적 선생님이십니다. 매듭을 보면은 여기는 안 묻고 넘어갔어요.
1: 어디요?
0: 여기를 묻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두 분의 차이가 이거 차이예요. 나름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여했습니다.
2: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세레모니. 제가 전공이잖아요, 솔직히.
3: 그치, 거기 있어.
2: 예. 아,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0: 해주신 선물. 와,
1: 오늘 진짜 선물인데 뭐.
2: 와, 네. 축하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오픈을 한번 해주세요.
3: 집에 와서 뜯어보면 안 되나요?
0: 아니요, 지금 오픈하세요.
3: 왠지 집에 가서 뜯어보고 싶네요.
0: 어? 아? 뭐야? 아, 뭐야? 게임인 것 같은데?
3: 뭔데?
0: 어, 이거 띵동이면 머리에.
2: 아, 이거. 이거 때리고 싶은 사람.
3: 아, 너무 걸리서 했다고 지금 가까이 놓아야 돼.
0: 아, 너무 좋아. 이 지금 저희가 스테시한테 드린 선물은 그 모양을 주의 깊게 보시고 다음 촬영지에서 아주 유용하게.
3: 아, 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어허.

0: 와, 근데 물소리가 진짜 좋다. 이렇게 물소리 들으면 잠 잘 올 것 같아. 근데 네. 사실 여기서 이렇게 들으면서 자면
1: 이 자연의 소리는 확실히 달라. 야, 근데 여기는 진짜 이쁘네. 맞지?
0: 아니, 근데 난 좀 불안하네요.
2: 왜요?
0: 리버버깅 한 번 더 하는 거 아닌가? 아, 누가 계세요 근데. 지금? 저 누가
2: 누가 뭐 하고
0: 열심히
2: 계세요?
0: 지금
1: 저기 또 한 분 뭐 계신데 뭐 하고 계신데?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아버님.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4: 도수비 잡아보셨나요?
3: 예?
4: 이거 올갱이 잡아보셨어요?
3: 다슬기?
2: 다슬기.
3: 올갱이? 아, 이거 잡았네. 여기.
2: 어, 우와.
1: 여기 봐봐, 잡았네.
2: 어, 그 되게 작다. 아. 많이 잡으셨네요.

0: 위로 와보셔요.
1: 예. 네. 오, 드디어. 와.
2: 오, 시원해. 발이 좀 시원해졌어. 오. 오. 우와. 아!
0: 그걸 한번 대보세요. 내가 이렇게.
3: 아, 밑에 투명 빛이 아~
0: 보이죠?
4: 네. 엄청 많네. 아,
3: 엄청 많다 지금.
1: 줄 알았는데.
0: 도수비 저 올갱이가 있어요. 잡아 보세요. 잡으면
1: 어, 많다. 진짜 많아요.
5: 되게 많다. 어,
1: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0: 아, 지금 근데 이게
3: 좋네.
0: 한 7월 달 정도 가면 네. 엄청 굵어져요. 지금 새끼니까.
2: 선생님, 이 다슬기 이것도 1급수에서만 자라는 거죠?
0: 그렇죠.
4: 오, 진짜요?
0: 1급수에서 자라는 거예요.
2: 예, 이거 토크가 물을 보면서 하고 있네요. 사람이 카메라를 좀 보면서 토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저기 이거 뭐 작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4: 어,
2: 여러분들 방송이 토크를 좀 하면서 합시다. 예. 승태야,
4: 예, 예.
2: 내기 할래 말래? 이것도 편 나눌래요?
1: 좋습니다.
2: 묵지하자, 묵지, 묵지. 가위바위보. 진.
1: 가위바위보.
2: 이기. 녹화.
4: 아줌마
2: 가요.
1: 아줌마 가. 저... 아줌마.
4: 아줌마 일로 와요.
1: 아이씨.
2: 그러면 다슬기 많이 잡힙니다.
6: 그 전에 1등 선물 받으셨죠?
4: 네.
6: 다슬기 한 주목 찬스를 드릴 거예요.
2: 뺏어간다고?
6: 저희가 다슬기를 준비했어요. 승태 씨가 이 세 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번 고르세요.
4: 레미요, 레미, 레미.
1: 아, 진짜요?
4: 레미.
6: 자, 이렘 씨가 한 주목을 대신.
1: 제가요? 제 손이 큰데.
7: 조금 좀 내잖아, 멈춰.
1: 아.
7: 하나만 잡아.
1: 아,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근데 이거 마인드 게임이네요. 저를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4: 레미.
1: 우리 팀?
2: 어, 저기 딴 팀이에요.
8: 네, 사랑해요.
1: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고 하는 오빠?
4: 딴 레미 오늘 저거 먹었지.
2: 자, 모르네. 레미. 레미야. 아. 우리 2주 고생했대.
1: 마음에
2: 알지?
8: 레미 언니.
2: 어, 레마 사랑하는 만큼 한 주먹.
1: 적당히
2: 야, 레미, 오빠 믿지?
1: 아니, 오빠.
2: 오빠 안 믿는다고?
1: 잘 안 믿어.
2: 오빠, 이거 어느 정도 엄청 잘해.
1: 그래요?
2: 오빠는 시골 사람이잖아.
1: 우리 이길 수 있어요?
2: 이길 수 있지.
1: 진짜?
4: 야, 근데 너가 지금 한 주먹 준 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가 커.
1: 오빠, 제 마음이 약해.
2: 지금 한참 잡았는데도 와, 그 양이 안 채워진다.
4: 서령은!
1: 네?
4: 천천히 해.
1: 네, 천천히.
4: 우리 이미
1: 여유를 즐기면서
4: 말도 안 되게 많이 땄어. 얘가 볼 때 여기에서 이렇게 큰 걸 딸 그게 없어, 지금.
1: 제가 봤을 때 레미 언니가 실수했어요. 실수했어.
4: 와, 진짜 천천히 해도 돼, 이거. 와.
1: 어기야 티어 찬.
4: 잘한다.
1: 어기야 티어 어기야 차 뱃놀이 가잔다.
4: 훨씬 잘한다.
1: 아유, 이게 엎드려서 들어가기 힘드네요.
4: 아우, 나 너무 많이 잡았어 지금. 저 팀은 내가 볼 때 지금 하나도 없어.
1: 이 친구들은 다 너무 조그만한데. 아, 어떡해.
2: 와. 야, 이게 낫다.
6: 오빠 진짜 어? 똑똑하다.

0: 야, 이게 낫다.
1: 오빠 진짜 똑똑하다. 오빠.
0: 야, 조용히
1: 도와줄게.
0: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이것들.
1: 이렇게 할 수 있어.
0: 빨리.

0: 이 정도 속도는 절대 못 따라온다.
1: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대요.
2: 왜 이쪽 와요?
1: 어?
2: 왜 이쪽 오세요?
3: 아, 잡으려고요.
2: 아, 여기 많이 없어요.
4: 좋아, 그런 견제 좋아.
1: 오빠, 이거는 거기다 다 쏟아줄게.
4: 어?
1: 이건 거기다 다 올릴게.

0: 언니 뭐예요?
1: 이렇게 잡았는지.
0: 갑자기 가져가시는 거 아니죠?
1: 큰지 아닌지.
0: 언니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언니 왜 이래? 안 돼! 안 돼!
2: 아! 야 뭐야? 야!
0: 안 돼! 안 돼!
2: 야!
0: 안 돼!
1: 나간다.
2: 어, 운다, 서령이 운다, 나 몰라, 서령이 운다. 운다, 서령이 운다.
3: 레마, 잘 지켜라, 일단.
0: 무서워.
3: 레마, 간다, 조심해, 얘. 서령아, 다 쏟아.
2: 레마!
3: 빨리 가, 서령아, 빨리 가!
0: 안 돼, 죽어.
3: 레마, 조심해, 간다, 뒤에.
0: 엠파야! 아!
2: 아 진짜 그렇게 하지마.
3: 끝! 리버 버깅보다 힘들다.
2: 어드밴티지를 받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예, 예. 먼저 한번 그람을 한번 재시죠.
4: 저희가요?
2: 예. 물기 좀 쫙 빼주시고요.
4: 아 물기 여기 저는 물기 아, 좀 예, 빠져 있어요. 저희.
2: 예. 와 근데
0: 아니,
2: 확실히 봐봐. 아까 우리가 둔 게 이 씨알이. 네.
0: 크다 크다.
5: 급이 거, 아, 근데 급이 달라.
6: 어, 되게 많아요.
5: 맞아. 우리 거는 작고 많아.
7: 정확하게 205g.
2: 205g.
7: 네, 205g.
2: 205g.
0: 궁금하네요.
2: 저, 물 아니 잠깐만.
4: 물 빼고
2: 물 잠깐만요.
4: 물 빼고 넣잖아요.
2: 어, 물 에헤이. 에헤이.
3: 아, 야 너희도 아 물이 아 이거 물 있었잖아. 아, 물 있었잖아. 아, 물 있었잖아. 쌤쌤이잖아.
2: 돌, 돌, 돌. 아, 돌, 돌.
3: 자, 자, 자, 자, 자, 잠시만, 잠시만. 감독 빠지세요. 감독님 빠지시고.
2: 뭔데?
0: 와, 뭐예요?
3: 레마.
0: 네, 오빠.
3: 레마.
4: 일단 여기서 도모하고 있어야겠다.
0: 야 역시
2: 나 넘다
3: 요 있다
7: 자 정확하게 300g 상욱 씨 1MC 승
2: 아 감사합니다.

0: 배고프죠 이제?
1: 그럼요. 물놀이 끝에는 꼭 먹어야죠.
0: 네, 지금 아침 먹은 이후로 뭘 안 먹었어요. 지금
1: 출출합니다. 출출해.
0: 야, 뭔가 밥하는 소리가 들리네.
1: 어, 밥솥.
0: 야, 저런 밥만 먹어도 맛있어. 쌀만 먹어도 맛있는 데가 있는데.
2: 뭐든 먹고 싶다.
1: 나, 에요.
0: 이게 뭐지? 어? 고기인가?
2: 고기 있어?
0: 고동가? 오. 저기 뭐 또 도자기도 있는 거 뭐예요, 저거?
3: 안녕하세요.
0: 아, 안녕하세요.
3: 대한민국 와인 1번지 영동. 아,
0: 영동 포도 유명하잖아요.
3: 네, 그래서 와인을 이용한 삼겹살을 10일 정도 숙성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당.
2: 삼겹살.

0: 그러면
1: 4인분 주세요.
0: 8인분.
1: 아, 8인분 너무
2: 멋있어요. 7인분.
0: 6인분, 6인분.
1: 6인분.
3: 6인분.
4: 2인분만 먼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3: 2인분.
1: 왜죠?
2: 아, 게임.
1: 우리 벌칙
2: 뭔가 벌칙
1: 못 먹게 하는 거.
2: 설마요.
1: 먹는 걸로 치사하게 하면 진짜.
0: 저희 승태 씨 자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1: 왜요?
0: 저기 찌질이 팀들은 이쪽에 좀 와주시고.
2: 찌질이 팀이라면요.
0: 제가.
1: 아니 근데 여기로 와보세요.
0: 아니, 절로 가세요.
2: 설마 친구들 보면서 우리가 먹을 거예요?
0: 와, 아 우리가.
2: 그러면 진짜.
0: 우리가 지금 막.
2: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잠깐만.
0: 이동하면서 그 이겼던 걸 또 까먹었네 약간.
1: 아 말도 안 돼.
2: 맛있게 먹게.
1: 이거 못 먹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아니다.
0: 와인 삼겹살 요거 아하. 야하.
2: 와.
0: 아니 고기 몇 쪽?
1: 아니 여기서 꼬아보라고.
0: 아니 굽는 거는 그냥.
2: 와인 냄새가 나나?
0: 나?
2: 어 나요. 진짜? 와인 냄새 나요. 바로.
1: 우와. 진짜? 바로 나. 바로.
2: 양갈이 맛있겠다.
1: 엄청 많이 나네.
2: 좋아. 좋아요.
5: 빵.
2: 기대돼.
5: 드디어.
2: 기대돼.
0: 네.
6: 벌칙을 공개할게요.
0: 네. 네.
6: 자 오늘 진팀의 식사를 드릴게요. 가서 가져가세요.
2: 어?
0: 뭐야 저거?
2: 뭐예요? 안 보이는데? 오!
1: 뭔데?
2: 자, 다시 이게?
1: 왜 저래?
2: 맛있잖아요. 오 이거 너
0: 이걸 그냥 먹어?
6: 녹고 있습니다. 직접 삶아서 먹으세요. 옆에서.
0: 와 열심히 했어.
2: 와.
0: 아 이거 던지지 마세요.
1: 다슬기하고 와인이 궁합이 딱 맞대, 너희.
2: 아, 이거 너무 세서 제가.
1: 와인을 넣고 다슬기를 삶아봐. 다슬기가 더 부드럽대. 이거 뭔데? 꼭 삶는 거 있겠지, 왜 부럽다고.
2: 진짜 정성스럽게도 냄비까지 피웠네. 진짜 설마 했는데.
1: 나 진짜 삼겹살 못 먹게 할지 몰랐다.
2: 터키에서 속담 있어요. 한 명 먹고 한 명 보기만 하면은 싸움이 나온다고.
1: 그래, 그렇지. 그죠? 커피 속담이 아주 딱 맞네.
2: 속담. 제가 먹을게요. 차마 젓가락을 왜 이렇게 못 들겠죠?
0: 먹어보겠습니다.
1: 어때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좀, 그 맛을. 나 너무 느끼고 싶어, 구체적으로.
2: 입에서 녹아요, 일단. 그리고
0: 약간 소고기 느낌이야.
1: 맞아요. 나 봐, 대상 켰어.
2: 육즙이 한우 먹는 느낌이었어.
0: 진짜 한우 먹는 느낌이야.
2: 향이 있어, 고소해. 너무 맛있어.
0: 눈 감고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맞추기 하면 난 못 맞출 것 같아.
1: 그 내가 한번 맞춰볼게, 한번 나.
0: 눈 감아?
1: 아, 맞춰볼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2: 진짜 너무 하셨다, 진짜. 와, 진짜 너무 하셨다.
1: 아하.
0: 눈을 아까운데. 아, 눈을 아까운데.
2: 다슬기 언제 끓어요, 삼촌? 다슬기라도 먹게.

0: 불쌍한 우리.
1: 이렇게 해도. 먹음직스럽네.
2: 얘도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야.
0: 어, 정말 나쁜 애야.
2: 얘도.
3: 우리 싸 이대로 먹어.
2: 그대로. 오빠 싸, 한 싸고.
1: 맛있다.
0: 야, 안 익은 것 같은데?
1: 꼬들꼬들하니 맛있다.
0: 아까 우리 그 강물을 마신 느낌인데?
1: 뭐가 씹혀요.
2: 그러면 삼겹살 싸기 한번 할래? 삼겹살 싸기?
1: 그래.
0: 삼겹살 싸기 게임하자, 게임.
1: 우리 친오빠의 와이프분.
2: 어, 저는 친한 형님.
0: 어, 저는 제 절친입니다. 네. 이 소리꾼 이미리 씨.
2: 예.
0: 어,
2: 예, 예.
1: 저는 저희 아빠요.
2: 하나, 둘, 셋.
1: 저는 F로 하니까 조금 부탁할게요, 시간. 잠깐만.
2: 자, 앞에 나요, 앞에 나요. 앞에 나요. 앞에 나요.
0: 나 진짜 잘못했다, 와.
1: 아. 삼촌이 제일 늦게 끊으셨어요.
0: 아니, 끊으시는... 근데 보통 이 네 명 중에 한 명은 바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인간성이...
1: 와, 우리 죽어도 되네요. 진짜 아무도 궁금 안 해네요, 우리는.
4: 그러니까 아무도 전화를 하든 말든.
1: 진짜 네. 급한 일이 있는지, 네. 우리 누구 우리를 네. 훔쳐 갔는지.
4: 네, 살아있는지.
2: 이래미가 약간 극과 극이네.
0: 그러니까.
2: 애가 착할 땐 엄청 착하고, 그거 극과 극이네.
1: 아니, 우리 오빠랑 친오빠랑 결혼했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잔소리 한 적이 없는데.
2: 아, 시집살이, 아. 시집살이.
1: 네,
2: 시집살이.
1: 시집살이.
2: 아, 이제 시작이네.
1: 이제 시작이네요. 시집살이. 하물며 저보다 농성이거든요. 아.

0: 야, 터키도 이렇게 여러분들 신입사리가 있습니까?
1: 네, 있습니다.
2: 진짜.
0: 딴 사람이에요.
2: 딴 사람?
0: 딴 사람. 사람.
2: 그러면 저 나오는 건?
0: 둘 중에 다 되는 걸로 할게요.
2: 아, 그래, 좋아요.
0: 둘 중에 다.
2: 오케이. 아빠.
0: 아빠.
2: 아빠.
0: 자, 아빠 다음에 엄마 갑니다.

0: 제발, 아, 제발.
1: 이빨, 이빨. 와! 와! 와! 와! 언니, 언니, 언니!
2: 왜?
1: 언니, 고마워! 살려줘서 고마워!
2: 힘내고, 퇴근 잘하고, 이따 봐, 사랑해.
1: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일단 먹자. 먹고.
3: 먹자. 네,
0: 일단 먹고. 휴! 집게 어딨어?
4: 아이고,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이. 아유, 또 촬영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또 전화를 한 통 해가지고. 그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5: 안 오는 사람 있어?
4: 이거 인맥 관계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
5: 맛있게 많이 먹고 건강하고.
4: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 예,
0: 어머니 들어가세요.
6: 들어가세요.
0: 감사합니다.
4: 야, 고기 먹자, 고기 먹자. 야, 슬슬하게 인간관계. 인간관계입니다.
0: 아니, 내 핸드폰 망가졌나 봐, 근데.
1: 이렇게 괜찮아?
0: 망가진 것 같아.
1: 인터넷이 되나? 내꺼 먹어.
0: 와. 오. 저거 보는 게 너무 웃겨. 진짜 안 오네.
6: 인생이 혼자 왔다 가는 거예요.
0: 아니.
7: 결론을 내긴 내야 되잖아요.
3: 내야 돼요, 내야 돼요.
7: 자, 마지막으로 둘이 동시에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서.
0: 받나 안 받나?
7: 빨리 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4: 자, 눌릴 준비하고 시작.
0: 와, 지 노래를 하는 거 봐.
6: 받았어. 짜는 짜는 강티 이임 산누스스.
3: 이거는 뭐못 알아들으니까 못 찾을 수가 없네.
6: 좀 번역 좀.
8: 안녕하세요.
6: 여기까지만 알아요.
4: 네, 고깃값을 빨리 전화 온 사람, 아니, 늦게 전화 온 사람이 고깃값 내기로 했는데 100만원을 아꼈다.
0: 야, 끝나.
9: 제일 맵구나.
0: 저 일기 먹고.
9: 바로 전화 받은 사람이 뭐 그런 거 했어?
0: 응. 왜 안 받았니?
9: 아, 나 다이소 갔다 오느라고 좀 바빴어.
0: 야, 지금 방송 중이야.
4: 죄송하지만 승태의 평소에 인성이 많이 안 좋나요?
9: 솔직히 아니면은 어떻게 좀 거짓말을 붙여야 될까요?
4: 다섯 명인가 네 명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9: 승태가 저한테는 조금 잘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4: 아, 잘을 해줘도 이렇게 전화를 안 하신 거네요?
9: 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할 때는 제가 전화를 하고 조금 바쁠 때는 안 받고. 아...
0: 뭐 샀어? 근데 거기 가서 뭘 샀니 도대체? 뭘 사느라고 내 전화를 안 받았니?
9: 아니, 나 그냥 구경해서 다이소 가가지고 초콜릿 사고 젤리 사고 그런 게 있더라고. 아,
0: 알았어.
9: 알았어.
0: 드세요, 마시고. 다 드세요. 제가 쏠게요.
4: 승재의 박수. 덕분에 영동 와인 삼겹살 배 터지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럼 저 먼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끝죠? 감사합니다.
0: 가고, 화영이 가고.
4: 와인 삼겹살 잘 먹었습니다.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1: 네.
4: 수고하셨습니다.
0: 네,
4: 고맙습니다. 아이고, 즐거웠습니다. 예.
1: 친구들한테 잘하세요.

0: 제 핸드폰 좀 버려주세요. 필요가 없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1: 계산하고 가셔야죠.
0: 아 맞아. 신기한 지갑 좀. 3,000원 깎아주세요. 3,500원.
2: 또 거밀 지게 얘기하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게임 한 번 더 하죠. 기다릴게요.
3: 아 너무 많아. 아이고 돈 너무 많아.
0: 걔한테 씻어오라고 그래.
4: 걔는 아니고 이렘이라고 해줘.
0: 우리 식모 있잖아.
5: 승태 오빠한테 물어보아요. 한번 맞아본 적이 있는지.
6: 더덕 써간 구성.

0: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 야 죽을래? 너 누워.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일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의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농계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0: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로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약용은 촉성로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희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금북 울고 젖대와 거문고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 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걸음 느림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현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구름 뒤집는 듯
2: 가을이 돌아오면
3: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4: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5: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2: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4: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5: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0: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달리고 쉼없이 땀 흘리며 더 꼼꼼히 살피고 마지막까지 응원하는 뜨거운 여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온열은 현상이 아니라 증상이니까. 지금 지킬 건 6대 행동요령. 수분, 채소 노출, 외출 자제, 휴식, 날씨 확인, 안전 살피기. 행동하세요.
1: 여름만큼은 뜨겁지 않게.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간 박은영입니다. 전통의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한 우리 시대의 국악을 발굴하는 국악 창작곡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지난 2007년에 시작해 올해로 20살이 됐는데요. 올해 대회에서 발표된 곡을 포함하면 총 180곡의 국악 창작곡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문화인사이드에서 만나볼 첫 번째 소식, 바로 2026 국악창작곡 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대회인데요. 국악창작곡 개발과 국악인재 발굴이라는 역할을 꾸준히 해온 덕에 올해부터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대상이 기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됐습니다. 이 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 더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올해 대회에는 모두 64팀이 지원했고요. 1차, 2차 예선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친 10팀이 지난 6월 25일 본선 경연 대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첫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누구였을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등보집은
1: 간대요. 전통의 뿌리 위에 창작 국악을 꽃피우다. 전통의 숨결을 잇는 대한민국 대표 창작 국악 축제.
2: 우리가 21세기 한국음악의 주인공입니다.
1: 지난 6월 25일 우리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예인들을 발굴해온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3: 화이팅!
1: 2007년 처음 시작해 올해까지 20년간 180곡의 창작 국악곡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4: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지난 20년간의 가장 큰 성과는 창작 국악의 대표 등용문이자 공신력 있는 경연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특히 20회를 맞아 대상 훈격이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된 것은 그동안의 성과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상징적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1: 올해는 64개 팀이 지원해 1차와 2차 예선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는데요. 치열한 경쟁 끝에 본선에 진출한 10팀은 막바지 연습에 한창인데요. 마음껏 기량을 펼칠 준비가 됐을까요?
5: 긴장되지만 열심히 다 같이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6: 우리가 21세기 한국음악의 주인공이다!
0: 2026 국악창작곡개발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 드디어 시작된 본선 무대. 하나로 모인 예술인이라는 뜻을 지닌 하모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다야금, 아쟁, 바이올린, 동서양의 현악기가 모인 팀 하모예는 참가곡 블랙웨이브로 개기일식의 순간을 그렸는데요.

0: 지금 이 긴장인지 흥분인지 모를 두근거림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하나 둘 셋 연경 카페인데 파이팅!

네 번째 무대는 조선과 현대를 넘나들며 오늘날의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국악을 만드는 팀, 조선 버전입니다.

0: 팀은 이름부터 참 재미있어요. 네. 개호주 밴드라고 합니다.
1: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잖아요. 네.
2: 우연히 들른 펍에서 초기 로큰롤 장르인 로커빌리를 알게 됐다는 개호주 밴드. 경기 잡가인 장기타령에 블루스와 컨트리 리듬이 어우러진 로커빌리를 접목해 흥겨운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것과 저것 사이의 전통을 의미하는 이사이 팀인데요. 경기 민요 개성 남봉가 속 박연폭포의 절경을 감돌아든다에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

참가번호 9번 비랑은 말의 울음소리는 해금으로, 힘찬 말발굽 소리는 타악으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0: 번호 10번 적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조금 떨리는데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 마지막입니다. 잘 즐겁게. 틀려도 좋아요. 재밌게. 네. 신나게. 마지막.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3: 파이팅.
4: 마지막 무대는 느낌과 감정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뜻을 가진 팀. 적감의 비나리입니다. 전통 비나리를 전자음악으로 재구성했는데요.

0: 때문에
1: 네. 올해도 실험적인 무대가 돋보였는데요.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2: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3: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음악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각 팀마다 각기 다른 맛과 먹과 또 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4: 우리 케이팝 그리고 또 대한민국 음악에 나아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한

0: 네 팀은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는데요. 장려상 네 팀과 동상, 은상 각 두 팀에 대한 시상이 끝나고
1: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
2: 한번 들어볼까요?
0: 이제 금상 한 팀과 대상 한 팀의 시상만 남았는데요. 대통령상 승격 이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첫 대상의 주인공은 어떤 팀일까요?
1: 남은 아직 호명이 되지 않은 두 팀.
2: 두 팀.
1: 개호주 밴드와 적감 이 두 팀인데요.
2: 네.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참가번호 5번 개호주 밴드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3: 결국에는 이렇게 고비를 넘기고 넘겨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나. 되게 지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뜨거운 그게 무언가가 네. 있습니다.
4: 올해는 뭔가 기획팀까지 꾸려서 나온 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악 장르와 상관없이 뭐 전자음악이라든지 뭐 보컬 중심의 곡도 있지만 뭐 장르의 경계가 없는 그런 좀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을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다면은 되게 다양한 장르와 여러 가지 창작 방향이 많이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전통의 뿌리를 두고 새로운 가지를 뻗어내며 풍성하게 꽃피는 창작 국악. 대한민국 대표 창작국악 축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가 함께합니다.
5: 네, 영광스러운 첫 대통령상의 주인공은 개호주 밴드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도 사회를 보면서 현장에서 개호주 밴드의 신명나는 음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요. 개호주 밴드, 이름의 뜻 궁금하시죠? 개호주는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앞으로 강한 에너지를 지닌 호랑이로 성장하겠다 이런 포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호주 밴드를 비롯해 올해 본선 경연대회에 오른 하모예, 삐에로, 염경관, 조선 버전, 이사이, 포짓, 판도라, 비랑, 적감까지 정말 열정을 다한 무대에 박수를 보내고요. 비록 본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54팀의 지원자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해를 거듭하며 성장을 이어온 우리 창작국악이 앞으로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와 함께 더 큰 꿈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는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이 개봉된 지 100년째 되는 해인데요. 당시 영화에서 불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선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이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지역과 형태, 시대에 따라 다양한데요. 이번에 시대에 따라 우리 정서를 대변한 아리랑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 열렸습니다. 문화인사이드 두 번째 소식은 서울 관악 아트홀에서 열린 음악공장 노을량의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준비했는데요. 세대별 아리랑인 만큼 출연자 역시 삼형제 노래팀 준찬솔,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경기민요소리꾼 송지연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각 세대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가사에 지역의 향토 아리랑 선율을 더해 색다른 아리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정서로 풀어낸 세대별 아리랑 지금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아리랑 아리랑
6: 아라리요 다섯 세대가 풀어내는 아리랑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시대를 건너온 아리랑이 새로운 우리 가락으로 전 세대가 아리랑으로 하나 되는 무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관악 아트홀에서 다양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는데요.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고 즐기는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입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창작 국악그룹 음악공장 노을량이 전 세대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아리랑을 만들었는데요.
7: 네, 이번 공연은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라는 공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리랑은

0: 큰 그릇 같거든요. 여러 세대 애기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꼭 아리랑이라는 노래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들이 아리랑을 들어봤으면 해서 음원을 만들었는데 공연화되었고 이번 연도에는 그 세대에 맞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그 세대가 직접 노래하는 그런 부분을 기획적으로 추가해서 좀 판을 넓힌 공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진행을 맡게 된 배우 황석정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2: 오늘 무대를 이끌어갈 사회자는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온 배우 황석정인데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출신으로 우리 소리에 대한 이해와 사랑도 높다고 합니다.
1: 한국 전통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리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세대별 아리랑이라고 해서 이런 공연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 아리랑이 그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난 언제 자라 멋진 어른이 될까.
2: 세대별 아리랑 첫 무대는 어린이 아리랑인데요. 삼형제 노래팀인 준찬 소리 어른에 대한 아이들의 상상을 담은 어른이 대명과 열두띠 동물과 십이지신 이야기를 흥겹게 풀어낸 열두띠 동물로 아이들의 순수함을 표현했는데

0: 엄마가 늙어지면 슬플 것 같다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제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뭔가 좋아해야 할지 싫어해야 할지 잘 그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 날 좀 보소 나를 좀 보소
2: 어른과 아이 사이 청소년 아리랑을 만나볼까요? 청소년기를 지나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세 명의 청년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혼란스러웠던 사춘기의 기억을 담아낸 안녕 어른과 미량 아리랑을 바탕으로 밝은 응원을 전하는 노래 Look at me가 청소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 많이 벌어 죽을 때 싸가자 홀쭉홀쭉 내 지갑 알바야 붙어라 열심히 할게요.

0: 우선 그 세대가 원하는 얘기인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가 제일 주목이 돼서 알바야 붙어라 열심히 할게 이런 말들이 저희 딸의 그 말, 그 마음과 같아서 되게 그런 가사를 쓰면서 공감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1: 이번 무대는 음악공장 노을양이 부르는 청년 아리랑입니다.
2: 아줏거리 동백아 열지 마라
1: 강원도 아리랑에서 출발한 팝 발라드 아줏거리 동백아로 사랑을 노래하고
2: 아리랑 나의 노래가
1: 나를 위한 아리랑으로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번 무대는 관악구립 여성 합창단이 중년 아리랑을 불렀는데요. 젊음은 떠나가지만 인생의 봄날은 매 순간 찾아온다는 노래 봄날을 불렀습니다.

0: 돋보기가 또 나의 친구가 되고 병원이 익숙해지는 때가 되었다. 이런 곡의 가사들,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와닿았고.
1: 12곡에 우리가 어디쯤에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게 하고, 그런 곡에서 마지막 끝머리에 있을지라도 그 이 순간을 봄날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2: 세대별 아리랑은 이렇게 중년의 마음을 담고 어르신 아리랑으로 흘러갑니다. 마지막 무대는 어르신 아리랑. 경기민요 소리꾼 송지연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다정함을 노래한 다정도 병이랍니다로 인생의 황혼기를 노래에 담았습니다.

0: 어린 날의 나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앞으로 저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좋은 세상을 같이 걸어 어떤 아리랑 고개를 걸어갈까 어떤 봄날을 같이 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는
1: 각 세대별로 느껴지는 어떤 애환과 또 고민과 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을 가사에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봤고요.
2: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린 아리랑은 어떤 곡이셨어요?
3: 어린이의 노래로 시작해 어르신의 노래로 마무리된 무대 세대를 넘어 아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4: 한국을 대표하는 민요 아리랑이 우리의 일생을 담은 노래로 재탄생됐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은 2018년 결성한 국악그룹으로 여러 섬을 돌며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섬 아리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지난 2022년부터는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아리랑을 세대별로 즐겨 듣는 대중음악 스타일로 만들어 세대별 아리랑을 공연해 왔습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의 대표 민소유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대별로 담아내고자 세대별 아리랑을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아리랑의 형태는 수십 가지여도 하나의 이름으로 전승된 것처럼 오늘 불린 노래들도 아리랑이라는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불리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예술계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 독보적인 가창력과 넘치는 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소리꾼이자 가수죠. 2020년 트로트 싱글 사랑부를 통해 활동 영역을 넓힌 가수 신승태. 오늘 공감 초대석 문화의 사람에서는 최근 신곡 연연을 발표한 신승태를 만나 다양한 음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네,
4: 저희 문화인 공감은 처음 오셨잖아요.
5: 네, 처음 왔습니다.
4: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5: 아, 우리 문화인 공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아, 소리꾼 또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입니다.
4: 네, 아니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5: 예.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시네요. 실물로.
4: 키도 작아요.
5: 네. 아니, 키보다 비율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좋으시네요. 비율이.
4: 승태 씨야말로 이렇게 화면에서는 굉장히 권장하고.
5: 그렇고 약간 너부대대 스타일. 어머니들이 항상 그러세요.
4: 억울해 우리.
5: 손해보잖아요.
4: 그러니까.
5: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요. TV 안 나와야 되는 건데 TV 나와가지고 이렇게
4: TV 안 나왔으면 승태 씨 극기를 어떻게 할 뻔했어요.
5: 어디서라도 풀겠죠. 어디서라도.
4: 이야 아니 진짜 요즘 인기 최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5: 네.
4: 국악 방송에서 사랑하는 분. 진짜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지난 5월 30일에 콘서트를 열어서 네, 팬분들을 맞아요. 만났었고 요즘 그러면 방송 출연하시고
5: 네.
4: 또
5: 봄부터 네. 한 6월, 7월 초까지는 행사가 또 많잖아요. 우리 행사철. 가수들 또 행사철이니까 네. 전국

0: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네. 여러분들 만나면서 전국을 막 다니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한 2주 전에 네. 2주 전에 제가 신곡 발매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공격적인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인 공간까지 나와서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제 신곡 나왔습니다. 하러
1: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하네요.
0: 아,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1: 아니 제가 왜 국악방송에 사랑하는 남자라고 했냐면 우리 소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2014 소리를 배웁시다. 배웁시다에 네. 출연해서 또 멋진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럼 그때 이제 소리를 배웁시다에서는 김지선 씨하고 같이 뭐 진행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0: 아,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뭔가 이렇게 티칭 선생님으로 간 거고 김지선 누나가 다 이제 진행을 해주셨죠.
1: 그때는 어떠셨어요?
0: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저는 약간 이 소리를 뭔가 이제 전문가의 이 소리라기보다 어쨌든 다른 장르의 뭐 가수 다른 장르의 가수분들도 오셨고 뭐 개그맨 분들도 오시고 네.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이제 따라 배우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렵게 우리가 하는 식임새를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 뺄 건 빼고 그냥 정말 신나게 어떻게 우리 소리가 이제 이 청자들에게 네.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정말 쉽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1: 네, 근데 많이들 또, 좋아해 주셨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그걸 다시 보기로 또 보시면서 저 이거 연습했어요. 이러면서 어디서 막 행사 갔는데 만나가지고 저 그거 소리 배보고 노들강변 배워서 저 이제 부를 줄 알아요. 이런 이야, 분들도 계시고 너무 좋았어요. 그 프로그램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1: 네. 아니 그리고 보니까 속초의 아들이네요.
0: 네. 속초입니다.
1: 강원도 속초시 홍보대사를 맡고 계시고 속초 너무 좋잖아요.
0: 좋아하세요? 속초.
1: 너무 좋아하죠. 속초 너무 아이 낳고는 속초. 더 자주 갑니다.
0: 아이가 있었어요?
1: 아이가 둘이나 고마워요. 속초의 자랑을 좀 해준다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0: 속초는 맞아요. 너무 유명한 도시고 네. 모두 우리나라의 뭔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어디세요? 휴가지가 어디세요? 하면 속초 그러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산도 좋고 산이 너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또 바다도 건강에 너무 좋다고
1: 산도
0: 하잖아요.
1: 있고 바다도 있고
0: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고 좋아. 그리고 석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살았는데 그 아바이 마을 석호가 이렇게 석호 아시죠? 이제 호수인데 이게 바닷물을
1: 가두는 듯이 네. 돌이.
0: 무슨 현상이에요? 그게 침 전이요 퇴적이. 근데 두 개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석호가 두 개가 있는 도시는 유일무이래요.
1: 예. 근데 거기는 안 가봤어요.
0: 그 아바이 마을은 안 가보셨어요? 배 타고 이제
1: 안 들어가면. 가봤어요. 맨날 뭐 리조트만 갔죠 뭐. 그 이거 타고 이거 뭐죠? 속초 아이인가?
0: 속초 아이. 네. 거기서 속초 아이에서 이쪽으로 직진을 이렇게 조금 하시면 바로 이제 그 동네입니다. 아바이 마을이라고. 이 배 끌고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 마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거든요.
1: 거기 살았었어요. 네.
0: 배 타고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동네에 있었는데 네. 중고등학교는 없어서 배 타고 다녔습니다.
1: 정말요? 이야. 아니 우리 신승태 씨 하면은 또 경연 대회를 빼놓을 수가 없고 네. 경연 대회 하면 MBN의 현역 가왕 2를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탑 4에 맞아요. 오르면서 정말 신승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는데. 우리 국악인들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경연대회 프로그램 많이 나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진짜 국악 대중화에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앞서지만 또 본인 스스로도 국악계의 아이돌로 불리기도 하고 역시 진짜 끼가 많구나 느꼈어요.
0: 아니 뭐 저는 그냥 뭐 뭔가 해보고 싶다 마음이 들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냥 아 나 요거
1: 밀어붙여.
0: 네,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1: 안 되면 제가. 말고 약간 이런. 네, 그렇죠. 끈하네요.
0: 안 되면 많은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먹으면은 그냥 막 하죠. 근데 이제 국악인들이 많이 이제 그 전향은 아닌데 네. 전향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국악방송에서 나오고 있고 소리꾼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네. 우리 소리도 계속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약간 송가인 씨가 사실 첫 스타트를 그렇죠. 끊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준수도 역시 네. 김준수 씨도 역시 송가인 씨랑 친하고 하니까 이제 해봐라. 왜냐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저 해볼까요? 송가인 씨한테 누나 저 어떡할까요? 그런 고민 상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해봐라. 근데 왜냐면 이제 글로 가는 게 아니고 너의 영역에 확장이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처음에 나갔죠. 그리고 뭔가 저의 뭐 음악적인 뭐 영역의 확장 뭐 이런 막 거대한 그런 꿈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트로트를 좋아했고 할머니

0: 어머니랑 살았어요, 제가. 이제. 근데 아. 저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실향민 마을인데 아바이 마을.
1: 네.
0: 그래서 피난 오신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다 거의 대부분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 모이시는 거예요. 저희 방앗간이에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 공부 10원짜리 이제 주시는 거예요. 미나토
1: 네네.
0: 하시고 노시고. 근데 이제 뭐 멤버가 다 안 모이는 날이 있잖아요. 네. 뭐 한 뭐 6명 있어야 되는데 아 오늘 한 4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좀 기다리고 하시다가 뭐 비가 오고 이런 날은 또 많이 안 오시니까 뭐 집 저희 집에서 고구마도 쪄 드시고 뭐 지짐도 해 드시고 하면서 노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날 하시는 노래가 그때 이북에서 오셨으니까 돈돌라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 어떤 거요? 들려봐 주세요.
0: 돈돌라리 돈돌라리니 날라리요 모래 강변에 돈돌라리요 이런 거를 부르시면서 약간 이북을 그리는
1: 아... 예,
0: 고향을 그리는
1: 그게 그런... 그럼 할머니한테 지금 배운 걸 아직까지
0: 네.
1: 기억하고
0: 그러니까 배웠다기보다 그냥 계속 그런 노래가 들리니까 그냥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 흘러간 트로트 옛날 가요들 네. 또 그런 것도 많이 부르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제가 귀에 있고
1: 네.
0: 몸에 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 나는 나중에 막 가수가 될 거야 나 저런 노래 불러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다가
1: 네.
0: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이 경기 소리를 보고 그 매력에 빠져서
1: 네.
0: 경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노래니까 약간 그 트로트 가수의 어떤 꿈이 약간 뒤에 이제 조금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송가인 씨가 나와서 막 하는 걸 보고 맞다 나 트로트 하고 싶었지 나도 해볼까 이랬는데 송가인 씨가 너 잘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왔냐 빨리 해봐라
1: 두 분이 친구예요?
0: 저희 동갑 친구 저희 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제 도전한 건 현역과가 아니고 트로트 전국체전이라고 K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인데 네네. 거기서도 4위를 해가지고 계속 사위만 하는 지금. 그 자칭 제가 국민사위라고. 네.
1: 그러니까 네, 국민사위 진짜 사위도 돼야 되겠네. 네,
0: 돼야 됩니다 지금.
1: 네. 야 진짜 뭐 경기민요는 물론 발라드, 트로트, 댄스까지 진짜 춤도 잘 추더라고요. 네, 장르를 넘나드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신곡 연연을 네. 발표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애절한 노래던데요. 또?
0: 맞아요.
1: 아니 이렇게 끼쟁이가 갑자기 슬픈 노래를 또.
0: 전 사실 목에 네. 그런 슬픈 노래가 더 잘 맞아요.
1: 아,
0: 제
1: 그래요?
0: 목에.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게 더 뭔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더 뭔가 감정이 더 뭔가 편안해요.
1: 어떤 곡이에요?
0: 막 이렇게 연연이라는 곡인데 정경천 선생님 정짜르트
1: 네.
0: 아시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정짜르트 선생님이 이제 저희 동네 사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몰랐는데 저를 이제 어떻게 연락을 닿아가지고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여러 노래를 막 들려주세요. 너한테 어울리는 노래들을 몇 개 뽑아가지고 해놨어. 그래서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막 들려주시다가 진짜 빠른 노래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연연이라는 곡을 딱 들려주시면서 이건 너가 무조건 가져갈 것 같아. 나도 옛날에 써놨는데 아무도 안 들려줬어. 이 노래에 목에 어울리는 가수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내가 너 노래를 듣고 이거 너가 불렀으면 좋겠다. 너가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1: 다르다.
0: 그래서 딱 들려주셨는데 저도 이게 뭐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 노래가 대박 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마음에 탁 왔어요?
0: 그래서 탁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할게요.
1: 네.
0: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바로 녹음하게 됐어요. 이 연연이라고.
1: 아니 정차르트 정경천 작곡가님.
0: 네, 네.
1: 정말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곡들. 현철의 봉선화 영원정.
0: 네.
1: 진성의 안동역에서
0: 네.
1: 너무 좋은 노래들. 또 유재석 씨 유산슬. 이걸로 아마 많은 분들께
0: 맞아요.
1: 예, 이름을 알리셨을 텐데 합정역 5번 줄
0: 네.
1: 이런 노래를 또 편곡하시고. 아 근데 여름 하니까 정말 신곡 그러니까 신나는 그런 댄스곡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을 끄는 노래는 따로 있었구나.
0: 그리고 제가 지금 사랑뿌리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현역강 그 결승전에서 그 신곡 미션으로 받은 증거라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신나고 통통 튀는 노래들인데 트롯은 나온 지 10년까지는 신곡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1: 좋다.
0: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약간.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사랑뿌리 너무 소문이 났어요. 예심에서 금지가 됐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러서
1: 그런 곡들이 있어요.
0: 사랑뿌리 그만 불러라.
1: 대회를 나갈 때는 선곡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0: 그러니까 그 노래를
1: 입소문을 탄 거지.
0: 맞아요.
1: 부르면 많이 본선에
0: 떠. 맞아요. 지금 입소문을 타서 다 사랑뿌리 부르시나 봐요. 그래서 사랑뿌리 금지가 될 정도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신곡이고 더 해야 되고 빠른 노래들은 이제 두 개나 있고 그거를 막 이제 띄워야 되는 입장인데.

0: 때
1: 네.
0: 아 요럴 때아 분위기 있는 노래를 하나 해야 되겠다.
1: 이미지
0: 그래서
1: 변신.
0: 예 연연이라는 곡 하나 했습니다.
1: 한번
0: 그럼 이제 그 사랑꾼이랑 요 증거가 뜨면은 같이
1: 같이 가죠.
0: 따라서
1: 그렇죠.
0: 예,
1: 예.
0: 오죠. 연연.
1: 우리 한번 들어봐야죠.
0: 연연이요?
1: 네.
0: 같이 조금 불러볼까요?
1: 네.
0: 기억해서 아픈가 아파서 그리 기억하는가 매여 있는 아픈 기억아 제발 나를 놓아줘 이런 노래입니다.
1: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면 연연하죠. 못 놓죠.
0: 그 제목은 연연하지 않고 난 모든 것을 버리고 후루룩 떠나겠다. 곡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홍보할 때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루룩 버리고 떠나겠다. 하지만 이 노래 좀 연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좀 연연하는 사람입니다. 히트곡에
1: 네.
0: 히트시켜 주세요.
1: 정말 귀에 딱 꽂히네요. 너무
0: 그러니까
1: 좋습니다.
0: 첫 소절부터 아 이렇게 시작해서.
1: 그러니까.
0: 많은 분들이 또 들어보시면 제가 살살 불렀는데 여러분 음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셔서
1: 맞아요.
0: 좀 들어봐 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1: 진짜
0: 예.
1: 좋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신승대 씨에게 가요계 단짝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0: 예, 많이
1: 예.
0: 있어요.
1: 지난 6월 KBS 불후의 명곡, 트로트 절친 가왕전 1부에서 소리꾼 김준수 씨하고 담배가게 아가씨.
0: 맞아요.
1: 아, 이 노래도 너무 좋은 노래인데.
0: 너무
1: 예.
0: 좋죠.
1: 이걸
0: 같이
1: 불러서
0: 불러서
1: 우승을.
0: 우승했습니다.
1: 예.
0: 김수랑 같이 우승해서 너무 기분 좋고
1: 예.
0: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국악인들이 어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있죠. 예.
0: 뭐 많은 장르에 이제 타 장르 가수들과 함께 하면서 아 우리 국악의 힘이 어떤지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막 근데 준수랑 함께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너무 잘 통해요. 어제도 너무 늦게 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통화를 했어요.
1: 새벽에요?
0: 예, 두 시쯤에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하고.
1: 어머, 남자들도 그렇게 통화해요?
0: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뭐 힘들고.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준수가 콘서트를 했습니다. 예, 팬
1: 팬미팅.
0: 콘서트. 콘서트였어요, 팬 콘서트.
1: 팬
0: 예,
1: 콘서트. 맞아,
0: 콘서트를.
1: 거기 출연하셨더라고요.
0: 예, 제가 이제 또
1: 의리.
0: 가가지고, 의리로 다녀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고맙다고 이제 전화 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점점, 뭔가 음악으로 옛날에는 별로 이제 알긴 아는 사이였는데 인사만 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1: 네.
0: 국악하던 시절에는
1: 네.
0: 좀 이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면서 안녕 준수 뭐요 정도의 이제 관계였는데 요즘은 너무 같이 같은 장르를 또 하고 있잖아요. 국악에 있다가 또 같이 여기 대중음악에 와서 또
1: 네.
0: 같이 활동하고 하면서 너무 친해졌고 뭐 그냥 아만 하면 하고 알아듣는
1: 오,
0: 그런 사이가
1: 진짜
0: 돼가지고
1: 단짝이네요.
0: 돼가지고 너무 좋죠. 그런
1: 네.
0: 친구가 생겼다는 게.
1: 그래서 또 김준수의 아지트도 갔다
0: 네, 갔다
1: 오셨더라고요.
0: 왔어요.
1: 우리
0: 갔다
1: 준수 씨
0: 왔어요.
1: 얼마 전에 또 왔다
0: 예, 네,
1: 갔었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매주 금요일 밤 10시에 김준수 씨가 첫 MC, 단독
0: 맞아요.
1: MC를 맡은 김준수의 아지트. 아, 또 의리를 지키러
0: 다녀왔습니다.
1: 서로 한 번씩.
0: 김준수가 또 그게 되자마자
1: 네.
0: 자기가 이제 곡에 이제 그 발탁이 되자마자 MC로
1: 네.
0: 저한테 바로 저 그거 하기로 했는데 넣어야죠. 그래가지고. 언제 갈까? 첫 번째 오라는 거였어요. 그날 시간 안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막 김준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
1: 그래서 저한테도 막 나오라 그러더라고. 저는
0: 그죠?
1: 국악인도 아닌데 예술가도 아닌데
0: 그러니까 나가세요 한번.
1: 가서 뭐 해요
0: 뭐
1: 저는?
0: 이거 인터뷰하세요. 뭐라도 하면 되죠.
1: 아니 안 그래도 준수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지인들 만나면 이제 우리 아지트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0: 그러니까요.
1: 한다고.
0: 그래서 계속 나오라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근데 나 회사에도 물어보고, 아, 빨리빨리 물어보라고 회사에. 된다고 무조건 막 이러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이제 국악방송에서 제가 거기서는 또, 이제 트롯가수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또 그런 대중음악보다도 이제 국악방송이니까 어쨌든 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1: 네.
0: 원래 경기 민요를 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조금 밴드로 구성해서 새롭게 만들어봤는데 도세라는 노래하고 뭐
1: 네.
0: 느리게라는 노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도세는 원래 탑돌이에요. 탑돌이 도세도 탑돌이를 하면서
1: 네.
0: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108번을 도세 나무 암탑을 간세 보소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를 어떻게 조금 대중적으로 풀어볼까 생각하다가 아, 이 도세 도세란 말이 너무 재밌다. 계속 도세 도세가 나와요.
1: 후크의 소리처럼. 네,
0: 그래서 아, 이 도세가 탑을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1: 너 돌았어? 약간 그런 거 할 때.
0: 네, 이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줄을 우리가 살짝 놓고 잠깐 돌아보면은 너무 좋은 세상 아니냐. 네.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은 곳 아니냐, 지금. 네네. 막 뭐가 우리가 쥐고 막 욕심부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냐. 잠깐 나사 하나 빼보자. 그리고 한번 돌아보자.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조금 편곡해서 정말 도세도세 인생.
1: 인기 많겠다.
0: 그런 게 이제 만들어 본 노래고.
1: 알겠습니다.
0: 네, 여러 가지. 그런 접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민요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마이바이.
1: 아마 이제 뭐 대중들에게는 네. 좀 트로트 가수로서 신승태 씨가 많이 익숙해서 네. 소리하는 신승태 씨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네. 놓치지 마시고 7월 네. 31일 밤 금요일 밤 10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놓치지 않을 거예요.
1: 예. 아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바쁘고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또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계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네. BTN 라디오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 네. 야, 근데 라디오는 또 라디오가 가진 매력이 있잖아요.
0: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2년 지금 넘었거든요.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네네.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이 붙였어요. 혼자 2시간 동안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막 그랬는데 너무 재밌고 하면서 이제 뭔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노래로 만나는 저희들은 가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그냥 막 속에 있는 이야기도 막 하게 그렇죠. 되고 제 생각은 어떤지 여러분들이랑 막 나누게 되고 하면서 너무 즐거워요.
1: 진짜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죠.
0: 안방에서 같이 떠드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커피 네. 마시면서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계속 오신 분들이 계속 오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도 알고 네. 이럴 때 제가 뭘 할지도 알고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중간에 말이 너무 길어지면은 이제
1: 빨리 자르래요?
0: 목탁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피디님이 목탁 소리가 있어요. 뭐 떡떡떡떡 그러면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1: 아 진짜 네. 알아서 정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군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길어지면은 다 거기 댓글에 목탁
1: 저희도 분량이라는 게 있고 이게 편성 시간이 있는데 승태 씨 너무 많이 얘기해서 내가 목탁이 필요할 지경입니다.
0: 목탁 예. 좀 쳐주세요.
1: 아니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즐거웠어요. 처음 만난 사이 같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뭐 계획이나 목표나 올해 이제 마지막 하반기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0: 하반기는 이제 연연이라는 신곡이 나왔으니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네. 연연으로 열심히 활동할 거고요. 네. 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콘서트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아무 계획이 없지만 콘서트도 하고 싶고 아 그리고 그니다 너무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 신승태 앞으로도 음악 또 신승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 문화인 공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1: 말이 끝나질 않아. 탄탄한 소리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국악,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소리꾼이자 가수인 신승태. 오는 7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더 진솔한 모습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공감 초대석 문화인 사람 지금까지 신곡 연연으로 돌아온 가수 신승태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0: 즐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

대중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0: 시간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 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 달력이었습니다.
1: K유산협약 가입 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부터 부산 백스코 일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는 7월 29일까지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보존, 관리 방향을 논의, 의결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데요. 한국 갯벌의 세계유산 확대 등재 여부가 결정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7월 26일 백스코에서 굿 보러 가자 부산을 개최하는데요. 하나의 무대, 한국예술의 모든 것을 주제로 국립부산국악원의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 우리소리 바라지의 신화위, 동네학춤보존회의 동네학춤 등 120여 명의 명인과 예인이 총출동합니다. 특히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남사당놀이,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종목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전문가와 방문객들에게 국가 무형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26일 굿 보러 가자 부산 공연에 앞서 7월 25일 오후 6시 부산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길놀이, 줄타기 등 전통 연희도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자들과 신명나는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인 공감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돈.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
0: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와려
1: 얼어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다행이와 함께하는 지하공간 침수 국민행동 요령. 지하공간이나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하세요. 침수 위험 때 지하주차장 출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계단에 물이 들어오면 즉시 대피해요. 침수 공간에서 탈출할 때 무릎 이상 물이 찼다면 여럿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요. 지하 계단에서는 물이 종아리 높이까지 차오르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세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진입 금지를 안내해야 해요. 지하 공간 침수 국민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어느 화창한 봄날, 순조의 장남인 효명세자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꾀꼬리를 보게 되는데요. 청아한 새소리에 감동을 받은 세자는 봄하늘을 나는 꾀꼬리를 표현한 춤을 만듭니다. 이 춤은 화문석 하나를 깔고 한 사람의 무기가 그 위에서 주악에 맞추어 추는 춤, 춘행전입니다. 효명세자는 어머니 순원왕후에 대한 효심으로 순원왕후의 40세 생일 축하연에 아름다운 춘행전을 선물한 것이지요. 창덕궁 후원은 조선시대 정원으로 한국의 유일한 궁궐 후원입니다. 왕들이 휴식을 하며 정국 구상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후원 곳곳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왕도 정치의 이상을 꿈꾼 왕들의 노력과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살린 창덕궁 후원은 여유롭고 평안한 공간이자 왕들의 학업 수련장이기도 했는데요. 자연 환경과 탁월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궁궐 건축과 전통 정원의 원형을 잘 간직한 궁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애련지는 연꽃이 피는 연못이란 뜻인데요. 애련지 북쪽에 서 있는 작지만 간결한 정자가 애련정입니다. 연꽃을 좋아했던 숙종이 이 정자에 애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물 기운으로 불 기운을 막는다는 음양오행설에 기초해 건물을 바치는 네 기둥 가운데 두 기둥은 연못 속에 잠겨있는 초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애련지 옆으로 단청을 하지 않은 단출하고 소박한 모습의 의두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단아한 자태를 지닌 의두합은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책을 보며 정치를 구상한 곳인데요. 효명세자는 1827년에 이곳을 재건립해 기호원을 자신의 독서처로 사용했으며 여기에 딸린 건물 운경거에서는 음악과 시를 즐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효명세자는 1827년부터 3년 3개월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대리청정에 임하며 조선을 다스린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순조에게 청하여 의두합을 지은 효명세자는 이곳에서 조선의 미래를 생각하곤 했답니다. 의두합은 규장각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효명세자는 정조의 개혁 의지가 담긴 규장각을 곁에 두며 정조의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에게 존호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창건한 곳입니다. 사대부의 집을 본떠 왕의 사랑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반 민가의 99칸 규모에 비해 연경당은 120칸 궁중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효명세자는 세도 정권의 독재로 약해진 왕권을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예약을 강화했는데요.

화려한 궁중연회를 주관하고 다시 춤을 되살린 대회는 궁중의 장중한 의식의 신하들을 참석시킴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순조를 대신해 19세의 대리청정을 한 효명세자. 안동 김씨 세력이 정권을 장악해 무기력한 아버지 순조 대신 정사를 도맡아야 했던 효명세자는 어린 나이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며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효명세자에게 오랜 권력 집단인 안동 김씨 세력은 무척이나 버거운 상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고민이 깊었던 탓일까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일으키고자 한 왕실의 꿈은 쓰러지고 효명세자 사후 서서히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조선 왕조.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효명세자의 효심이 빚은 춤은 오늘날까지 남아 우리 국악의 예술적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항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0: 주강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에이! 실컷 올밤 놀아봅시다. 자, 회이!
1: 어쩔 시고 해야 어쩔 시고 해야 너도 나도 해야
2: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3: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사머리 방장건을 흥보제비가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나오던 것이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수의 음악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가는 길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박씨를 물고 또 흥본의 집으로 날아드는 제비의 여행 경로가 돌고 돌아가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음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국악의 신세계를 향해서 걷고 있습니다. 오늘 국악 아지트의 첫 번째 게스트 역시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최재명 씨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살아도

0: 네, 어서 오세요, 최재명 씨. 아,
1: 안녕하십니까?
0: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 네, 요즘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뮤지컬도 하고 또 이제 콘서트는 끝났지만 계속 스핀오프 방송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0: 아, 저희가 인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재명 씨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또 이제 학교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지금은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또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들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나요?
1: 뭔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판소리 전공할 때에도 노래를 계속 너무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변성기를 겪고 나서부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대학생 때에도 꾸준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소리를 하면서
1: 네. 그래서 또 음악을 아예 그만두려고 하던 참에

0: 정말 마지막으로 일단 그 미스터 토롯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왔길래
1: 네.
0: 정말 그냥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1: 와.
0: 번만 딱 도전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딱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소리를 전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분명 존재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본인한테 가장 무기라고 할수 있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던 그 판소리, 그리고 또 판소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어떤 또 고수의 역할, 고수라는 거를 또 하면서 대회도 나갔단 말이죠.
0: 맞습니다.
1: 근데 또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 입상을 하게 됐고
0: 네.
1: 한데, 또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생각이 또 반대로 들지 않는지 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0: 정말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1: 네.
0: 판소리라는 그 장르가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고
1: 네.
0: 트라우마였고
1: 그래요?
0: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다른 장르에 가서 부딪혀 보니 그래도 이 소리를 했었던 그 배움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소중했었던 것 같고 이제는 더더욱 그 국악을 하시고 또 판소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과 리스펙이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김준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1: 네.
0: 그러지 못했지
1: 제가
0: 않습니까?
1: 뭐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0: 김준수 선생님이요.
1: 선생님, 선생님 되게 낯선데?
0: 어쨌든 기회만 주신다면
1: 네.
0: 제가 판소리도 너무너무 하고 싶고요.
1: 네.
0: 근데 다만 제가 지금은 트로트 가수로서는 어쨌든 오디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이 있었고 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소리꾼으로서의 제목으로 봤을 때는 한참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항상
1: 누구든 다
0: 들고요.
1: 부족해요. 나도 부족하고, 사실 자기가 자신의 이제 소리를 오래 해왔지만, 내 소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지금 명창 선생님들도 사실 계속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 소리에 대한 어떤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 또한 아직까지도 평생 학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장르도 해보기도 했고, 사실 또 재명 씨가 지금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주 트로트라는 장르를 제가 또 한번 도전해봤던 시기가 분명 존재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예술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다양한 장르들을 접해보면서 그길 또한 쉽지 않다. 그래서 재명 씨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젊은 소리꾼들이 어떠한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단하기엔 너무 이른 것 같아. 그리고 또 물론 본인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 내가 조금 더이 길을 어떤 길이든 멀리 보고 달려갈 수 있다라면은 나는 어떤 것이든 해내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0: 갑자기 뭔가
1: 때문에
0: 교수님한테 혼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1: 갑자기 또 이렇게 또 약간 그 뭔가 우리 학생과 뭔가 선생님으로서 만났던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돌아온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절대로 학교 나가서 뭐 재명이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
0: 다그친 적은 없으시고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배고프지 않냐 그냥 밥 먹으러 갈까라고 하신 적은
1: 왜냐면
0: 있습니다.
1: 소리는 또 밥심이잖니. 그렇기 때문에 밥은 먹고 해야 될거 아니야. 약간
0: 맞습니다.
1: 그러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도 같이 함께 동시에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간다라면은 그게 트로트든 사실 판소리든 북을 치는 고수의 역할이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명 씨의 앞으로의 활동들이나 그런 걸어가는 길들을 되게 응원하면서 어떤 길이든 지치지 않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하여튼 저도 판소리 학습할 거고요. 할
1: 아니,
0: 거고.
1: 거기가 판소리해라고 해서
0: 네.
1: 얘기한 건 아니고.
0: 이게 뭔가 제가 소리꾼으로 활동을 하겠어 보다는 그냥 어쨌든 국악을 전공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 소리를 또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항상 아직도 담고 있어서 꼭 학습을 해서 소리도 잘하고 또 트로트 할 때도 이런 우리나라의 소리를 잘 접목시켜서 그런 거를 융합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도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1: 네. 이제 재명 씨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넓혀가기 전에 창극 작품도 참여했었고요.
0: 네.
1: 남성 창극이라는 살로메라는 작품에서 또 같이 함께 했었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또 도전하게 됐어요. 그 뮤지컬은 어떤 작품인가요?
0: 정말 그 창극과는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한데요. 걸프렌드라는 작품이고 네. 뭔가 남자 학생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고요. 배경은 미국이고 네. 락을 중심으로 하는 뮤지컬이다 보니 네. 제가 이제 도전할 때 좀 힘들긴 했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니까 제가 국악을 했었던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국악도 어떻게 보면 약간 락 발성과 비슷한 그런 소리들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활동들을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0: 지금 당장 저의 생각은 사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네.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들어오는 대로 다 할 생각입니다. 정말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오디션도 그랬지만 이렇게 사람은 언제나 기회가 오는 것 같고 또 간절하면 어떻게든 다 성공할 수 있는 게 이런 삶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삶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장르든 다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걸 도전할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은 우선 하고 있는 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어쨌든 소리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다양한 무대들을 통해서 또 최재명 씨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앞날을 항상 저도 같이 함께 응원하면서 무엇보다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0: 건강하십시오.
1: 항상 건강 챙기면서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저도 선생님 어디서든 보고 있습니다. 연락은 자주 못 드리지만
1: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0: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1: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렇게 김준수의 아지트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아프지 않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묵묵히 걸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0: 제가 사실 국악방송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고수로서 북을 치러 왔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또 국악방송에 오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특히 저희 김준수의 아지트 채널이 국악방송 넘버원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는 저의 바람입니다. 소리에 대한 사랑은 저는 여전하고요. 국악방송 너무 많이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여러 장르에서 다양하게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또 최재명 씨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보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김준수의 아지트에 왔으니까 우리 재명 씨의 소리 한 대목 듣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단가 사철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2: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품을 반겨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사풍 요란에도 체적얼개를 곱 피지 않는 황국 단풍도 떠헌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모간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온 세계가 퇴고 보면 월백 1700 1700원이 모두가 백발이 퍼시로구나. 무정세월은 터덕없이 흘러있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치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3: 다 좋지.
2: 어화 세상 번님 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3: 그러지.
2: 인간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재여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진변 풍방산 저는 흙이로 구나. 사후에 만반친수는 풀요 생전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틀이다 대랑 매달아 놓고 곡곡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 하는 놈과 형제와 몽 못 얻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번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우리들의 아지트, 김준수의 아지트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에서 만나본 최재명 씨가 자신만의 음악의 신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번에 만날 분은 이미 국악의 신세계를 발견한 분입니다. 파격적인 무대 그리고 힙한 음악으로 우리 민요를 가장 트렌디하게 만들고 있는 분이죠. 자신이 곧 장르이자 새로운 세계가 된 아티스트 이희문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소,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도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의 이다나,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네.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0: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급.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니까 너무 좋죠.
0: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1: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네. 한두해 해온 게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그걸 네.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네. 이렇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네. 뭔가를 할 때 1년은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0: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네. 걸린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 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전통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연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였기 때문에 네.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 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네.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네. 맡는 그 역할을 네. 하는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네.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네.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사실 네, 또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네, 진짜 네, 필요하죠.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네.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그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힘은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추인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1: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네.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1: 네.
0: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0: 네.
1: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1: 달라.
0: 달라도
1: 맞아,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맞아. 장르 안에서
1: 맞아, 맞아.
0: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미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맞아.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아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1: 네, 맞아, 맞아.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0: 네.
1: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0: 네.
1: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0: 네.
1: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0: 네.
1: 그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중요해요.
0: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0: 네.
1: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0: 네.
1: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는 국악 신세계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누군가는 묵묵히 길을 찾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과감하게 그 길을 넓혀서 국악의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펼쳐지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0: 울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3: 서로 죽은 동사기야 칼에 맞은 검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후 이렇게 행동하세요. 비 내리기 전 물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점검해요.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수방자재를 배치해요. 위급 시 바로 대피할 수 있게 먹는 약, 보청기 등 미리 챙겨놔요. 대피 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소로 가요. 호우 태풍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해요.

0: 아, 누구한테 할머니랴? 시퍼렇게 젊은 사람한테 할머니, 할머니 했으면 좋아할 사람 있을랍디요. 안 그렇소?
1: 알았으니까 하여간 앞으로 좀 나오세요, 할머니.
0: 으허, 또 할매란다. 아무래도 내 이 총각하고 데이트 한번 해왔으면 그만해.
2: 해왔으면 갔소.
0: 아, 왜 그러시오?
3: 저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주머니.
0: 이금하여, 내 이름은.
3: 예, 예. 저 이금하 씨 혹시 국악 전문가 아니십니까?
0: 아니, 뭔 소린가요?
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서 말입니다.

0: 숙자의 자, 말자, 영자, 금화. 아, 그게 다 흔한 이름 아닌가 비요. 옛날 조선 여자 이름이다 이 말씀이요. 아, 그게 그거 아닌가요?
1: 순수 아마추어란 말씀이시죠?
0: 무슨 뜻인가?
1: 그러니까 취미로 부각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0: 그리요, 심심파적으로다. 아니 근데 여기는 전문가들은 못 나오는 법인가요?
2: 예, 할머니 나중에 상 타시고 전문가로 밝혀지면 상이 취소가 됩니다.
0: 이름 깨난 안년이 미쳤다고 이런 데 나오는가? 똑똑하게 생긴 총각이 우붕붕 어그만그리야.
2: 3번.
1: 자, 스탠바이. 자, 브이탈 스타트. 에이, 큐.

0: 네, 열심히 해주셨지만 안 됐습니다. 연습이 좀 부족했나 보죠? 네, 그럼 다음 출연장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1: 이보시오, 우울증한 놈의 이름 놔두고 도매금으로 할머니라고 넘겨치지 마시오. 나는 이금화요.
2: 네, 죄송합니다, 이금화 할머니.
1: 어허, 이금화 할머니가 아니라 이금화시다, 이런 말이어요.
3: 물건인데 저 할머니, 얘기 좀 더 끌라고 그래.
0: 저 할머니,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그거의 문제겠지요.
4: 방송국 뭐 지가 잘나서 출연교섭을 받았나? 넌 속도 좋다. 차 선생하고 한바탕 싸웠다면서 웃고만 있어?
5: 힘으론 못 당하겠더라. 우격다짐으로 밀고 나오는데 어떡하니요?
4: 집어삼키려는 거야, 폭리방을. 차진방이가.
5: 집어삼키다니?
4: 이해봐.
5: 집어삼키는 김에 나까지 함께 삼켜져버렸으면 좋겠다.
4: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

0: 언니, 왜 그런 비싼 데를 모았어?
1: 몸통 따로, 머리 따로 떠돌아다니는 게 보기 흉해서 내가 주워 모았어.
0: 불싼 데를 보니까 우리 집안 내력 같아. 동강동강 난 게. 골동품은 한장한 시대인데 이런 불상들은 돈으로 따질 시대가 아직 안 됐나 보지?
1: 처음 장사 시작할 땐 돈 버는 재미밖에 몰랐는데 이런 불구상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편하고 위안이 돼. 이렇게 보기 흉하고 흉측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야.
0: 풍류방 원장이신 차진방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풍류방이 뭘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이 풍류방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곳입니다. 국악하면은 낡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재미있는 국악, 쉬운 국악, 누구나 할 수 있는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만든

0: 곳이 풍류방입니다.
1: 엄마한테 내 얘기 했니?
2: 뭐래?
3: 만나면 반가워할 거야, 엄마도.
2: 좋은 소리 못 들었겠구나.
3: 언니 집 나가고 한 번도 언니 얘기를 입에 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을 거야.
2: 그럼 너는 왜 집을 나와서 살아? 엄만 너만은 끔찍히 위해줬잖니.
3: 가야금이 싫어서.
2: 무슨 소리야 그게?
3: 난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2: 요즘은 국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잖아. 예술가 대접도 해주고. 내가 집 나온 거는 창덕이 오빠 때문만 아니야. 기생집 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 학교에서도 놀리는 게 싫었고.
3: 형은 그런 거 안 따졌어?
2: 결혼을 하자고 그러길래 고백을 했어. 우리 엄마는 기생이었다.
3: 그랬더니?
2: 그랬더니 네 형부가 이러더라. 우리 조상은 더 상놈이었다. 근본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3: 좋은 사람이었나 보구나, 형분.
2: 좋은 사람은 일찍 죽나 보지.
4: 아유, 할머니 축하드려요.
5: 아유. 아이, 그런데 이거에 왜 이러는 거예요?
4: 왜요, 할머니?
5: 나 요거 매일 나와도 되겠어.
4: 네?
5: 아, 요렇게 텔레비도 주고 한바탕 질펀하게 넘게 좋구만 그랴.
4: 할머니도.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건강하세요.
5: 예, 수고해요.
6: 아이고,

0: 아이고,
1: 아이고, 아이고. 아, 감사. 이렇게 무거운 거 어떻게 혼자 들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시지?
0: 바꾸시. 여기까지 들어와야 말이지.
1: 아우, 너무 무겁네.
2: 아이고, 이 장사고 뭐고 이거 더워서 그냥 때려치고 그냥 들어왔어요.
3: 그러다 은대도
2: 보시려고요. 아이고, 뭐, 뭐, 뭐 때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사는 거죠, 뭐.
4: 아이고. 할머니가 테레비가 꺼요.
2: 에? 아, 테레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에?
4: 할머니가 테레비가 꺼나 봐요, 테레비.
1: 아유, 무겁겠네요.
5: 아이고, 테레비예요. 예. 생각보다 꽤 무겁네.
1: 아유, 좀 좋다. 아유, 아유, 어머니. 아, 이게 웬 거예요, 어머니? 예.
2: 아유, 이제 오세요.

0: 거예요? 아, 새 건데요. 아, 저,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1: 상 탔다.
0: 상이요? 아, 무슨 상을 타셨다는 거예요, 언니?
1: 텔레비에 나갔더니 상으로 텔레비를 주더라.
0: 예?
1: 이거는 저기 사적인 약인데 괜찮겠소?
2: 네, 네 해보세요.
1: 저거 나 이죽사요. 이죽사 나 살아 있어요. 나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나를

0: 나는 사람들하고 솔직히 끊겼는디 나 이죽사 살아이신께 나를 만나볼 사람은 저거 구파발 마스 정류장으로 오셔서 욕쟁이 할매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면은 다 알 것이요.
1: 아직 받은 사람 뻗어오는 거
0: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할자 양반 옛날 친구들한테 소식 좀 전해서.
2: 괜찮습니다. 오늘 뭐 해주시겠습니까?
0: 네. 그 저 춘향가 옥중막에서 한번 봤어요.
1: 이거 말이야 이게
0: 춘향 형상 윤호이다 귀신형
3: 형님 저 보세요 TV에 집사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이 TV에 나오셨다니까요
0: 난그이라 벙거지고 벙거지고
3: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아마추어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고요 특별 출연하신 건가?
0: 난 문을 벙거지고 서방이 정별을 허이고 일장서로를 내가 못 봤으니
4: 차 선생이 나한테 유감했을 때 뭔가 했어요?
0: 공양
4: 말 다 했어요?
0: 결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 실은 금수료지 나를 잊고서 이러는가
5: 맙소사
6: 장원 2번 이금화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원을 하셨는데요 그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시죠
0: 예 나 이죽사요 유다 꼭 연락 주시오 나 이금화 살아있어 유당 꼭 연락 주시오
7: 유다 이누입니까
8: 누구긴요 육중의 할머니 옛날 애인이겠지
6: 이상으로 제7회 민속유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무영이 형
9: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유 야 어머님 어쩜 그냥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시도 부르시고 춤추시고 가야금 타시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시느라 세월 가는 것도 잊으셨나 봐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55인데도요 벌써 속살까지 쭈글쭈글 하신대요
0: 시집이란 한

0: 목에 들어갔니라.
1: 잘 틀렸나 봐요, 어머니. 마음으론 그렇게 결심을 해도 잘 안 돼요. 물주만 발라도 근질근질하고 못 견디겠어요.
0: 목을 키워라.
1: 네, 어머니.
0: 연애하면은 안

0: 당신이에요?
1: 야가 웬일이여? 아니 이분 왜 또 남사만이 불을 터가지고는? 웬일이여? 응?

0: 예술이니 뭐니 찾지 마세요. 어머니 나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머니 유당의 첩에 불과합니다.
1: 이 유치할 놈이네.
2: 어머니.
1: 여보. 나는 가짜요. 이 이리와. 네 아들 소리는 심술이 떠나붙었어. 그려. 네 말대로 나는 가짜요. 나는 첩이다. 매춘부여. 하지만 네 놈은 유당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이놈아.
2: 언니. 안 돼요.
1: 언니. 애미를 죽여.
2: 언니.
1: 이놈아.
3: 여보, 얼굴에서 자꾸 피가 나요. 피가 나요, 자꾸.
0: 그래요! 난 가짜야! 하지만 무인은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4: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 툭하면 집을 나가셔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소식조차 없는 그 방랑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눈에 뵈지 않는가 보다. 오직 무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무희를 중학교라도 졸업시키기 위해서

다시는 안 와. 우리도 죽을 거야. 하지만 굶어서 천천히 고통받고 죽는 것보다는 이 길이 나아. 조금만 참자 무이야. 곧 편안해질 겁니다. 조금만 참자 무이야.

0: 집으로 들어가세요, 언니. 방 공기가 차갑네요.
1: 두고 보라지. 누가 이기나.
0: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니?
1: 그리야. 난 자식을 둘이나 죽인 년이야.

어디 그뿐이냐. 목포에 두고 온 큰 놈하고 그 밑에 놈은 아직까정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다. 매몰차고 정도 없고 악독한 연연하는 창대기 놈이 싸이나 처먹고 나자빠졌을 적에 애미가 울더냐. 최실 2년 애미 싫다고 집 나갔을 적에 눈썹이나 하나 까딱하더냐. 아니요, 나는 눈썹 하나 까딱 아니었다.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이 나도 애미는 태연히 웃었어. 네 놈은 몰라. 네 놈이 아쟁 짊어지고 기생파티에 나가서 예수로 판돈으로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을 적에 내가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니오. 니놈이 불쌍해서 울었던 것이오. 니놈 재주가 아까워서 울었던 것이오. 그런 게 무인은 그걸로 만들지 말아야지.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아니오. 우리 선상님한테 선상님 가락을 지켰은 게 얼굴이 설 것 아니. 아니면 어쩌게 눈을 감고 죽냐. 죽어도 눈은 감고 죽어야지. 유당 보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내 손가락 마디마디에 신명을 불어넣어줘야 그렇게 죽을 것 아니오. 한 번만 우리 선생님 가락을 타봅시다. 가락을 타봅시다.

0: 권본 이야기만 나오면은 무인여는 창피하다고 그 난리를 치지만은 그 시절이야말로 내 생애에서는 가장 좋았던 때이니라. 아, 당대 제일의 풍류 선상님들께 춤과 노래와 가야금을 마음껏 배울 수 있게 말이오. 이 권번이 아니었다면 귀봉 선상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터이고, 가야금을 배우지 않았다면 유당 같은 젖대제비가 날 알아주기나 했겠는가. 이 놀이방을 출입하기 위해서 머리를 얹기는 했지만 나는 화초기생이 아닌 예술기생 대접을 받았다. 화초기생보다는 버리는 좀 못했어도 그려도 내 세월은 그때가 제일이었니라.
1: 아, 당치도 않은 소리고 헛쓸 말할게요. 아이고, 우리 그 구마 몸값이 겨우 다 쓰러져가는 집안채 값밖에 안 된단 말이요?
2: 정답도 띄워서 따로 드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 아이고, 우리 먹는 소리.
3: 제가 가업을 물러받으면 후회라도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제게 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2: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 기생팔자보다 100번 낫지 않습니까? 예?
1: 시골 사람이라고 너무 없이 여기지 마시란께요. 내 다 알아봤을게요. 아니 그래, 우리 그마 같은 기생이라면 술자리 한번 들어가는데도 10원이고 하룻밤 화대를 치면 30~40원이고 넉넉한지. 아이고, 이런 애를 그 소실로 들어앉히면서 겨우 집안대 값이라고요? 아,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마시란께요. 가자, 이년아! 어? 아니, 이제 꼬, 이년아! 나가! 배운 남독 좀 분수하지? 아, 기껏 키워놨더니 이 오정을 편하게 살아겠다고 그래, 이년아! 첩첩을 해보기라, 이년아!
4: 키워주긴요! 7살밖에 안 된 날 권번에 팔아먹는 게 누군데요?
1: 뭐라고, 이년이 이게 원다 말됐고요, 이년이 원다 말...
5: 소리는 누군들 못 내느냐? 손끝으로 줄을 튕기면 소리는 저절로 나는 것이다.

0: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1: 뻔한 것. 아직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너는 줄을 타기도 전에 먼저 소리부터 생각한다. 머릿속에서 소리부터 생각하니까 욕심이 나는 것이야.
0: 무슨 말씀이시지?
1: 재물의 눈이 어두운 놈은 세상 만사를 재물로 보고 욕정에 환장하고 바위 돌에 치마만 둘러놔도 침을 질질 흘린다 그 말이다. 너는 줄을 타기 전에 그 줄을 타서 울린 우물 먼저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고 자신이 상상한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진짜배기 소리는 내지도 못한다 그 말이다. 욕심 없이 줄을 타야 한다. 소리가 나면 그제야 비로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냉정히 판단하게 되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티 없는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0: 예, 선생님. 이제 좋게 알 것 같습니다.
1: 알긴 개뿔을 아냐? 제가 빵질 것 같으니라고.

0: 주님께서 열두 줄 가야꼴을 만드셨다. 우리 민족의 소리였다. 무슨 뜻인고 하면 그것은 중국의 소리도 아니고 일본의 소리도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 소리가 천년을 이어져 내려왔느니라. 천년을 우리 조상의 넋이 가야꼬 열두 줄의 소리였느니라. 금아야, 그 소리를 김장조님이 이으셨고 외람댁에 내가 다시 이어받았다. 내 평생 그 소리를 물려주지 못할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다.
1: 전 아직 멀었습니다, 선생님.
0: 소리가 나는 법을 너는 거듭했다. 그 소리를 완성하는 것은 너의 몫이다. 네 소리는 내 소리와도 다르다. 그런 네가 스스로 완성을 해야 한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스님이 평생 속세를 버리고 떠나가듯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때로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버려야 한다. 그래야 옳는다. 그래도 가보가 있느냐?
1: 예, 스승님.
0: 장하다.

그렇죠.

0: 맥주를 해서 장수로 내려가는 길에 기봉 선생을 만났더니 인자가 길을 떠났다고 합디다.
1: 마십시다.
0: 그래, 득음은 하시었소?
2: 웬걸요, 문턱에 이르지도 못했어.
0: 그래서 땅바닥에서 미친년 널뛰듯 춤까지 추시었소?

0: 엄마 테레비에 나왔더라.
1: 언니도 봤어?
0: 지독한 사람이야, 엄마. 아직도 그 유당 생각만 하니? 자식이고 뭐고 다 버리는 사람.
1: 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날지도 몰라.
0: 잘 됐구나.
1: 그 전에 엄마가 인간문화재 지정도 받고 유당도 만나고 그랬으면 좋겠어.
0: 엄마 떠나려면 그냥 떠나. 동정할 필요 없어.
1: 엄마로서는 존경도 사랑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가로서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해.
0: 그래서 가야금을 포기한다는 거야? 엄마 인생이 싫으니까 가야금도 싫다는 거야?
1: 겁이 나서.
0: 뭐가 겁이 나?
1: 엄마 평생 가야금을 매달렸어. 언니 말처럼 자식들도 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마만큼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무서워. 자신이 없어.
0: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겠다는 거야?
1: 엄마하고 살아라. 우리 집 식구는 왜 모양인지 몰라. 모두 조각조각이야.
0: 역마살에 껴서 그래, 모두.
1: 역마살?
0: 편안함 못 살아. 우리 식구 모두.

0: 들어오는구만. 자네가 그만 가? 날 모르겠나? 나 녹줄세.
1: 아이고, 난 누군가 했지. 아이, 자네가 녹준가?
0: 그려, 내가 녹줄세. 아이, 텔레비전 보고 깜짝 놀랬어.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안 늙었는데.
1: 아, 텔레비 봤는가?
0: 안 봤지. 나 꼭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는데.
1: 올라가자.
0: 아이고, 어서 올라가자.
1: 그래, 그래, 그래. 얼마만인가, 이
0: 자네도. 얼마나인가.
2: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1: 아가 봤지? 내가 살아있는 줄 알면 얘 친구들이 찾아올 거라고 아니었냐?
0: 그래요.
1: 아, 그 무엇이냐? 술상 좀 봐오니.
0: 예.
3: 유공이의 차원
1: 북채 쪽 잡으시오.
0: 그럴까?
1: 응,
0: 그래.

I'm sorry.

새로 부임한 평양감사를 백성들이 환영하는 연회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는 다양한 춤이 나온다. 평양감사 바로 앞에서 추는 춤은 고려 때부터 내려오는 궁중춤 헌선도,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검무 그리고 고려 때 춤인 무고는 화려함이 춤의 자랑이다. 조영무는 신라 때부터 시작된 춤으로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춤이다. 옛 그림 속에 전통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옛 음악은 악보를 통해서 전승되는데, 그렇다면 춤은 어떻게 전승될 수 있었을까? 1572년 선조 때 편찬된 금악자보. 검은고, 비파, 장구, 대금의 악보로 음높이와 길이, 박자, 그리고 연주 방법이 기록돼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춤도 기록으로 남겼는데, 춤을 기록한 책 무보, 춤의 동작을 문자나 부호, 그림으로 표기한 것으로 음악에 비해 기록해야 하는 요소가 훨씬 많아 악보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띄었다. 그렇다면 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고구려 벽화 무용총에서 그 기록의 시작을 찾을 수 있다. 널방벽에 남녀 14명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 가장 오래된 춤 기록화다. 이후 한자가 도입되고 글로 음악과 춤을 기록하는 악서가 등장했다. 악서에는 춤에 대한 내용이 곁들여져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춤 기록물인 시용무보. 한 면을 사행으로 나누고 한 행을 다시 여섯 박으로 나눈 후 각 행간마다 좁은 칸을 두었다. 오른쪽 좁은 행간에 오음약보의 악보를 적고 넓은 행간엔 춤 그림과 춤사위 등 동작 설명을 적는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박자의 정확한 표기, 움직임에 시간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20세기 이전의 무용 기록물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무보로 평가받고 있다. 악학괴범에서도 무보의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춤사위를 글로 풀어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춤이 시작될 때의 의장 차비와 무용수의 배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열이 달라질 때마다 그림을 그려 무용수들의 배치와 이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각종 관복, 복식 등을 실물 그림과 함께 그 재료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매우 충실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정제무도 홀기라는 문헌에서 본격적인 춤의 기록이 나타난다. 춤의 명칭, 출연자 구성, 명단, 소속, 반주 음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춤사위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다. 무진, 춤을 추어 나아감. 일전, 한 바퀴 돔. 이수고저, 팔을 높였다 낮춤. 표기 방법에 따라 한자와 한글로 기록되었다. 효명세자가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 춘행전은 다른 춤에는 없는 특별한 기록 방식을 보인다. 낙화유소, 꽃이 흩날리고 물이 흐르는 것 같이, 비금사, 금모래가 날리듯이 와 같은 문학적 표현들이 첨가되었다. 우리의 춤은 움직임에 정서적인

0: 느낌을 더딥혀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표현들이 존재했다. 무보에는 우리 춤의 품격까지 기록되어 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 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예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개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저희는 국악 놀이입니다.
1: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졸업

0: 예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그때요 별주부가 여짜오되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은 높이 떠 망보기를 자라보니 무슨 풍패 있사오리까마는 수구구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 장 그려주옵소서. 클랑은 그리 허여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들여 토끼 화상을 그린다. 동정유리 청홍연 금세 조파 거북연정 어징어로 먹가로 양도 하필을 텀박 불어 한청 채색을 두루멋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 승지 강산 경계 보던 눈물이오 봉래 방장 운무 중에 짧았던 고그리오 난 초진 조회가 댕초 껐다 먹던 입그리오 대한엄동 설안 풍안 올던 달 그리고 투기란 쫑근 두는 도우려도 어리허리난 늘신공냉인 몇도 좌변 정산 요어든 녹수인이 녹수청산은 예고문 창성인으로진 양유성 틀나강은 달랑 오락강은 나강 주춤선난 토끼 산중태월 부커려 아미산월에 발륜대

놀아 업고 놀자. 네, 안녕하십니까.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판소리 수군가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 대목은요, 18세기경에 처음 선보인 뒤에 또 19세기 초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판소리는요,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명창들이 기존의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와 소리를 넣어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더 넣는 작업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또 판소리에 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정은혜 씨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적적한 심야가는 술상 차려 들리우고

장처가 어떠냐 친즉 와서 보자더니 자연이 다 서여 이제 와서 보는 일을 부딘도여 생각 말아마는 너는 고집도 맹랑터라 허무할 손 우리 인생 세세 현년이 젊을 손과 구십 춘광 두 견이도 봄을 따라 즐기다가 화불송춘 춘자거라 삼춘이 점진하면 낙화 풍진 동서비니 화진하면 천무정이라 어느 나비 돌아오면 일세 공한 여자 몸도 소녀 시절 십세의 정부 허거리 사랑타가 영영 건군 허송어여 귀 밑 태설이 치면 따를 남자 없느니라 사람 한 번 죽어지면 동망산 일본 돌아 너 죽어도 그렇지. 흙이

마금을 강제하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이 이 말 듣고 말인즉 울레만은 송백죽 굳은절행 내가 이 회절이 내고 지빈함과 달러 장차명을 바치려니 사또전에 여쭙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

0: 여여라
1: 아직
0: 난 향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권하는 채 먹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준향이는

0: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난양이가 옥에가 친 춘향을 찾아가 회유하는 대목을 감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정은혜 씨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준수 씨.
0: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방금 사실 판소리 한 대목을 들려주셨는데 네. 지금의 의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실. 네. 아주 외국에서.
1: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0: 막 귀국한 약간 소프라노 같은데. 오늘 어쨌든 저희 아지트에 처음 오셨습니다. 어떠십니까?
1: 네. 역시 준수 씨처럼 화사하고 화려하고 네.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빛내보려고 네. 제가 화려하게 드레스를 한번 입어봤더니 우리 준수 씨가 계속 놀려서 네. 참 많이 부끄럽네요.
0: 뭐가 부끄럽습니까? 사실 정은혜 씨가 항상 한복을 입는 모습이 더 저한테는 익숙한데 오늘 이렇게 어깨 선을 돋보이셨습니다.
1: 아, 네네. 아주 쑥스럽지만 한 번씩 또 도전해보도록
0: 한번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1: 아니에요. 넣어주세요.
0: 아니요. 시청자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데 일어나시세요.
1: 아유 아닙니다.
0: 아, 네. 네. 아름다우십니다. 또 이렇게 귀걸이까지 포인트가 네. 아주 화려하신데 또 이렇게 저희 아지트 오셔서 우리 판소리 한 대목을 또 시원하게 열어주셨어요. 네. 이 대목이 사실 눈 대목은 아니지만 네. 이 춘향가의 서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네. 이 대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정정열제 춘향가 중에서 사실은 숨은 대목이기도 하는데요. 저희 스승님이신 최승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애창하신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소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야질자질하면서 정정열제 특유의 점잖고 공력 있는 소리 성음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가 해서 오늘 아지트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사실 정은혜 씨는 7살부터 판소리를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이 판소리를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판소리를 쭉 해오시다가 이 완창이라는 거를 사실 5번 이상 그러니까 횟수로는 12번 이상 오늘 하셨다고 들었어요.
1: 네, 사실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늘 학습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나중에 아주 먼 훗날에 정말 큰 소리계 거목이 됐을 때를 네. 기대하면서 늘 학습의 부족함을 완창하면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채워가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생각하시는 판소리의 가장 멋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지금 말씀드렸듯이 판소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공력을 들여야 되는 소리고 그리고 그 세월을 낚는다고 하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닦아야지만이 빛날 수 있는 게 판소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소리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판소리의 참 멋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너무 어렵고 더 정진해야겠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0: 그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소리에 대한 생각도 1년 1년 좀 다를 것 같고 또 네. 무대에서 임하는 모습 또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또 판소리면 판소리 또 작품 안에서의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뮤지컬 장르를 또 도전하면서 또 뮤지컬 배우로서 또 무대에 서고 다양한 무대들을 또 해오고 계세요. 네. 또 이 창극 아까 작창가로서의 또 활동도 사실 있잖아요.
1: 네.
0: 살로메 작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럼요.

0: 또 소리꾼으로서의 정은혜 씨의 모습, 또 작창가로서의 소리를 짓는 일, 그게 또 좀 다르면서도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작업하시면 어떠셨습니까?
1: 사실 창극 살로매는 이미 김준수라는 살로매를 두고서
0: 아유, 그런
1: 제가
0: 말 하지, 자료 빼고 얘기하세요.
1: 네, 작창을 작창가로서 사실 어떤 배우가 맡을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네. 그분의 보이스 컬러라든가 그분의 성향이라든가 그분의 극적인 행동들을 연상하면서 음악을 그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준수 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했던 것 같아요.
0: 근데 저를요?
1: 네, 좀 더 매력적이게 우리 준수 씨가 살로매로 분할 수 있도록 음악에 담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요. 네, 사실 그만큼 저는 작창을 훌륭하다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준수 씨께서 무대 위에서 그 요한의 목을 두고 절규하는 대목을 봤을 때 아, 작창 그 이상의 걸 표현하는 배우로구나.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대에서 바라봤습니다.
0: 또 저렇게.
1: 네. 그래서 저희 창극 살롬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창이란 건 정말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소리를 하는 행위자로서가 아닌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배우에게 전해져서 무대에서 구현했을 때까지 고민을 해야 돼서 많이 깊이 더 소리에 대한 본질적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분명합니다.
0: 제가 살롬의 작품을 만나면서 정말로 이거는 본인만이 부를 수 있는 곡을 정말 나를 죽이려고 살롬을 이렇게 작창했구나 느껴질 정도로 네. 정말 어렵게 작창을 하셨어요. 그 난이도의 정말 어떤 상으로
1: 저는 사실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김준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살롬의 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창극사의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아, 이 작창은 그 마치 리스트의 초절기교처럼 정말 훌륭한 배우가 아닌 이상은 노래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0: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단테의 신곡을 여러분 들어보실 텐데요. 맞아요.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봤었거든요.
1: 네.
0: 그때 보고 영상 보고 그 영상에서 그 느껴지는 에너지와 파워가 이런 음악을 누나가 했단 말 그러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네. 이제 누나와 막 시가 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1: 지금 함께 또 서편제라는 작품을 하고 있어서 송아 누나로서 또 이렇게
0: 네, 좀 네. 헷갈립니다. 지금 이 모습도 제가 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1: 네, 네.
0: 그러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었어요.
1: 아, 네.
0: 그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꼭 라이브로 한번 이 아지트에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1: 네.
0: 이 단테의 신곡 어떻게 하다가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걸까요?
1: 제가 국립창극단 재직 시절에 우리 준수 씨하고 함께 재직했을 때 연극 단테의 신곡을 접하게 됐고 극 중에서는 베아트리체 역할이었는데
0: 네.
1: 단테를 바라보는데 저는 단테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0: 나와 닮았다.
1: 네, 어두운 숲 속에서 방황하는 단테의 모습을 봤을 때 자전적인 이야기로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판소리라는 어떤 저만의 무기로 조금 현대적으로 현대 관객에게 동시대성을 갖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창작 판소리로 한 시간을 구성했었고 발전시켜서 또 이게 낭독 극사운드 프로젝트로 또 변환이 됐죠. 그래서 지금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곡들입니다.
0: 오늘 이 아지트에서 불러주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저도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0: 사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또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십시오. 절대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1: 단테와 베르길리우스가 지옥 순례 여정을 떠나면서 이제 지옥의 문 앞에 통곡의 강인 카론의 강을 건너야지만이 지옥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론의 강에 대한 전경을 묘사한 곡을 한 곡 들려드리고요. 또 한 곡은 인간은 왜 도대체 그러면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에 대한 성찰을 담은 악마의 먹잇감이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곡은 요즘에 작업하고 있는 신작이에요. 이제 지옥을 마친 단테가 연옥으로
0: 네.
1: 네, 오르게 되고 그 연옥에 있는 정화의 의식을 갖는데요.
0: 네.
1: 그래서 정화의 제의와 같은 정화의 노래라는 곡을 여러분께 새롭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럼 정은혜 씨가 노래하는 단테의 신곡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가져오라 거기야. 저라 거기야. 저자는 지옥의 강을 지키는 카론이라네. 저라 거기야. 저라 거기야. 이곳은 동국의 강. 저라 거기야. 다시는 하늘을 올려다 보지 못하리. 저라 거기야. 이곳은 지옥의 강. 저라 거기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강 앞에 저 안나 자굴 속으로 얼음 속으로

뭐야 너? 살아있는 놈이잖아. 빨리 돌아가. 여긴 죽은 자만이 올 수 있는 곳이란 말이야. 너를 태워줄 배 따위는 없어. 카론, 화내지 말고 내 말을 듣게. 이건 어떤 의지에 의한 것이라니.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도 말게. 야, 이 멍청이들아, 더 배를 세차게 몰아라. 내 너희를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죽음보다 깊고 어두운 세계로 인도하지. 가자!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동거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이곳은 지로의 강. 주라주라주라 어디야, 내 너희를 인도하리. 건너편 저 언덕 저물 속으로

인간은 왜 고향을, 친구를 배신할까? 자신을 믿고 마음을 열어준 사람을 왜 속이고 죽여야 할까? 왜? 신의 섭리는 인간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면

판소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조선의 소리꾼들은요, 춘향이나 심청이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불렀고, 또 이 시대의 소리꾼들은 동화나 현대소설, 그리고 또 외국 고전 등도 소리에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들은요, 역시 다양한 이야기로 판소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미학을 지키면서, 그리고 또 동시대의 감각으로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입가손 스튜디오가 저희 아지트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효녀 이야기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그 한 장면부터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때여 신봉사 뺑덕이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갈제. 아이 몹쓸 뺑덕이네가 다른 봉사와 눈이 마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하고 말았구나.
1: 그렇지.
0: 신봉사 기가 막혀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

0: 청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디 내가 다시 진년을 생각하면 인사불성 새아들놈이다.
1: 그렇지.
0: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빙덕이니야 빙덕이네 깨끗처럼 없으려나 니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님 온무원 길을 어이 찾아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있거든요 앞에는 무서운 산이

잔 말이네. 빈덕이네야 무지고도야 속헌년 눈뜬 가장 배반캐도 사람 치고는 못할 테니 눈 어두운 달 버리고 네가

더듬 더듬 올라갈지 이때는 너는 땐고 오유월 한덕이라 태양은 불같은 비 피짓땀을 흘리면서 한 곳을 당도하니

0: 거동보소 벌소리 듣더니 반긴다
1: 아이씨구
0: 아이씨구나 반갑다
2: 좋다
0: 6월 염천 더운 날 청바여서 목욕을 오면 서으른 마금도 잊을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얼씨구나 반갑다

물은 주먹을 덤벅 쥐어 양치질도 허여보고 또한 주먹 덤벅 쥐어서 가슴도 헐헐 문지르며

0: 네. 고수 두 분에서 맞춰서 소리를 하는 아주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입가손 스튜디오의 이승희, 이향아, 그리고 김홍식 이 세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김준수의 아지트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앞서 정말 인상적인 무대를 또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이 무대는 두 분께서 같이 함께 고수 두 분과 같이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2: 저희가 입과 손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소리꾼의 입과 고수의 손으로 만든 판소리인데 고수가 두 명이니까 네.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치게 됐습니다.
0: 네. 아, 그 입과 손 스튜디오가 17년도에 이제 어쨌든 창단을 해서 정말 꾸준한 작품들을 이어오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동초째 심청가 그리고 또 강산째 수궁가를 비롯해서 동화, 뭐 현대소설, 외국 고전 등을 재해석한 이런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안데르센 동화도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네. 와 진짜 근데 어떤 느낌인지

0: 조금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 혹시?
1: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사실 그 안데르센의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와 미운 오리 새끼 두 편을 저희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제가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나 오라요의 네. 할머니의 반응을 소리로 네. 만든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자 모두가 박수로 네. 신나게
0: 그럴까요?
1: 살려주셔야
0: 네네. 아니, 또 고스트 두 분께서 네.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1: 아시구나 잘 시고 썩은 사과가 한 자루라니 영감이 청에 나가 귀한 것을 가져갔네 자전거도 좋고 메가폰도 좋지만 1년 내 두고 볼 썩은 사과만 어디요 아이고 여보 영감 오늘 아침에 옆집 준수 할머니 우리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사과를 얻으러 왔었지 뭐예요
0: 그래갖고.
1: 아이고 그런데 영감도 잘 알지 않수 우리 집 사과나무에는 도통 사과가 열리질 않으니 내 그 준수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과가 없어 나눌 수가 없으니 어디 썩은 사과라도 있으면 꽂아주고 싶구려 아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영감이 그걸 알고 이렇게 썩은 사과를 그냥 한 자루나 들고 왔을까요 그래? 에이. 하나만 더 기쁠 것인데 한 자루나 굴러들어왔으니 이만한 부자가 또 있으랴
0: 에이,
1: 영감이 하는 일은 언제 나오라요 어시구나 철시구
0: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우리 판소리를 재밌고 또 쉽게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설 레미제라블을 또 판소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저희가 이제 판소리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러다가 완창 판소리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하면 이건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소리꾼들이 계속 덧붙이면서 길어지고 깊어졌다 그럼 우리도 판소리를 한 번에 다 만들 것이 아니라 좀 토막 소리로 만들고 이걸 좀 완창으로 엮는 판소리적인 창작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막 찾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누구나 아는 긴 서사를 저희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각각의 토막 소리로 만들고 그걸 하나의 세계관으로 엮은 완청 판소리로 또 엮은 이런 시리즈가 저희 판소리 레미제라블 시리즈입니다.
0: 그런데 또 이 소설이 또 우리 판소리로 만들기엔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3: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멀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0: 굳이 그걸 여기서 밝히십니까?
3: 그런데 아, 유현진 PD가 저한테 책을 주문했다라고 네. 하길래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섯 권이 되는 책이 벽돌만한 게 두께가 벽돌만한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0: 어쨌든 다 보셨나요?
3: 그럼요. 아 열심히. 그래서 한 페이지를 읽는데 한 5분 정도 사람 이름이 너무 한 20자 막 25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완독하는 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래도 어쨌든 다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혹시? 몇 달?
3: 몇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0: 아, 몇 달이면 그래도 빨리 가셨네요. 1년이 안 돼서.
2: 채찍질을 하면서 빨리 읽어라. 이랬습니다.
0: 아, 정말로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책을 다 보셨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서의 사실 또 그래야 또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분명 존재하니까요. 정말 대단한데요.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작가님의 집에서 직접 또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기분이?
1: 맞아요. 저희가 지난 5월에 그 파리 유럽의 박물관의 밤 그 기념으로 저희가 빅토르 위고의 집에서 99선 사람들 네. 네, 한 꼭지를 공연하게 됐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참 토막 소리들을 만들어 가던 시기에 파리를 방문하게 돼서 네. 파리에 간 김에 빅토르 위고 선생님의 집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그 집을 가서 구경 하고 선생님 길을 주세요. 저희가 이제 완창 판소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이 99선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아예 상상도 못할 시기여가지고 네. 굉장히 선생님이 길을 바꾸자 이렇게 갔는데 그 장소에서 우리가 그 99선 사람들의 네. 또 완창형 판소리 레미제라블을 발표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이 자리였죠.
0: 그럼 분명 이제 공연도 하시고 이랬었는데 또 거기에 관객이 분명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관객의 분위기라든지 그 현지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2: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본인의 나라의 어떤 큰 자랑이잖아요. 사실 네. 빅토르 위고와 레미제라블을 근데 그걸 판소리로 한다는 거에 되게 좀 신기해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정말 큰 에너지를 받고 저희도 앞으로 구구선할 때 좀 하나의 레이어가 더 쌓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레미제라블의 작품이 너무 또 궁금해졌어요. 구구선의 사람들. 근데 이 중 한 부분을 또 여기 아티스트 들려주신다고요? 한번 그 오늘 네. 들려주실 대목을 한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얼마 전에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 장면의 한 꼭지인데요. 네. 레미제라블이 어떻게 구구선 사람들이 되었는지 약간 힌트를 주는 네. 앞에 서사를 살짝 알려주는 대목인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꾸면서 이름도 다 네. 한국적인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장씨가 됐는지 네. 또 팡틴이 어떻게 박미영이 됐는지 네. 그리고 프랑스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구구선이라는 배 위의 이야기로 바뀌게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을 소리꾼이 이렇게 좀 소리로 풀어주는 좀 에피타이저 같은 네. 대목입니다. 그리고 살짝 그 불쌍한 사람들의 한 명인 팡틴 박미영의 네. 이야기도 짧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그럼 입가선 스튜디오의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냐 소리꾼이 아니더냐. 레 미제랍을 소리꾼 필터에 넣어 한국판으로 각색어제. 대산이 높다 되하늘 아래 메이건을 고민할 게 무거우시랴. 지금 당장 하나씩 바꿔보제. 소리꾼이 쓸 것이니 태생부터 한국판. 배경은 당연히 프랑스 일리 없고 등장인물도 한국 이름으로.

0: 혁명보이 가부르시는 가열차게 거리를 떠도는 어린 껌팔이 가열차르로 마리우스는 토련님이 웬 말이냐 한국 시정에 맞춰 개장남이 좋겠구나 무너진 집안의 대들보로서 학업을 포기하고 꼬리꼬리한 냄새나는 구두를 닦는 청년 꼬리요 자 이제 차베르 하나 남았구나 가난이고 사정이고 볼 것도 없이 패도 눈물도 하나 없이 소리꾼 눈에는 제일 불쌍한 인간 차베르는 조성만 보아다가 조병렬이 좋겠구나 아이고 아 이런 장발장을 빼놨구나
1: 그렇지.
0: 다들 잘 아시지요? 제일 유명하니 그냥 장씨로 가자 여자 하기 청년 순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엄선해 모았으니 이야기도 바꿔보자 시대와 사회를 함께하는 이들 모두 한 배를 탄 운명이니 세상을 닮은 동그란 배 하나를 그려보자 방망대해를 끝없이 떠도는 구형의 배 위에서 오직 무태가 닿기만을 기다리고

네 존재감이 그 선을 넘거나 허무는 일은 배를 네모나게 바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

아, 그러니 레미제라블은 모두 북극우에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가장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는데 제일 먼저 한국판 팡틴, 박미영을 만나보던 것이었다.

말도 안 돼요. 물란죄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미혼모지만 맹세코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어요. 지금 이래로 공장을 나가게 되면 더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요. 제가 버는 돈의 80%가 양육비로 보내져요. 제발 제가 이 공장에 남을 수 있도록 부디 힘써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발. 미영은 꿈속에서 공장장 앞에 손이 발이 되게 비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구나. 그 모습은 비참하기 그지없으나 더 참담한 것은 함께 일하던 여직공들이 약속이나 한 듯 태도를 바꾸어 그를 욕하는 모습이었구나. 저 염치 없는 년 좀 봐. 그새 공장장님한테 가져가서 꼬리를 치는 거야? 누구 자식인 줄도 모르는 애를 키우면서 뭐가 잘났다고. 걸레 같은 년. 양육비 송금 일정이 다가올수록 미영은 공장에서 쫓겨나던 날의 꿈을 더 자주 꾸었구나. 그때마다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아이가 있으니 함부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겄다. 단 한 달치의 양육비. 지금 미영의

에게 그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었구나. 그의 곁엔 돈을 빌릴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을 뿐 아니라 애초에 그런 것들이 있었단들 그들 모두 가난했을 것이 틀림없었구나. 그는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한 달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노파는 미영의 미모가 그대로인지 살피고서 음흉한 미소를 머금었다. 얼마가 필요하오? 양육비, 후불월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주민세 열 손가락을 다 펴보기니 노파는 주억 주억 고개를 끄덕이며 앙상한 손목을 낚아채 힘껏

노파를 따라가 어금니 두 개를 팔았다. 오직은 뚝딱 잇몸엔 흥건한 피가 주르르르르르르르 빠질 듯 하려고는 턱에 고통에 정신이 아득. 이걸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판소리를 만나봤습니다. 적벽가는 그 당시 인기가 제일 많았던 중국 소설 삼국지 연의를 판소리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담은 새로 쓴 판소리가 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판소리 한바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소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눈과 귀 그리고 또 입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의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알에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이란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에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2: 네?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2: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2: 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2: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0: 삐아가 저기 좀 봐.
2: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삐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2: 삐아기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삐아가,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 서리서리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 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 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저희는 이상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사물놀이 느닷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사물놀이 느닷이랑 이상팀이랑 느닷없이 준비해봤습니다.
3: 어차피 라이브로 할
4: 라이브로 하면 이거 뭐 길이 상관없어.
5: 가면 자진몰이 자정 라다다.
2: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으로 느닷과 이상 밴드 합동 무대를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0: 어떡해. 즐거우세요?
1: 네.
0: 합동 공연 어땠습니까? 이렇게 딴 데 가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 네.
0: 아, 감사합니다. 누다팀 상모 돌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2: 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기시랴, 돌리랴, 스텝 밟으랴.
0: 대단합니다, 정말.
2: 사실 저희는 오늘 이 무대가 조금 걱정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팀이랑도 이제 합을 처음 맞추는 거기도 하고 저희랑은 정말 색깔이 달라서 걱정을 했었는데 재밌네요.
0: 아, 재밌죠.
2: 이 스텝 밟는 게
0: 끼가 있어. 잘해요.
2: 자, 아, 재밌네요 이게.
0: 잘해, 잘해.
2: 찔고.
0: 역시.
2: 아, 재밌겠습니다.
0: 다르게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가 되는 거. 아, 우리 이제 더 깊이 섞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쉐이킷 하면 코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이킷!
3: 코리아!
0: 쉐이킷!

0: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1: 다음은 세타령으로 여러분께 자연의 기운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 한번 해볼까요?

0: 자, 이번엔 좀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당놀이에서 원래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잖아요. 오늘도 그 경계를 한번 허물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1: 이거는 버나라고 합니다. 버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요? 이 버나가? 맞아요. 돌리는 거예요. 자, 우리 펭귄님이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리죠?
2: 요렇게. 근데 얘가 박수를 치면 더 잘 돌아가요.
1: 그렇지. 아, 이렇게.
2: 화로까지 지르면 얘가 요렇게.
3: 우와, 잘한다.
4: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죠?
2: 더 화려하게 환호와 박수를 같이 하면 얼씨구.
1: 자, 여기서 나도 돌릴 수 있다. 왕년에 쟁반 돌리기, 뭐 책 돌리기, 접시 돌리기 좀 해봤다 하는, 나는 좀 돌리기 달인이다 하시는 분들 한번 여기 도전해 보실 분들 계십니까?
5: 저기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은데.
1: 저기
5: 저분 잘 돌리실 것 같아.
1: 정말요? 네. 전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데리고 나와버리는데.
0: 인사.
1: 자.
6: 저는 현재 해양경찰관으로 근무 중인 조인준이라고 합니다.
1: 아, 경찰관님 반갑습니다.
0: 그러면 번화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1: 네네. 번화 돌리기. 자, 한번 돌아갔죠? 자, 자, 우리 경찰관님 잘 받아주시고, 자, 기다리세요. 자, 어만대로 던졌는데 잘 받았어요. 자, 한번 받는 거예요, 이제.
7: 받는 거예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3: 아, 너무 잘하시네요.
0: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자, 하나, 둘,

0: VR 토크 시간입니다. 공연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셨으니까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이야기들을 남기셨을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오늘 공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달타령의 다같이 댄스 타임.

0: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영상 찍느라 못 나갔어요. 아쉽다. 어디 계세요? 이... 한번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동 다시 한번 가볼까요? 빠 하나 둘 셋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밤 빠라 마이크 넘겨도 될 것 같은데?
1: 잘하시네.
0: 너무 좋습니다. 네.
2: 아니 이렇게 흥이 많으신 분은 또 처음 봤습니다.
1: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아니 오늘 공연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3: 아 저는 원래 또 이 판소리도 좋아하고 풍물도 좋아하니까 오늘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4: 원래 판소리를
3: 즐거운
4: 좀
3: 시간.
4: 하시지 않나요?
3: 네 취미로 살짝 하고 있습니다.
4: 취미요?
3: 네, 네 사실은 저도 소리꾼으로서 네 우리 예주 씨랑도 가까운 소리꾼입니다. 네,
2: 우리 소리 한번, 아. 네,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1: 아 얼씨구, 어이,
3: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4: 잘한다 얼씨구다,
3: 얼씨구 절씨구 치와 짜준데 얼씨구나 절씨구.
4: 아, 잘하네.
1: 야 취미로 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4: 취미 한 20년 했네.
3: 네. 네 맞습니다.
2: 하나 둘 셋 찰칵. 앞으로 느닷과 이상밴드의 국악공연에 대한 기대나 바람을 적어주셨는데요. 이상밴드 바라는 점, 아까 꽹가리랑 장구 치면서 점프하는 공연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공연도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 점프를
1: 점? 이렇게
4: 어, 네. 어떻게 무슨 점프 얘기? 아까 나 이렇게 춤췄었는데 이거 얘기하는 건가?
2: 아니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성현 씨의 자반 뒤집힌 아~ 것 같아요. 네. 아,
5: 지금 사실 무릎이 아파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가 한 10년 전 공연을 할 때 상현 씨가 자반 뒤집기 하면 아우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5: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 하고 계시거든요. 네. 내년에도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몸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느닷 네. 팀에게 바라는 점은 준영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4: 아, 네, 느닷 바라는 점 악기 치느라 고생 많으신데. 가사가 있는 곡도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아까 했잖아요.
5: 가사를 많이 안 하시고
4: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런 거죠? 네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거우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아 저희도 너무 아쉽습니다. 이쯤에서 공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이 국악밴드 이상팀이랑 저희 사물놀이 느닷이랑 같이 합동 공연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공연들 많이 또 만들어 보라고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멋진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3: 즐겁게 재밌게 잘 연주하다가 갑니다.
4: 끝까지 박수 많이 쳐주시고 호응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렇게 많은 국악인 분들과 연주한다는 게 잘 없는 기회일 텐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6: 잠시라도 지나가는 걸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앵맥이 타령입니다. 앵맥이 타령은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드리는 우리 전통 민요 소리입니다.
7: 앵맥이 타령을 잘 따라 부르시면 올 한해 아주 무탈하게 반사 형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시작.
8: 어루 애기야, 어루 애기야.
7: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자, 박수도 치시면서 큰 소리로.

0: 자, 저기 반주 없이 한 번만 시작.
1: 오야 오야 에구나.
2: 아니 또 음정 정확했어요. 음정 정확했어. 나 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액메기 타령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안식구!
2: 허루 애기야 허루 애기야

0: 뭔가 저를 잊어버리고 같은 한 팀이 된 것처럼 즐겼습니다.
1: 너무나 행복하게 함께 즐기게 됐었습니다. 너무 제가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자주 이런 공연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오늘 신났고 즐거웠어요.
3: 쉐이킷 코리아 화이팅!
4: 쉐이킷 코리아 화이팅!
1: 화이팅!
4: 쉐이킷 코리아!
5: 지금까지 이상밴드
6: 그리고 느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있다.
1: 에휴, 먼지 날려.
0: 난 이 다음에 멋진 기타리스트가 될 거야.
1: 똥이, 너 기타 칠 줄 모르잖아.
0: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할아버지, 저도 기타 연주하고 싶어요.
2: 기타? 미안하지만 여기 기타는 없는데. 아, 기타는 없지만 해금이란 악기는 있단다.
0: 해금이요? 그게 뭔데요? 기타가 아니면 소용없어요.
1: 해금이 뭔지도 모르면서.

0: 안녕하세요. 전 꼬마 대나무 통통이라고 해요. 이 대나무 숲에는 저랑 키가 비슷한 꼬마 대나무 친구들과 키 큰 형아 대나무들,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커다란 어른 대나무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1: 통통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0: 글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걸. 친구들에겐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제겐 꼭 되고 싶은 것이 있어요.

0: 엄마! 저게 무슨 소리예요?
1: 저건 주인 아저씨가 부는 대금 소리야.
0: 그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 대금 소리가 참 듣기 좋지? 저 대금도 우리 같은 대나무로 만든 거란다.
0: 네? 정말이요? 그럼 저도 나중에 크면 대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지.
0: 추운 겨울이 와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이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몇 번. 겨우내 웅크렸던 땅속의 씨앗들이 자그마한 싹을 틔울 때쯤 커다란 트럭을 타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0: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놈으로 골라주십시오. 예.
1: 수염 덥수룩한 털보 아저씨는 악기가 될 대나무를 데리러 오신 악기 명인이었어요.
0: 아,
1: 저와

0: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의 악기들로 가득했어요. 우와, 정말 멋지다.
1: 와, 친구들 왔네.
2: 자, 자, 조용.
0: 드디어 내가 대금이 되는 건가? 탈보 아저씨는 저희들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더니 서로 짝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3: 여놈, 튼튼한 뿌리로는 해금 울림통을 만들고 기다랗고 동그란 뿌리 줄기로는 입죽을 세워야겠구나.
0: 어? 해금? 해금이 어떤 악기지? 나는 대금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해금이 어떤 악기인지 몰라 좀 걱정이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털보 아저씨가 해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인 저 말고도 여러 친구들이 필요하대요. 호리호리 재미있게 생긴 조롱박과 터프하게 생긴 가죽, 몸을 돌돌 말고 수줍어하는 명주, 뾰족 둥글 재미있게 생긴 오동나무, 하얀 수염을 멋지게 늘어뜨린 말총, 반짝반짝 빛나는 주철, 그리고 빨갛고 예쁜 돌가루와 고운 황토 친구까지 8개의 자료가 잘 어우러져야 좋은 해금이 될 수 있대요. 털보 아저씨는 여러 날 동안 저희들을 예쁜 모습으로 다듬고 하나씩 합쳐 멋진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에게서 과연 어떤 소리가 나게 될까 궁금증이 커져만 갔어요.
3: 생각보다 훨씬 멋진 악기로 완성된 것 같군. 이제 좋은 주인만 만나면 되겠어.
0: 대금이 되고 싶었던 저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답니다. 모양은 마음에 들지만 과연 대금만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해금의 소리가 궁금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털보 아저씨의 공방에 한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4: 저희 딸이 커서 훌륭한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대요.
3: 마침 주인을 기다리는 멋진 악기가 하나 있습니다.
5: 정말 예쁜 해금이에요.
0: 처음 듣는 해금 소리는 마법처럼 신비로웠어요. 마치 그리운 엄마의 자장가 같기도 하고 매서운 겨울밤 칼바람 소리 같기도 했어요. 통통 뛰어다니던 개구리 친구들도 생각나고 비 내리는 대나무 숲도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다니 너무 기뻐.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제게 또 얼마나 멋진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정말 기대돼요. 드디어 내가 악기가 되었어요.
3: 짠! 이게 바로 해금이야. 어때? 멋있지?
6: 치, 기타가 더 멋져요.
7: 들어보거나 얘기해. 할아버지, 해금 연주해 주세요.
3: 알았다.
6: 기타.
0: 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7: 언제는 기타가 아니면 안 된다며?
0: 아니야, 해금이 최고야.
7: 아이고.
0: 아, 정말 좋다. 나 이 다음에 해금 연주자가 되고 싶어.
7: 정말 변덕쟁이라니까.
8: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7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 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이쁘다.
1: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2: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모양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화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화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쉬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말이 서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투르니까 몸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저한테는 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학원을 다니면은 꼭 거울 앞에 있는 제가 이제 움직이는 그 표현하는 제 자신을 보는 게 그게 하루 종일 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시골에 그 독립학원을 다녔을 때제 친구들은 하지 않는 발레를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게 훨씬 저한테 더 편합니다. 네.

일단 저는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일단은 이 세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을 첫 안무작으로 했습니다. 네.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 네. 잘 지내셨죠? 네. 약간 옴니버스 느낌으로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0: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청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아름답게 비치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태호가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하면서 태호가 좋아하거나 행복하면은 저는 그것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부끄러워? 태호 할 줄 알잖아. 태호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1: 언니, 공연하는 게 멋있다.
0: 어느 순간 태호가 저의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막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귀엽습니다.

음악 자체가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긴장과 이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과 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이제 동작을 만들면 사실 소리가 없어도 그 동작이 음악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동작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나름의 소리를 상상할 수도 있어요. 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음계를 사용한다든지 화음을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 않고 우리만의 어떤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음악을 떠올리게 할수 있는 그런 작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란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어요. 되게 꺼?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0: 맞아요.
1: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 리듬이고 맞습니다.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되지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조카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다다다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첫 이 대형이 기정이
3: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2: 아, 내가 아 그래.
3: 스윙.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조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장애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해 해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장점이나 가능성 이런 게 되게 풍부하게 보인다면 그만큼 이제 찬사를 보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렇게 같이 콜라보 작품도 만들어내고 저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 실력으로서 또 이제 멋지게 아름답게 바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오리에서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꽃춤 동작이 아니라 이 추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변천 투견제의 특징은 이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 이런 부분이 좀 함유가 많이 됐죠. 일단 면천 지역에서 나는 찹쌀, 면천의 꽃, 면천의 물로 빚은 게 특징이고요. 18도의 높은 알코올 도수에도 불구하고 목넘김이 부드러운

지금 시루폼 붙이고 있어요. 저기 김이 새지 말라고. 요 새면은 저 안에 있는 고두밥이 서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시루폼을 붙이고 있어요.

0: 것 같은데? 소리가 응, 짝소리 났는데.
1: 이제 들으시고 수업 보이시?
0: 응. 찹쌀하고 저 누룩하고 진달래꽃하고 해가지고 100일 동안 발효시켜서 해가지고 술이 맛있어요.
2: 가정마다 가양주를 담는 민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민속주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대대로 이어 내려오던 것이 조선시대에는 전통주들의 이제 완전 활성화,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가정에서도 전통주를 담아서 먹을 수 있는 비법을 돌아가신 박승규 선생님께서 약 한 4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보존해 온 거죠.

0: 들어가시래.
1: 3개월 후에 오세요. 탱글탱글해졌네. 가발이 하나에는 진짜.

이제 한번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술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문배주, 면천 투견주, 경주 교동법주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막걸리 부분까지는 한다고 하는데 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그 술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술 맛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무형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받은 거죠.

0: 자, 이번에 담은 술 빛깔을 좀 한번 봅시다. 색깔이 제대로 나왔나.
1: 아, 진짜 맛있어요. 달고 달짝지근하고 향이 좋고 진짜 진짜 잘 됐네.
0: 이게 술은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야 되거든요. 에,

0: 올해는 아주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1: 잘 된 것 같아요.
2: 전통 문화를 보존 계승시키는 의미가 좀 있고요. 저뿐이 아닌 보존 회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은 술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서로 맛볼 수 있는 병주로 지금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나오는 전복 껍질은 완전하게 오색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빛깔이 더더욱 보기 좋은 건 어디 물이 묻었다든지 물속에 넣는다든지 하면 그 영롱한 빛깔이 정말 거기 매혹될 정도의 그 느낌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좋은 빛깔만 좀 골라서 쓰니까 재료값이 배 이상 먹어버리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자개들 보면 빛깔 기가 막히죠. 강선 따돌면.

덩굴무늬 도안을 나전으로 쓸 수 있게끔 개발하신 분이 아마 김봉용 선생님이실 겁니다. 근데 덩굴무늬라는 것은 아마 문양이 세계적인 문양입니다. 그 덩굴문양을 나전칠기로 만들 수 있게끔 문양화시킨 게 이제 김봉용 선생님이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그냥 하루가 그냥 작업이시고 하루가 낮은 즐기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시면 다시 죽으실 때까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가 그 낮은 즐기라고 봅니다 저는.

0: 여기도 본래 중심에다 맞춰놓고
1: 네. 얘도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0: 얘도 올라간대.
1: 올라온다고요? 네.
0: 아니, 이것도 같이
1: 네, 전체적으로
0: 올려줘야 되는데 이것만 떼었으니
2: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모양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장 좋고 아버님한테 잘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극히 드물지만 그럴 때가 지금으로선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할 때 기대하고 또 그다음에 완성됐을 때 효과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줘야 그게 제 작품이 제대로 된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생오칠 정제가 아닌 생오칠 원료지. 그러니까 칠, 칠 원료 수액 받는 그 나무 자체에서 나오는 수액이 그 자리에서 바로 차이가 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더욱 접착력이 좋고 강화되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봐서는 원주 쪽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칠이 제일 으뜸으로 쳐주고 있습니다.

내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 내가 다 찾아가는 데도 있는데, 그분들과 이게 교감이, 그 내 생각과 그분이 내 작품을 소장하겠다고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질 때는, 아, 이게 내가 나전치기를 정말 잘 배웠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 아, 둘, 또, 셋, 넷. 한 박자 걸으면 한 박자 뒤꿈치로 찍고, 그 다음에 그 잦은 걸음으로 발을 한번 싹 들어서 뒤로 늘어서 또 벗어 코를 올리고, 또 세치면서 또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박자, 한 박자, 잦은 걸음. 시작. 들었다, 숙이고, 들었다, 또 고개 제치고, 아른쪽에다 넘기고 왼쪽에다 넘기고 자연스럽게 들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이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 있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들어서 숙이고 들어서 제치고 숙 있고 그 제쳐서 들어서 놓고.

0: 저희는 국악 놀이입니다.
1: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보자.

0: 나오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0: 압도적이었어요.
1: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줘요.
2: 대화려 얼어죽은 농 사기야 칼에 맞은 건 사기야 너도 마구나 불러봐라.
0: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눈빛이 세요.
1: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창작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이쁘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매주 토요일 아침 여느 학교와 다르게 오전 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의 연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라온은 강서구에 있는 초중고 학교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입니다.
1: 오늘 주말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온 거예요?
2: 국립국악원에서 개최한 그 서울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거기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게 돼서 지금 토요일마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어김없이 왔어요.
0: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 국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라온의 단원은 총 80여 명. 대부분 국악기를 처음 만져본 친구들입니다. 일주일 중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는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3: 이것도 돼. 아, 이건 안 돼.
4: 소리야.
1: 국악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 창단식이 한 6월에 했으니까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됐어요. 다양한 친구들이랑 뭐 대화하면서 국악도 배우고 그래서 재밌어요.
0: 즐거운이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라온.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 활동을 시작한 라온은 국립국악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공동지원으로 20여 개의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신생 연주단입니다.
5: 전체적으로 제가 느껴졌던 건 이 5개월 동안의 변화는 아이들이 협동심을 좀 많이 기르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은 서로 이제 위에 선배들이 위에

0: 누나나 언니들이 이제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먼저 배웠던 학생들도 이렇게 나서서 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봤죠. 되게 놀랐어요. 아이들이 수업할 때는 좀 딴창 피우거나 좀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정말 똘망똘망하고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연습을 시작한 지 6개월째 이제야 재미를 쏠쏠 느끼기 시작한 아이들은 국악 연습할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2: 야, 많이 들었는데.
1: 국악의 다양한 장단과 리듬을 배우고 자연을 담은 소리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만큼 감성이 풍부해지고 상상력도 부쩍 자라겠죠. 라온의 막내 3학년 중기는 요즘 피리 부는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3: 피리 부는 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4: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됐어요.
3: 해보니까 어때요?
4: 재밌어요.
3: 어떤 점이 재밌어요?
4: 피리는 소리도 좋고 제가 부는 악기를 좋아해서 좋아해요.
3: 아, 원래 이렇게 부는 악기를 좋아해요?
1: 아이들은 저마다 특별한 이유로 악기 선택을 했습니다. 해금 소리가 가장 좋다는 6학년 우영이. 우영이는 동생 서연이와 함께 라온에 들어왔습니다.
3: 네. 해금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 해금은 손으로 직접 내기 때문에 음이 빠르게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인간적인 악기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명나는 악기와도 음악과도 잘 맞는 악기라서 그 점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음은 두 줄밖에 없지만 그래도 음역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해금의 매력인 것 같아요.
1: 전체 합주가 끝나고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마련된 악기별 연습 시간. 합주를 통해 상대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국악기의 따뜻한 음색을 들으며 아이들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배웁니다.
0: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접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악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기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어렵거나 좀 힘들게 들리지는 않을까 싶어요.
1: 2시간이 훌쩍 넘는 맹연습에도 아이들은 좀처럼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3355 모여 또 연습을 시작합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우영이.
5: 어? 한 번만 더 해볼래?
3: 한 번만 더?
5: 어, 해야지. 시작.
1: 처음 국악을 접했을 때 우영이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줄은 몰랐답니다.
3: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5: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해금에 좋아서겠죠. 그리고 제가 해금 소리가 뭔가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 약간 깽깽거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듣다 보면은 음악 안에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서양 악기를 많이 하니까 국악도 하나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1: 사실 라온의 단원 아이들이 국악을 만나 신나게 연주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껏 배울 수 있었던 건 숨은 수장, 바로 우장초등학교 구자희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2: 처음에 그 오디션을 할

0: 때 정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악기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걸 들으면 이게 국악이 과연 어렵고 먼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1: 만약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국악을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국악은 어색하고 낯선 음악이 아니라 친구처럼 편안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자칭 열정 해금반도 이제 집에 갈 차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데 집안 풍경이 사뭇 다릅니다. 국악기를 좋아하는 엄마 덕에 해금뿐만 아니라 장구부터 피아노, 가야금, 바이올린까지 온갖 악기로 가득합니다.
2: 서연아, 합주하자. 나 음정을 잘 모르겠어.
1: 집에서도 늘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는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3: 국악을 배우면서부터 어제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 갔는데 되게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소리가 뭐지? 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4: 국악기를 다룸으로써 아이한테 어떻게 긍정적 효과를 뭐 받게 될까 이런...
3: 꼭 국악기로 한정지를 게 아니고 악기를 다룸으로써 얘네들이 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봐라 그런 엄마로서의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1: 청소년 국악 관현악 축제가 있는 날 우장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 라운도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 오늘 무대는 처음이다 보니까 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첫 공연인 만큼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가 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6: 국거리 장단은 느리게
1: 처음 서보는 무대인 만큼 악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아이들.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5: 나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 박자.
7: 이렇게 공연을 오면 네.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5: 여기를 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긴장되는 곳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그럴 때 경험이 있으니까 더 안 떨고 할 수 있다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1: 공연장은 아이들의 공연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로 인산이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무대 뒤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첫 공연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무척 긴장이 되나 봅니다.
8: 기분 어때요?
5: 무대에 올라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8: 좀 떨리면 되지. 떨리면 안 되지. 잘해야지.
5: 해볼게. 노력해볼게.
7: 우장 청소년연합 국악오케스트라의 라온의 연주로 신뱃놀이 그리고 아리랑 합주곡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1: 드디어 라온의 차례가 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단원들은 한음한음 정성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단원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악에 빠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아이들은 그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악을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0: 이 사회자 아저씨랑 이야기하기로 돼 있는 학생.
1: 우영이가 라온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2: 인사. 안녕하세요. 6학년 3반 이우영입니다. 라온의 해금 심화반에 저 들어가 있습니다.
3: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관현학단은 한 개 학교가 아니라 연합 관현학단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2: 일단은 같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여러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악에도 이제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3: 네, 분명한 건요, 지금 이 친구하고요 저하고요 짜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많은 사람인지. 우리 음악을 연주해 보니까 좀 좋아진 점이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2: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많이 듣는 건 서양악기인데, 서양악기만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국악에 대한 멋이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국악 같은 것도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에 대한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국악을 좀 조금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아저씨는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어르신 딸인지 부럽습니다. 네. 자, 그럼 들어가서
1: 사회자의 위트 있는 진행에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다시 시작된 라온의 공연, 어디 한번 감상해 볼까요?

0: 후회는 없어요.
1: 뒤풀이를 어디서 할까요?
0: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단추를 깬 거니까 기분이 좋아요.
2: 국악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모인 우정청소년연합 국악오케스트라 단원들. 국악을 즐기는 나온 친구들의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해봅니다.

2009년에 창단된 대구 학생 국악단은 벌써 9번째 정기 공연을 엽니다.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소속으로 국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꼬마가 한 명 보이네요. 바로 국악단의 막둥이 4학년 동빈입니다. 타악기를 담당하는 쌍둥이 형제 정록이와 승록이. 듬직해 보이지만 이제 고작 6학년이랍니다.

0: 매년 1월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대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 중 면접과 오디션을 거쳐 국악단원을 뽑습니다. 단원이 된 친구들은 국악의 아름다움과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 처음에는 일반 랩, 우리 대중가요나 뭐 시끄러운 막 이제 막, 막 흥이 있는 막 그런 음악만 듣다가 그런 그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린 그 정악 같은 아정한 그런 웅장하고 그런 음악을 했을 적에 조상들이 그런 음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럴까요? 네, 좀 이렇게 막 떠들던 애들도 막, 선생님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음악을 해야 되면 아주 자중해지고 진중해지고 정말 진실된 그런 모습을

0: 보이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1: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습니다. 막내 동빈이가 형들에게 대금 부는 법을 가르쳐주는데요. 막내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지만 영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2: 이렇게 대각해서 내 피구에다가 이제 대고 이게 음이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면 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이게 음이 다 나면은 와 이제 음이 다 나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아이들에게 국악기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듯합니다. 단소까지 시원스레 불어내는 동빈이 국악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악동들이죠.
3: 이게 다리가 아, 형 다리 좀 해줘.
2: 형.
1: 이럴 때 보면 영락없이 장난꾸러기 초등학생들입니다.
3: 10, 9.
2: 내려가세요.
3: 스트레칭 내려가라. 앞바다리로 일단 앞바다리로
2: 불쌍한 동거지. 저도 이제 허리 구멍이니까 이제 펴야 돼.
3: 레디 셋 고.
1: 타악부의 에이스답게 슬슬 발동을 걸어봅니다.

0: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
1: 편집할까?
2: 편집 주세요.
3: 동생 승록이는 무척이나 아쉬운 표정입니다. 동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쌍둥이 형 정록이가 나섰습니다. 역시 형이 한 수 위네요.
2: 동민이 네가 단서를 부르면 내가 맞춰주실게.
1: 아 잠깐만 단서가 되는 거야?
2: 아니 그 창작입니다 창작.
3: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하는 아이들. 대체 아이들에게 국악의 매력이 뭘까요?
2: 이제 서양악기보다는 덜 이제 깔끔하고 약간 둔탁한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경쾌하고 경쾌 둔탁하기 때문에 경쾌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간현악이랑 같이 할 때 이 박자랑 리듬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3: 대구 학생 국악단에 선발된 단원들은 서양 악기보다 우리의 국악기가 더 좋아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4: 공, 진, 진, 진으로 받치는 대구. 장구 옆에 있는 저렇게 금속 다다다다 붙여 있는 게 윈드벨. 이거는 모둠북이라고. 모둠북이랑 대구가 있는데. 이렇게 웅장한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박, 고정박 쳐주는데 사용되고 대고는 다음에 얘는 모둠북인데 이렇게 약간 리듬을 띄웠잖아요 역할에.
3: 세상에서 니뉴가 가장 좋다고 외치는 국악단의 마스코트 4학년 란경이, 지호, 초원이. 지휘자 선생님도 이 미녀 3인방의 끼와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리지만 국악의 길로 꿈의 목표를 정한 아이들. 곧 있을 공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궈봅니다. 미녀로 만나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며 친구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5: 아까 자신 났어. 자신 있게 해, 괜찮아. 4학년이 아카펠라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어. 그치? 너희도 그렇게 했다고 그래?
6: 처음에 국악을 익힐 때는

0: 재미있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 흥미있는 거. 예. 국악에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아정한 거, 재미있는 거, 흥이 나는 거. 처음에 가르칠 때는 재미있고 흥이 나는 걸 먼저 가르쳐라. 그런 다음에 정말 빠져들었을 적에 아정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음악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좀 더 애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1: 힘차게 시작된 최종 리허설. 국악단의 뜨거운 열정을 전해주기 위해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빈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2: 아닌데 어떡하지?
3: 아, 예, 악보 없어?
2: 아니 악보를 제가 보면 뒤에 올려놓고.
3: 너 이따 연주 못하려고 그러면.
2: 그러게.
1: 곧 공연인데 큰일 났습니다. 악보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동빈이. 그런 동빈이가 되레 기특합니다.
2: 찾았어? 아, 어딘지
1: 알아요. 대구학생 국악단 중에서도 정악을 연주하는 단원들은 꽤 실력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지난해 정기 연주회 때는 청소년 국악단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기도 했죠. 이제 막내 동빈이도 형 누나들과 함께 그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조선왕조의 그 제례음악인 종묘 제례악을 정대엽과 보태평 그런 그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 담아 있는 얼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그런 어려운 음악을 또 하면서 그런 또 우리의 음악을 점점 다가선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생겼고 네 아주 뭐 우리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열정과 그런 남다른 애정은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국악단 학생들이 더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반으로 나눠서 보면 때 매일 그 천년에서 안 하는 사람 보면 때 들고 같이 나오세요.
5: 네? 정학을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4: 힘들어?
2: 네.
4: 야이 안 힘든다 그랬잖아. 힘들죠. 힘든데. 하면서 그런 중후함을 또 느껴가는 게 또 우리 음악을 난 느껴가야죠. 뭐. 재미만 갖고는 또 어떻게 해요? 재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네, 우리나라 왕들이 이런 음악을 즐겼다. 네. 알겠지, 동민아? 네.
2: 아까는 아까 그 피아노 라솔 뭐 이런 그 오선지에다가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긴 데다가 한자로 남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자로 이제 다 음을 표현해놓고요. 다른 거는 다 콩나물 도우를 해놓는데 이거 내 정확할 때는 이걸로 해놓고요.
5: 또 이거는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2: 네, 이거요. 남음이 이게 남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태황남임이거든요. 이게 중태황남임이에요. 장식음이 여기 폐 옆에 뭐 티가 붙으신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장식음이라고. 장식음은 이제 음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음을 장식하는 음인데 예를 들어 이게 태는 태를 그냥 이렇게 되는데 장식 이거 정말 예를 들어 아까 디어는 그냥 디어 그 차이가 있어요.
5: 엄청 어렵겠다 저거. 그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2: 그래도 하면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하고 하면 이제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하고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5: 그래요?
2: 네.
1: 그 시각 미녀 3인방은 한창 꽃단장 중입니다. 무대에서 온 열정을 쏟아낼 심산입니다. 이 꼬마 송녀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지면 보는 사람들은 어깨가 절로

0: 들썩여진다네요. 몇 번이나 불렀던 노래지만 마지막까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이들.
1: 항상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2: 항상 국악이고 뭐 춤을 춰도 추다가도 뭐 하자 그러면은 또 해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막 손을 잡고 연습을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0: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시간이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우연이요?
3: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가 말했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보겠습니다.
5: 파이팅.
3: 네, 파이팅.
6: 네, 선생님. 대구학생 국악단을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드디어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국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꿈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해온 지난 시간들, 그 소중한 날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관람하는 학생들도 조금씩 어깨를 들썩이며 연주자들의 소리에 동화되어 갑니다.

0: 선조들의 음악, 국악을 연주하고 들으며 아이들은 우리의 흥과 지혜를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곧 랑경이, 초원이, 지호가 무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에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 그 굳건한 믿음으로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선 예술적 감각과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문을 두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국악을 아이들이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1: 민요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조금 좀 신나고 활발하고 좀 재밌는 거라는 걸 좀 느꼈어요.
2: 보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국악에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공연 끝났는데 어때요?
4: 공연 끝나고요? 속 시원해요.
3: 속 시원해?
4: 이제 관객들이 환호했으니까 관객들에게 이제 기쁜 마음이 들어요.
5: 음악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악이었잖아요. 그 피가 우리들이 흐르는 거예요.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을, 자기 어머니, 할머니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겨진다는 거를 본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고 그런 음악을 할머니, 할아버지, 너의 옛날의 선조들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느끼면서 이렇게 좋은 거였나라는 또 애들 느낄 때 가장 또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0: 꿈과 열정을 머금고 자라나는 대구 학생 국악단.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될 그 찬란한 날을 기다립니다. 초겨울 이른 아침, 대전에 있는 둔천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빨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국악 연습이 있기 때문이죠. 국악기를 만나게 된 지 이제 7개월째.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연습이라 꾀를 부릴 만도 한데 아이들은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6: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는 거예요?
7: 7시요.
6: 7시 일어나서 매일?
7: 네.
6: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게 좀 힘들진 않아요?

0: 안 힘들어.
1: 어려운 서침표를 성공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았어요.
2: 힘들었는데 그래도 성취감이 있어서 좋아요.
3: 성취감이 있어요?
2: 국어표 하다 보면 재미있고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4: 국악과 인연을 맺은 아이들. 그 소중한 만남이 둔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합니다. 거문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반했다는 5학년 평화. 가장 늦게 국악관현악단에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5: 괜찮아요. 그냥 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6: 400년 전에 궁중막으로 양반들이 치던 거래요. 처음에는 국악 몰랐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7: 선생님이 어떻게 추천해 주셨나요?
6: 되게 정말 국악의 그 아름다운 점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4: 아이들의 가슴에 국악의 씨앗을 심어준 1등 공신 최병노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 아징을 연주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데요. 국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벌써 20회가 넘도록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8: 교사 시절에 제가 단소도 가서 배웠고 거문고도 수료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창단을 국악관현악단을 창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음악이 매우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초등에서의 우리 음악은 어릴 때 우리 음악을 접하는 것과 접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배우가 매우 어려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를 알고 느끼고 또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집을 하고 우리 정악을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에게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어서 와.
4: 아이들에게 늘 열려있는 공간 교장실. 악기를 보관하는 음악실이 외부에 있는 탓에 선생님은 집무실을 악기 보관실로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8: 지우 어서 와. 나래관으로 가야지. 네. 교육부에 예술 드림이라고 하는 학교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 우리가 올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악기를 구입했고 한 달 배우고 나서 전국대회에 나와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여는 초중음악경연대회에 가서 금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놀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주를 계속하고 연습을 하고
4: 지난 5월 둔천초 국악관현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국악의 멋과 깊이를 전해주려는 교장 선생님.
8: 네. 지금 3학년이지?
9: 네.
8: 우리 음악 배우고 싶지?
4: 젊은 시절 단소를 불던 옆집 할아버지 덕분에 국악에 푹 빠지게 된 교장 선생님. 국악을 매개체로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8: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 생활 패턴 중에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 음악을 조금씩 알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깊이가 있고 좋다. 그래서 자기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흥겹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교장으로서 흐뭇한 이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둔천 초등학교입니다.
4: 국악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둔천 초등학교 친구들.
10: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4: 모든 수업이 끝난 방과 후 국악단 친구들 몇몇이 3355 교장실에 모였습니다. 아침에도 연주를 했는데 또 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스스로 교장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국악이 좋기 때문이겠죠. 둔천초 친구들에게 국악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교장 선생님 때문이 아닐까요?
0: 감사하죠.
3: 왜 감사해요?
0: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 주신 선생님은 이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3: 잘 가르쳐 주세요?
0: 네.
3: 어떤 걸 좀 잘 가르쳐 주세요?
0: 제가 부를 때 틀리거나 하면 어디가 틀렸다 그런 거 잘 알려주세요.
9: 교장 선생님 같이 연주하고 연습도 네. 같이 했는데 어때요?
11: 일단 새로 배운 군악이 박자를 잘 몰라서 맞추기 어려웠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장구장단 해주시면서 박자 맞추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 여기는 좀 따로 와서 하는 건데 더 좋은 점이 있겠어요?
11: 그때는 다 같이 하니까 뭔가 모르는 것도 질문하기 부끄러웠는데 여기서는 조금밖에 몇몇의 친구들밖에 안 하니까 더 뭔가 질문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4: 둔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정악이 익숙한 곡이 되었습니다.
12: 네, 가세요. 네. 우리 국악의 미래는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 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둔천의 어린이들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특히 선비들이 했던 우리의 전통 정악을 하는 꼬마 친구들이다. 그런 점에서 매우 우리의 국악 미래는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어김없이 찾아온 국악 관현악단 연습 시간.
13: 편하게 앉아 좀 뒤로 더 가고 대금이 땡기고
4: 이른 아침 악기별 연습 이외에 전체 연습은 늘 교장 선생님의 몫입니다.
13: 바로 대금만 황 불어봐 황. 조율해봐 조율. 형아, 형아는 검은 고 어떻게 생각해요?
14: 검은 고는 사랑입니다.
13: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고구려 때 왕산악이 제작한 검은고 그대로의 형태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악기 중에 가장 악기의 수장이라고 하는
4: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음악이기에 국악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장 선생님. 그 덕에 아이들은 스스로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기대에 부푼 표정의 아이들. 바로 꿈과 끼를 키우는 둔천의 동아리 발표의 날이기 때문이죠. 8살 배기 꼬마 친구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6학년 희곤이도 자그마한 손으로 장구 치는 동생들이 마냥 귀여운 모양입니다. 이번엔 6학년 선배들이 나설 차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봅니다. 아이들에게 국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연주해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풍요사랑 국악단 친구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은 조금씩 국악의 깊은 멋에 빠져들어갑니다.
15: 언니 오빠는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잘하고 싶어요.
7: 국악이란 뭐라고 생각해요?
15: 국악은 하루라도 빠질 수 없고 또 너무

0: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1: 여보, 저의 친구? 친구가 약간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도 들어주는 상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해금도 저한테 위안이 되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해금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2: 나에게 민혈은 부모님 같은 존재이다. 왜냐면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저희 인생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똑같이 민효가 제 인생에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효는 부모님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3: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악. 하지만 우리의 음악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배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국악을 연주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갑니다.

0: 너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거야?
1: 아,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하면 예쁜 피리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0: 빨대로 피리 만들기라고?
1: 멋진 피리 소리가 날 줄 알았는데 너무 실망이야.
0: 으이구,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소리가 나지.
1: 좋은 재료라고?

0: 깊은 산골 마을, 오동나무 그늘 아래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마을에는 유봉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오동나무를 나무 할아버지라고 불렀죠.
1: 오, 자, 이 나무를 나한테 파시오.
2: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구먼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물려줬으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요.
1: 자, 이래도 안 팔겠소?
2: 아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몰라. 오동나무는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팔 수가 없구먼요.
1: 이 바보 같은 촌놈들이.
0: 박영감은 성을 내며 산골마을 밖으로 나가버렸죠. 하지만 다시 한양으로 가버린 것은 아니었답니다.
1: 나무를 팔지 않으니 훔쳐갈 수밖에. 나는 분명 금덩이를 준다고 했는데 그 바보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0: 도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유봉이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 촌장님, 나무 할아버지를 꼭 다시 찾아올게요.
2: 유봉아!
0: 하지만 한양에 갔다고 금방 박영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도 모르니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죠.
3: 어?
2: 야, 아이고, 뭐야 이거?
0: 100살 먹은 오동나무 위에도 훌쩍 오르던 유봉이었습니다. 그러니 달리는 말 위에도 쉽게 오를 수 있었죠.
3: 뭐,

0: 말은 좀 진정이 되었는지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어요.
1: 어머, 어디서 낯선 아이를 태우고 왔니?
0: 말에서 내린 유봉이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초인 앞으로 다가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있었거든요.
2: 와, 이게 뭐예요?
1: 가야금이란다.
2: 와, 가야금이 살아있나벼.
0: 유봉이는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1: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2: 어떻게 아셨어요?
1: 예전에 가야금을 고치러 갔더니 나한테도.
2: 그 사람 집이 어디예요?
1: 박영감 집에 가려면 만지고개를 넘어가야 해. 외진 곳이라 밤에는 호랑이가 나오기도 한단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보렴나.
2: 우리 마을 오동나무 내놔요?
3: 아이고 깜짝이야. 왜 너희 마을 오동나무를 여기서 찾아?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
2: 나무 할아버지, 저 유봉이에요. 빨리 묻어서 죄송해요.
3: 아니야, 이 나무들은 절대 아니야. 이게 뭐야? 이 귀신 들린 나무 아니야? 아유, 얘 당장 가져가라. 가져가.
0: 나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지만 유봉이는 기쁘지 않았어요. 한번 잘린 나무를 다시 산골 마을에 심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악기를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1: 우선 나무를 잘 말려야 해. 나무의 진액이 다 빠지도록 눈, 비도 맞추고 햇볕을 쬐어가며 오동나무를 삭혀야 하는 거야.
0: 나무가 잘 마르는 3년 동안 유봉이는 명월아 씨에게 가야금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1: 자, 나무가 잘 마른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가야금을 만들어 볼까?
2: 가야금의 위판은 하늘처럼 둥글고 가야금의 아래판은 땅처럼 평평하구먼요. 1년이 12달인 것처럼 가야금의 줄도 12줄이지요.
0: 가야금이 완성되자 유봉이는 조심스럽게 가야금을 타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였어요. 유봉이는 예전의 나무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3년 만에 돌아온 유봉이를 맞아주는 것은 성난 고함 소리였답니다.
4: 내 눈에 먼저 물을 대야지.
5: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먼저 나왔쇼.
0: 서로 모여 정을 나누던 오동나무가 없어지니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싸울 일만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유봉이는 오동나무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야금을 타기 시작했죠.
4: 저 소리 들으니까 예전 우리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5: 그러게 말이오. 어릴 때부터 친척처럼 살아온 우리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죠?
6: 아이고, 미안해요.
2: 아이고, 아니에요.
0: 유봉이 덕분에 오동나무는 천년악기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천년악기는 앞으로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0: 배꼽이 좀 만드는 거야? 나도 같이 하자.
1: 어, 아니야. 좋은 소리가 나는 피리를 만들려고 대나무 씨앗을 심고 있는 거라고.
0: 뭐라고? 지금 심으면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텐데.
1: 오래 걸려도 좋은 재료로 사용해야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다고.

공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합창과 국악의 조우입니다. 공주시와 평택시의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교류음악회로 공주시립합창단의 화음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어우러진 무대입니다. 공간서리서리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판경이야기가 무대에 오릅니다. 조선시대 영조와 정조의 능에서 도자기 편경이 발견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창작음악극입니다.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합동교류연주회 영남풍류입니다. 영남 지역의 예술문화와 전통음악을 서로 다른 음악적 개성을 지닌 두 악단의 연주로 선보입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음악극 백범 김구 문화의 나라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문화의 힘을 외친 선구자 백범 김구의 철학과 서사를 역동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가 열립니다. 원로 예술인과 젊은 춤꾼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다양한 춤판을 오는 24일부터 16일간 국립부산국악원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월 넷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울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
0: 네,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0: 대활려
3: 죽은 동 사기야 칼에 맞은 놈 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쁘다. 와.

0: 지휘를 하면 이제 음악은 사실 춤이랑 연결이 많이 되니까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깝게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일필휘지, 여기 그림은 덧칠을 하고 하는데 서예는 덧칠이 없거든요. 한번 획을 그었으면 걸로 끝이거든요.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자고 난 게 운명이라 그러면, 운명은 이제 피할 수도 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건 숙명이다.
1: 손이죠, 그냥 손.
0: 갈 수 있는 게 많은 손.

저는 수묵크로키를 하고 있는 석창우라고 합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 작업을 하다가 누드크로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의 서예하고 그 서양의 크로키를 접목한 그 수묵크로키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서예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오는 거 보면 막 썩썩썩 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쉬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더니 서예가 그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예는 획 하나만 잘못하게 돼도 그냥 다 저기 되거든요. 이제 덧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예는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거는 순간에 조금만 뭔가 비틀어져도 작품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서예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작업도 하고 그런 거지. 서예를 안 했으면 이런 작업을 못하거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전기 점검을 하다가 보통 스위치가 그 한 스위치 하나를 끄게 되면 세 개가 동시에 끊어지는데 한 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졌다가 이제 감전이 된 거죠. 22,900볼트에. 그래서 만진 기억만 있고 그다음에 깨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양손이 있을 때 손으로 웬만한 거 다 하다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었는데 그게 가장 이제 힘들었죠. 안 불편한 걸 찾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숨 쉬는 거, 걸어 다닐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는 전부 불편했죠.

다쳤을 때 애들이 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치기 한달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고 그 위에 이제 누나가 있었는데 이 애들이 커가면서 양팔이 없이 아무것도 안한 아빠보다도 내가 뭔가를 하는 아빠를 비치기 위해서 찾았었거든요. 뭘할 건가. 근데 마침 그 둘째 애가 5살쯤 됐을 땐가 그림을 그려달라면서 가져와가지고 거기 보니까 새 그림이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리기 전에는 뭔가를 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무엇을 할지를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양팔이 없다 보면 일반적인 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런 게 진단이 나와 있을 때니까. 그런데도 뭔가 찾다가 보니까 처음에 참새를 그렸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더잘 나오더라고. 잘 그려졌으니까 아, 할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이제 그 화실에 갔더니 양팔이 없으면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이 없고 그리고 다양한 물감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다른 취미를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안내하고 생각한 게 사군자는 먹 하나입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인이 아는 이제 여태명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군자 좀 배우겠다고 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죠.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붙잡는 자체도 이 갈고리하고 붓하고 다 같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잡게 되면 도망을 가더라고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도 뚫어서 하고, 그리고 또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너무 높아가지고 안 되고 더 낮아야 되거든요. 더 낮은 데다 하니까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막 몸살 나고 막 코피까지 났었거든요. 맨 처음에 할 적에는 손 모양 같은 걸 했는데 그걸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제 이 갈고리는 훨씬 그보다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이 갈고리로 바꿨죠.

처음이 힘들지, 그다음부터는 괜찮아. 몸이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그냥 수영을 해버려도 몸이. 손이죠, 그냥 손. 할수 있는 게 많은 손. 그러니까 양팔이 없으면 할수 없는 게 많은데,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그 일반적으로 사군자 붓을 썼거든요. 탄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자가 더 오래 걸리죠. 그림은 순식간에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글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획 하나도 틀리게 되면 이제 그 버리는 그런 작업이 되니까 서예가 훨씬 힘들죠.

처음에 이제 그 누드크로키를 접한 게그 현대미술관에서 1년 과정에 그 이론 공부를 하다가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크로키 한다고 이제 해서 갔었는데, 그 누드크로키를 봤더니 누드 모델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막 산수도 보이고 막 다양한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포즈에 따라서. 아, 이걸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일필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스무크로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의 움직이다가 잠깐 정지한 모습을, 순간적으로 정지한 모습을 빠른 시간 내에 그리는 게 크로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예 기법으로 해가지고 모델이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보이게 되면 그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드 모델에서 스포츠로 돌아갈 계기가 일본에서 나간 올림픽 때 미셸 컨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미국 선수였는데 그 사람 동작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즈를 그려봐야겠다 해가지고 한동안 그 사람을 그리다가 김연아가 나와서 2009년인가 그때 뭐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우승하면서 절창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김연아를 그리기 시작했죠.

움직이는 거니까 멈춰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영상을 보면서 중간에 캡처라든지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손 있는 사람 손을 하면 쉬운데 전 이제 마우스를 발로 하거든요. 그 발로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순간 놓쳐가지고 그 넘어간 걸 캡처하게 되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포즈를 캡처하게 되면 덜 힘들게 했을 건데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2011년도 평창올림픽 실사단이 왔을 때 김연아의 그 블루 층과 그걸 그려가지고 실사단한테 보여줘가지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감동한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복도에다가 펼쳐놓고 그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안 가고 한 시간이 넘게 거기 있더라고요. 휴식도 안 하고. 그렇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제 됐다고 그 김진선 강원 도지사님이 나중에 책을 냈는데 그게 내가 엄청 역할을 했다고 써놨더라고요.

현대미술관에서 이론을 공부했을 때 김태정 교수님이 강의를 했었는데 가장 한국적인 작품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찾다 보니까 한국의 전통 그 공연, 그 다음에 한국 사람, 한글 이렇게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작업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 정동극장에 마침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몸짓이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제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스포츠 선수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 뭐 야구, 아이스 댄싱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 같은 것도 하고 또 춤 같은 것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극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다 그리게 됐죠.

거기 광명 돔 경륜장에서 그러니까 월드컵 그 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업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전시했었는데 거기 관장님이 여기 한번 경륜을 그려가지고 전시해볼 생각이 없냐 해가지고 그리게 됐었거든요. 근데 스피드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확 지나가는 스피드하고 사람하고 그 자전거하고 일체감이 딱 보이고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1년 넘게 계속 경륜장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라는 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인생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절실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식들한테 그 할 수 있다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일상이고 생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집중을 했었죠.

0: 보통 개인전을 하게 되면 그간 많은 작품을 한 작품들이 자꾸 세상을 나가려고 막 아우성을 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했는데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좋아하면 사람들도 좋아하더라고요.
1: 석청화백님은 국내의 의수화가 1호라는 타이틀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좀 신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화백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주안점은 정중동의 미학, 침묵, 그리고 하나의 절제된 조용한 깊이감을 보여줬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체가 갖는 역동성, 생동감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자연이 지닌 본질의 침묵에 대한 깊이, 또 미학적 담론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을 새롭게 선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게 사람을 표현한 거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그 사지를 다 이제 표현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거기 사람의 머리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만 표현하더라도 사지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오더라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스펠로라는 곳에서 꽃축제가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서부터 성당까지 거기 가는 길을 꽃잎을 따서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주교님이 그걸 밟고 성당까지 가는 그런 행사인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봤더니 다양한 이제 색깔의 꽃잎으로 다양한 모양이 만드는 게 한번 색깔도 해보자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축제가 있었는데 밑에서 본 게 아니고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축제를.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봤더니 머리만 보이더라고요. 그 아우성도 있고 다양한 느낌이 막 전해져가지고, 아, 굳이 사지를 다 그릴 필요가 없지 머리만 그리더라도 뭔가 전달이 되겠구나, 그걸 이제 그때 해서 작업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작업한 게 지금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그때 이제 치유를 이제 생각하고 했거든요. 그때는 뭐 치료제도 없고 그냥 암담한 상태였죠. 백신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인데 번지는 거 계속 번지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도 되고 병원도 되거든요. 같이 이제 신하고 인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제 그런 걸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작품을 한 것이죠.

0: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이제 필사하면서 이제 그 괜찮은 단어를 따로 적어 놨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작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1: 지금 선생님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0: 행함이라고, 행함. 뭐든지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시, 또 우리 인간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다쳤을 때 30살이어서 30년을, 그러니까 손 있는 30년, 손 없는 30년을 이제 보냈었는데, 60살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뒤를 봐봤으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손 있을 때 30년하고 손 없을 때 30년을 생각해봤더니, 손 없을 때 30년이 더 행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다쳤어,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사실이잖아요. 옛날 괜찮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뭘할 건가. 그러니까 현재의 걸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할것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팔이 없는 사람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보면 이제 저보다 이제 약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많이 다친 사람도 있지만 뭐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아무 움직이도 못하는데도 그런 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제 수용을 하고 할걸 찾다 보면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지금의 삶을 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현재의 삶.
1: 현재의 삶이 이제 그 양손이 없는 거는 상당히 단점이 되는데 그 양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을 그릴 때 보게도 온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몸을 움직이러 나온 선하고 이제 팔이 있을 때 그 깔짝깔짝 하는 선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없는 거는 단점이지만 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온몸을 움직이는 이제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킨 작업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어떤 작가로 남고 싶은 것보다도는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저는 예술이 생활인 석창우 작가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는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여 심신의 평화를 찾아보고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체중을 지탱해주는 발과 발목 강화를 위한 요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몸을 유연시킨 다음 호흡을 반복하면서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온몸 곳곳을 돌아다니며 긴장을 풀어준다고 생각해봅시다. 목을 시작으로 어깨, 가슴, 팔, 다리까지 차례로 호흡을 보내며 몸에 쌓인 긴장을 떨쳐내보세요. 호흡을 반복하면서 편안하다, 홀가분하다, 평화롭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떠올려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면 긍정적인 단어로 마음을 다독여주도록 합니다. 명상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말고 잠시나마 그 자리에 앉아 차분히 고요함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고요한 순간을 통해 충전된 마음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통한 몸의 떨림을 이용하는 우자의 호흡법인데요. 코 뒤쪽 성문으로 소리를 내고 흉곽 전체를 부풀리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목 안쪽에서 마찰되는 소리가 생기게 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목 안쪽이 마르지 않도록 하면 좋습니다. 몸에 힘을 주지 않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 목구멍 아랫부분이라면 내쉴 때 목구멍 윗부분과 코 안쪽 부분이 올리듯 내쉬어봅니다. 숨을 모두 토해낸 다음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연호흡으로 이완합니다.

발목 관절 강화에 도움을 주는 프루바타나사나와 트리앙무카 알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입니다. 발목을 비롯해 손목, 어깨 관절을 강화하고 가슴을 확장시키는 자세를 통해 심장과 척추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프루바타나사나부터 천천히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은 코를 바라봅니다. 호흡합니다. 마시고 복부 힘주고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시 더 가능한 분들이라면 발을 한 발 정도 더 든 상태에서 천천히 밀고 조금 더 강한 상태면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무릎을 천천히 펴도록 합니다. 내려놓고 다리를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동작은 골반 주변에 자극이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신 동작을 따라하면서 다리와 어깨, 목이 경직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발과 발목의 이완을 도와주는 트리앙 무카 엘카파다 파치마타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자세를 준비합니다.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왼팔을 뻗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고 상체를 숙여보도록 합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내쉬고 풀어주는데요. 혹시 무릎과 발목이 좀 불편한 분들이라면 무릎을 많이 열고 발목도 옆으로 비스듬하게 내온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그리고 천천히 숙여봅니다. 많이 숙이지 않더라도 자세의 효과가 좋으니까요. 무리하게 다리를 핀다든가 상체를 많이 숙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반대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접고 앞으로 이번에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고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등을 한번 펴주고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발목과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간격을 많이 연 상태에서 앞으로 천천히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등을 펴주고 접은 무릎을 앞으로 펴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발과 발목의 건강을 지키는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발과 발목은 바닥과 맞닿아 외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만큼 피로감을 느낄 때마다 배운 동작을 활용하여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먼저 나란히 펴봅니다. 엉덩이 뒤로 한 뼘 정도 뒤로 손끝이 엉덩이를 향하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주고 무릎도 붙여줍니다.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서 골반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힙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펴주시면서 시선을 코를 바라봅니다. 두 다리를 먼저 펴시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오른발을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오른쪽 좌골도 바닥에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무릎은 안쪽으로 모아주신 상태에서 손을 바닥을 짚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팔을 천천히 뻗으면서 가슴을 바닥까지 천천히 낮춰주시고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타 파단구스타사나입니다. 누운 상태로 다리와 상체를 들어 올려 골반의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자세인데요. 동작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이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무릎을 접고 상체를 일으켜보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다리를 천천히 밀어서 펴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봅니다. 이때 나의 왼쪽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내쉬면서 붙이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다리를 펴기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고 내려놓는 것을 권하고 다리를 펼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발등을 밀어내고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정면,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면서 다리에 붙여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마시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왼쪽 다리 그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마시면서 머리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다리를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틀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시는 호흡에 다리를 들고 고개도 같이, 내쉬는 호흡에 터치,

마시는 호흡에 머리만 내려놓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면서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골반 이완을 도와주면서 생식기의 정화를 도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작이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집에서 틈틈이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자리에 눕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중지 손가락과 집게 손가락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을 고리를 걸어 잡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눌러주면서 호흡을 크게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천천히 당겨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를 피면서 바닥으로 낮춰주고 시선은 왼쪽으로 틀어서 왼쪽 귀가 매트에 닿을 정도로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묶어놓은 하체를 두 손으로 바닥에서 들어올려 호흡하는 자세로 복근과 함께 항문의 강한 조임을 느끼게 하는 우트플루티를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초보 자세입니다. 블록을 먼저 사용하는 자세를 소개하겠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 자세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내려놓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면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풀고 편한 자세로 자세를 바꾸면서 호흡을 정리합니다. 저도 이 동작을 수련할 때마다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수련 후에는 큰 성취감을 느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꾸준한 수련을 통해 저와 같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블록을 골반 옆에다가 나란히 내려놓고 손끝을 정면을 향하게 하면서 이 블록의 높이만큼 엉덩이를 드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바닥을 들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면서 바닥을 밀고 아랫배를 당기면서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이번에는 블록 사용하지 않고요. 다리를 X자로 만든 상태에서 블록 없이 엉덩이 드는 연습입니다. 바닥을 밀어서 최대한 복부를 당긴 힘으로 엉덩이 힘주면서 호흡해봅니다. 하나,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들어보고 왼쪽 다리를 아래쪽 혹시 가능하다.

하며 오른쪽 허벅지 위로 들어 올려봅니다. 마찬가지로 골반 옆에다가 손을 놓고 바닥을 천천히 들어서 몸을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골반과 고관절을 부드럽게 이완하는데 도움을 주어 관절염 예방에 좋은 크라운 차 하나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스트레칭하는 동작이라 좌골 신경통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본 동작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팔을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반대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리 펴고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오른발을 천천히 잡습니다. 허리를 세워주고 마시고 다리를 펼 수 있으면 천천히 펴보고 다리를 펴기 힘드신다면 무릎을 접고 허리를 더 세워봅니다. 앞으로 숙여준 상태에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허리도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며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요가가 익숙하거나 몸이 더 부드러운 분들을 위해 조금 더 깊은 동작의 크라운 차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호흡을 세 번 연결합니다. 하나, 둘, 팔을 펴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반대발도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왼발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쥐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펴주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와 몸을 밀착시켜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팔을 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접고 접은 다리를 앞으로 펴면서 다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관절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관절염 예방에 좋은 동작인 만큼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부터 다리의 근육 전체를 단련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발을 쥐고 천천히 다리를 펴봅니다. 이때 다리를 펴기 힘드신 경우는 무릎을 접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봅니다. 마시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펴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뒤꿈치가 보이도록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무릎을 모아줍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쥐면서 다리를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살짝 당기고 상체도 앞으로 숙여주면서 시선은 발을 올려다 봅니다.

전국을 돌며 민중들의 실험을 달래주었던 유랑 예인 집단 남사당패. 다양한 공연으로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왜 남사당패는 있고 여사당패는 없는 걸까? 남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을 떠돌며 풍물과 번화 등의 연희를 공연했던 유랑 예인 집단이다. 남사당패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가 있었고 4,50명의 연희자들로 구성되었다. 남사당패의 남사당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일까? 여사당의 반대말일까? 우선 사당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당패는 본래의 불교의 포교와 사찰 운영을 위한 건립을 위해 가무와 기해를 행하는 집단이었다. 외란과 호란을 겪은 후 피폐해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기해를 팔며 떠돌게 되었고 유랑예인 집단이 급격히 늘어났다. 다른 집단보다 공연의 수준이 높아 당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흡사 오늘날의 대중스타와 같았다. 묘기에 가까운 기해를 선보이는 남사당패. 정말 여자는 없었던 걸까? 사당이라는 말은 본래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다. 모가비 또는 꼭두새라는 우두머리 아래 여성 예인인 사당이 중심이 되고 남성 예인인 거사가 함께 다니며 활동했다. 당연히 여사당이라는 말은 애초부터 없던 것이다. 남녀의 구성 비율은 1:1이지만 실제 연희는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사당을 업고 다니는 등 잔일과 관리를 맡았다. 그럼 왜 여성 예인은 사라진 걸까? 사당패는 누리판 형식인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사당패는 어디를 가나 인기를 끌고 환영을 받았지만 한편으론 혐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사당패가 나타나면 남성들이 사당의 노름을 보기 위해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고 돈 많은 양반들은 사당을 집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옥의 글에서 사당패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들의 공연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결국 관에서는 사당패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하여 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들은 점점 활동할 무대가 좁아졌고 함부로 마을을 출입할 수도 없었다. 먹고 살 길이 막히자 여자 대신 외모가 예쁜 소년이나 청년이 여자 분장을 하고 사당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남자 사당, 즉 남사당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조선의 대중스타라는 명성과는 별개로 사당패의 삶은 결코 화려하고 평탄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웃음을 파는 이들이 가진 슬픈 이면이다.

0: 저희는 국악 놀이입니다.
1: 국악놀이 예결밴드와 함께 실컷 올밤 놀아보자.

0: 변.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차지,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1: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이쁘다.

0: 그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울면
1: 오늘 돈이 차지 오늘 돈이 차지 돈. 내일 돈이 차지 내일 돈이 차지.
0: 우리의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와 무대 정말 와 박살내셨습니다. 압도적이었어요.
2: 네, 제가 나중에 춤만 출 테니까 나와서 노래 좀 해주세요.
1: 얼어 죽은 농사기야 가래 맞은 농사기야 너도 마구나 물러가라.
0: 옆에서 보면 참 눈빛이 세요.
2: 어머 누가 할 소리를.

0: 국악 상상을 더하다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1: 창작 국악은 새롭게 수선해서 입은 계량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0: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무조건 구명조끼, 생명조끼 알아 나 이거.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걸출한 작품을 쏟아낸 거장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고 또 어떤 공간에서 작품에 매진했을까요? 손에 잡힐 듯 산수화로 빼어난 심은 구절로 가늠할 수 없는 학문적 깊이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주인공들에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그곳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뜨거운 열정과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곳을 만나봅니다.

산인 듯 바위인 듯 꿈결인 듯 생쉬인 듯 강물 위에 떠있는 세 개의 봉우리 단양 8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도담 삼봉입니다.

이곳에 조선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마음을 사로잡는 풍경이 있었는데요. 단양 8경 중 5경인 사이남입니다. 단원 김홍도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기 위해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에게 쉽게 붓을 허락하지 않은 사이남을